이제는 정말 잠들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검색해서 오늘의 온도를 확인하게 되죠. 뭐라고? 36도? 아, 큰일 났네. 구름 표시 하나 없이 쨍쨍한 해. 전국의 날씨를 눌러서 우리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의 날씨까지 챙겨봅니다. 앞으로 매년 여름 힘들다 했는데 올해는 정말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주 역시 덥고요. 특히 서쪽이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뭐 더위 핑계로라도 이럴 때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어떨까. 8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오늘 첫 곡 네 영민님 말 맞다나 오늘도 뜨거운 아침인데 뜨거운 안녕인가요? 안녕마저도 뜨거웠습니다. 토이 앨범에서 이지형의 목소리로 뜨거운 안녕. 진짜 더위와 뜨겁게 안녕하고 싶은 신주희님. 그리고 아까 그 최근 정말 뉴스에서 양산 쓰는 양산 얘기도 많이 하고 동네 양산 얘기도 많이 하고 양산을 쓰면 일단 적게는 3도에서 많게는 5, 6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양산에 살고 계신 공사 2호님께서 요즘 제일 핫한 동네라고요. 42도 찍은 경남 양산 40평상 이렇게 우리 동네가 주목받은 건 처음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컨디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도 양산이 43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 여수도 39도, 아 대전 청주 37도 예상된다고. 그리고 뭐 바람 방향이 이제 서쪽으로 바뀌면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들이 또 많이 뜨거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다들 컨디션 네,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따 뭐 또 오늘 M&N's 시간에도 그런 소식도 전해져 있는데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더울 때는 무서운 얘기가 최고죠. 근데 뭐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를 직접적으로다가 하는 걸 떠나서 듣기만 해도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알고 계신 아침 가족들 있으면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분처럼 4288님이 저 아침부터 소름 돋았어요. 일어났는데 7시 40분. 왜냐하면 저 6시 반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더위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요딴 거, 아 요딴 거 죄송합니다. 요런 아찔한 상황. 네.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료가 이용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 무료니까 간담이 아무튼 무언가 덜컹 서늘해지는 이야기 생각나는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 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팀앱 대리와 함께 꾸며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손실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4881님의 신청곡으로 들었더니 9686님 아까 제가 오늘은 좀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어보자는 차원으로 좀 소름 돋거나 서늘해지는 얘기 부탁한다고 해서 그런지 마른 하늘을 달리는 게 무서워요 라고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하긴 저도 옛날에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 꾼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을 수 있는 이야기 소개되신 분께는 저희가 잠깐이라도 이 더위를 잊으실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이런 꿈 한 번쯤은 꿔보셨지 않았을까? 2758님이 며칠 전 꿈에서요. 제가 이등병 막내로 재입대를 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거든요. 정말 꿈에서 울었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50을 바라보시면은 당시에는 2년 한 6개월 정도 근데 요새 1년 반이라서 그렇게까지 무서우세요? 예. 3년이라면은 정말 저는 입대하고 부대 입소 첫날 외국 공항에 내리는 꿈꾸다가 딱 돌아보니까 눈을 떴더니 이제 취침하고 있는 네 전우들? 저 진짜 예 깨고 싶지 않은 꿈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서 0264님은 우리 중3 딸아이 방학이 아직 2주나 남았네요. 무서워요. 네. 아이스크림. 동지들. 네. 계속해서 역시. 아들 둘과 일주일 가족여행을 다녀오신 0528님. 일주일이나 다녀왔는데도 방학이 3주나 남았습니다. 무서워요. 아 옛날에는 몰랐네 진짜 우리 집도 그랬었나? 참고로 미국은 겨울 방학은 거의 없고요 여름을 한 석 달 쉽니다. 네 많이 더 무서운 사람들도 있겠죠. 겨울 방학은 한 일주일 하나 진짜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동쪽은 엄청 춥거든요. 아이고 초등학교 아들 둘 학교 방학으로도 모자라 학원까지 방학한대요. 종일 집에 있는다니. 3961님 여러분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저도 지금 둘째 저 혼자 케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지금 오늘 첫 문자가 예 빨래 아빠 돌려놨다 끈에 입고 나가라 꺼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자 노래 듣죠. 지금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Cue the Trumpet 그리고 루시의 신해찬이 피처링했어요. Still at the Party라는 노래입니다.

0: 노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목소리가 좀 서늘함까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Love Spells, Heart for Ice 다 노래 제목 같은데? Love Spells라는 이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지난달에 나온 신곡이거든요. 근데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오. 가성이긴 하지만 정말 소름이죠. Heart for Eyes라는 노래였습니다. 아까 신을 바라보는 남자분이 군대 다시 가는 꿈꾼다는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신영원님은 국가고시 합격한 지 벌써 4년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1년에 10번 정도 시험 보는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 시험이 하나 더 남았는데 답을 몰랐던 꿈, 어떨 때는 답안서 작성 다 못했는데 걷어가는 꿈. 진짜 그 꿈 꾸고 나면 더이고 뭐고 소름이 쫙 돋아요.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아이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최근 5년 사이에 열사병 환자가 3배 이상 늘었대요. 2020년에는 약 1,800여 명, 근데 지난해 5,500명까지 증가를 한 건데요. 열사병은 무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온열 질환입니다. 하지만 열사병인지 모르고 쓰러져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사병의 증상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피로감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중심을 잡기 힘든 현기증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특히 땀이 안 나는 더워도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서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히는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택배 쉬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매년 8월 14일은 택배기사님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택배 쉬는 날인데요. 뭐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까지는 아니지만 택배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휴무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절 주말 또 대체 공휴일까지 총 나흘 동안 이어져 있대요. 근데 뭐 그렇다고 모든 택배 배송이 다 멈추는 건 아니고요. 택배 회사마다 운영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연휴 전에 꼭 받아야 되는 택배가 있다면 늦어도 8월 11일까지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특히나 뭐 여름철이니까 냉장 냉동식품이나 뭐 여행 준비물 또 기념일 선물처럼 날짜가 중요한 물품은 미리 좀 여유 있게 14일 이전까지 주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가로수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은행나무 최소 792그루, 거의 한 800그루가 다른 나무로 바뀔 예정이래요. 일부 자치구는 그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때문에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거나, 그쵸, 이게 암나무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으면 이제 그때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숯은행나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진구는 100그루 조금 넘게, 또 용산구는 250여 그루 등 수백 그루가 교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하지만 은행나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병해충에도 강해서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큰 나무니까, 또 환경단체는 은행나무가 가진 장점을 고려해서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보다 도시 환경을 생각한 가로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심으면 정말 수십 년을 함께하는 가로수인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가장 많이 심어진 가로수는 말씀드린 은행나무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총 22%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팔만대장경판의 반 이상이 바로 이 나무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봄이면 분홍빛 꽃으로 여의도나 진해 등지에서 바로 이 꽃 축제가 열리죠.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가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은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노래 듣는 동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힌트송은요, 뭐 다 들리네요. 뭐 말로의 노래인데요. 벚꽃이다.

제가 나영 PD한테 이럴 거면은 다 퍼주시지 왜 그랬더니 벚나무는 아니잖아요. 벚나무, 벚꽃. 네. 왠지 말로의 이 벚꽃이라는 화사함보다는 뭔가 예 슬픈 봄날이 떠오르네요. 봄날은 가나? 자, 오늘의 힌트송 벚꽃이다. 정답은 벚나무. 3874님 자영업자인데요. 상대 덕분에 잊고 있던 택배 없는 날 공지를 올렸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요 라고. 아유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고요.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 올 봄 15년간의 덴마크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신 0581님. 아, 너무 오래 계셨네요. 벚나무들 보고 아이들이 나무에 하얀 팝콘이 달려있다고 표현하던 게 생각납니다. 덴마크엔 벚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오, 오늘 처음 알게 된 거. 저는 이 벚나무가 팔만대장경, 아까 합천에 살고 계신 분도 팔만대장경의 반 이상이 벚나무로 돼 있다는 건 모르셨다고. 네. 자, 덴마크에는 벚나무가, 벚꽃이 거의 안 핍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벚꽃비 내리는 봄이 그립습니다. 3956님. 네, 그 외에도 구기현, 김찬우님까지 네,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 출신 재즈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헤일리 로렌이 노래해요. For All We Know.

0: 일주일간의 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인데 오늘 음악이 이러면 출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 차 돌립니다. 9498님 감성이 대단하십니다. 자, 정말 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대표하신 이제 이분도 아흔이 넘으셨는데 살아계신 정말 몇 안 되는 멤버이시기도 한 오마라 포르토 온도의 시에고 아 베르살테 내가 너에게 키스를 한다면 이란 노래였습니다. 9629님도 하트 꾹 누릅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사람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9시 53분이 좀 넘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탱고, 이 오리지널 발음은 땅고입니다. 땅고. 근데 이 땅고를, 이 땅고 연주자들은 또 고딴이라고 은어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시작된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고딴 프로젝트의 Last Tango in Paris. 영화 유명한데요. 파리의 마지막 탱고. 그 주제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기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니카 탱고를 유행시켰던, 네, 고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아까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린 고탄 프로젝트의 라스트 탱고 인 파리스는 영화 레오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논란의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주제곡을 변주한 곡이 맞았고요. 아까 있었던 일 중에 저희가

그 헤일리 로렌이 노래한 For All We Know. 이게 흔치 않은 제목이라서 혹시 카펜터스 노래를 리메이크했나? 뭐 재즈 싱어이니까 이걸 재즈로 바꿨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전혀 다른 노래더라고요. 저처럼 옛날 사람이 알고 있는 For All We Know. 카펜터스의 노래도 듣기 힘들어진 세상이고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이때 이런 멜로디들 때문에 음악에 빠졌던 기억이 나서 향수가 확 밀려왔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라디오에서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실 거예요. 자, 카렌 카펜터의 더위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하죠. 카펜터스입니다. For All We Know.

0: 네, 오랜만에 들었어요. 카펜터스의 For All We Know. 9629님이 다른 게 소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선곡 라인업이 소름이에요 라고, 더위가 싹 가신다고,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5100번님께서 저칼로리 시사 시작할 때 입이 심심해서 감자칩을 하나 뜯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빈봉지예요. 누가 먹었지? 좀 무서워지려고 해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죠. 뜯은 기억은 있는데 다 비웠을 때. 뭐 누가 먹었겠어. 자, 아이스크림 덤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3, 4부에 본격적으로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쫙 돋는 이야기 계속 받을게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더위를 잠깐 잊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오뚜기카레, 경기도청, 브라움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0: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시원함이 필요해요 하고 8058님이 신청했던 권은비의 언더워터 들었습니다. 언더워터도 지금 동해 쪽 어군 자체가 이제 따뜻한 물에 사는 어군으로 바뀌고, 아 이제 진짜 이름을 들어 세 글자 생선이었는데 꽤 비싼 생선인데 그 원래 안 잡혔다는데 양식에도 성공했다 그러고, 역시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천년이 바뀌는 걸 목격했고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기후가 바뀌는 걸 이걸 목도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웅장해지나요? 예, 4000년 한반도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 직접 겪고 있는 세대도 선택받은 세대인 거죠. 우리가 뭐 환생을 했다 해도 전생은 잊어버렸으니까. 어제 두산베어스 갔다가 권은비님 시구랑 특별 공연 봤는데, 3207님 언더워터의 어군까지 나오니까 빵 터졌어요. 6746님 예, 진짜로 예,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해수욕장들이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물받기도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 8776님입니다. 밤에 집에 혼자 자고 있는데요, 출입문에 있는 센서 등이 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해요. 왜 그런 거지? 근데 귀신은 센서 등에 안 걸려요. 뭘까? 파리? 정성희님은 어제 갑자기 무선 청소기가 혼자 켜진 거예요. 꺼도 켜지고 그래서 신랑이 결국 배터리를 뺀 거 있죠. 버튼을 꽉 눌러야 작동하는 앤데 배터리 뺐으면 그거 켜지면은 저기 신고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근데 왜 그러지? 접촉 불량인가 보다. 이게 오프 버튼으로 안 가나 보다. 이게 더워서 보니까 유리도 깨지던데요.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은 없대는데, 제가 아침 뉴스를 계속 보고 오다 보니까 거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가 돼버렸어. 너무 더워서 자연스럽게 유리가 깨져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큰일입니다. 40도 말이 돼. 마누라가 제 이름 세 글자를 정확히 부르면서 좀 이따 얘기 좀 하세요. 무서워요. 이기영 좀 이따 얘기 좀 해. 이러신 거예요? 네, 별일이 있겠습니까? 9639님은 아들 셋 맘이에요. 아휴, 정말 진짜 예. 애들이 아침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소름 돋았습니다. 예, 저도 밥 먹으면서 다음 메뉴는 얘기 안 하는 걸로 이제 해야지. 젊을 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젊을 땐 제가 그랬대요. 아, 그 뭐 어느 집은 남편이 맨날 퇴근하기 전에 오늘 저녁 뭐야? 뭐 이거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랬니 너한테? 그랬더니 오빠는 안 그러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오늘은 뭐 먹니? 그랬다가 네 나이 들면 아 이제 안 물어봐. 아 진짜 내가 한다 진짜 앞자리 바뀌면 진짜 제가 그래도 집밥 시즌 1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하면 하지 진짜. 그 우승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끓인 콩나물국을 먹고 전현무 씨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국 처음 먹었다고 방송에는 안 탔지만 오늘 그 생선 뉴스에서 보셨던 거 북발이 아니에요? 딩동댕 오정현님 맞아요. 북발이 아니야. 이건 양식에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근데 북발이가 원래 되게 비싼데 다금발이보다 비싼데 얘네가 요새 엄청 잡힌대요. 기름이 많아서 구워 먹으면 끝내준다고

배고팠어요. 이제 양식에 성공한 생선을 찾아보는 걸로. 예, 노래 들으면서. 자, 다음 주 5일부터 휴가 가시는 1201님이 아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장기 휴가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라고 하시면서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신청하셨는데요. 네, 노래 준비됐습니다.

야, 7411님 분명히 박효신 같은데 최대한 안 덥게 부른 것 같은데요. 그죠? 요게 이제 창법의 변화가 있기 그 중간 정도 시기에 불렀던 김민강 씨의 신청곡 박효신 기프트였습니다. 실내에서 시원한 실내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선물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러게요. 양식에 성공한 생선 마치기. 3356님은 쏘가리, 유영선님은 돗돔, 박현주님은 벤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뉴스에서 본 생선은 벤자리였습니다. 박현주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벤자리 양식에 성공했다고. 올해는 한 3,000마리 정도밖에 이제 출시를 못하는데 내년쯤에는 이게 몇만 마리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3도 이상 되는 수온에서도 살 수 있는 애들이래요. 이상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을의 노래입니다. 그리워 그리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8: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9: 잠깐만.
7: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아 답답해.
8: 안 돼.
7: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8: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7: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8: 여기 재밌겠는데?
7: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9: 토끼야, 추워?
7: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지난주 유난히도 더웠던 날 동네 카페를 들렸어요. 근데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자 직원이 아른채를 합니다. 아, 오셨어요.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하더니 곧장 커피를 내립니다. 아이스 커피를 받아든 미화원 분이 아, 이거 매번 고마워서 어째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아우, 매번 왜 그러세요, 진짜. 꼭 또 오시고요. 사장님이 참 선한 사람이었네 생각하면서 카페를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데 가게 옆쪽으로 폭신한 의자 두 개와 테이블도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아까 그분도 그렇고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땀을 좀 식히면서

잠깐이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놓아둔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전해지는 소박한 선의 덕분에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자주자주 방문해서 돈줄 내는 거죠. 오늘도 방문 예정입니다.

소파 그 의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바깥을 향해서 누구라도 편히 눈치 안 보고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사소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각도. 야, 선한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달리 보이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 진짜 돈 많이 버시고요. 또 그걸 알아채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재원님도 정말 좋은 분이시란 생각입니다. 이렇게 8월 3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REM의 Shiny Happy People 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많은 아침 가족분들이 그 가게 어디냐고, 예, 가까우면 저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선아님, 저는 이런 사연 들으면 좀 울컥해요. 오늘도 역시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눈물이 고였습니다. 4514님, 감성이 대단하신 거죠. 자, 정말 그 정말 사장님도 대단하시고 변재호님도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자,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게 만드는 소름 돋는 사진이 도착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신 8210님이 보내주신, 제가 아침에 손님 차량 작업 중에 트렁크를 여는데요, 가발이 쇼핑백에 담겨있는 걸 보고 진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하셨는데, 이걸 보여드리기가, 일단은 흔히 우리가 그냥 옷 같은 거 티셔츠 하나 사면은 줄만한 종이 봉투인데요, 거기에 사람의 정수리까지 표현된 꽤 모발이 많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가발이 딱 사람 목이 담기면 요 높이가 아닐까 하는, 예, 그 높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목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새 또 너무 험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발은요 케이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네, 진짜 부분 가발도 아니고 완전 가발이고, 많이 놀라셨을 우리 사장님께 위로의 아이스크림을 전합니다. 아니 그 옆에 또 골프 채나방이 있어가지고 몸이랑 머리가 분리됐나? 하기 싫은 생각도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하긴 뭐. 대전에 사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엄마가 학원 빠지면 안 된다고 아침에 병원 가라고. 근데 DJ를 쓰신 거겠죠? 네. 왜 안 바꿔주시는 거 보니까 DJ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420님의 신청곡 피어스 브로스넌과 메릴 스트립이 노래한 맘마미아 OST에서 아바의 유명한 SOS 이분들 버전으로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퀸. 네. Too much love will kill you. 2154님이 운전하면서 신호에서 걸려서 잠깐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량 썬팅 필름 시공하고 있는데요. 마네킹 하체를 보고 한번 기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트렁크 열 때마다 놀란다는 점. 그리고 마네킹 두상 차에 신고 다니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거 있죠? 대부분 미용업계 쪽 분들이더라고요. 6351님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긴 미용하려면 당연히 그 두상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올려놓고서 뭐 예 수업하시잖아요. 중딩 아들 깨우러 방문을 여는데 냉기가 확 밀려와서 에어컨 온도를 보니까 18도예요. 밤새 냉장고로 주무셨네요. 소름. 그리고는 추웠는지 씻으러 들어가서 온수로 30분째 샤워 중. 속 터집니다. 7099님. 18도는 너무한데? 그거 진짜 그거 두꺼운 겨울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얇은 홋겹 이불 하나 해주시고. 예, 저도 저희 집은 26도 이하로는 금지.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예, 그러고 있다 또 밖에 나가고 이러면은 몸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선풍기 좀 돌리고. 근데 18도는 좀 너무했다. 그러고서 또 온수로 30분. 네, 한참 클 때니까 또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배탈 납니다. 진짜로. 7099님의 사연이었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좀 전 사연을 들으시고 6237님이 어머 우리 집 딸이랑 잃어버린 남매인가요? 라고 아이고 진짜 저희 딸도 밤새 지가 에어컨 틀어놓고 자놓고서 아침에 머리 아프다고 독서실 못 가겠대요. 3056님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덮을 거를 두꺼운 걸 주지 마세요. 예? 자다가 보면 몸이 물론 잠들기 전에는 조금 더워도 자다 보면 확 그 체온이 많이 식잖아요. 어휴, 밤새도록 18도는 정말 그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전기세를 떠나서. 황선정님이 크리스티버그의 레이디 인 레드를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는 덥다고 하니까 아예 마음을 비우고 네, 더워도 컨디션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혁수가 제일 빛났다는 선생님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 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5: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보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퇴근길은 어떠세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헤엄쳐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스위스에서는 여름에 이런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물살을 따라서 흘러서 집까지 간다니. 듣기만 해도 세상 시원합니다. 종일 물에 풍덩 빠지고 싶은 폭염이 오늘도 이어진다고 하죠. 오히려 시원한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만큼 시원한 음악이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3일 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BTS의 스윔 듣고 왔어요. 아, 수영하고 싶어서 한번 스윔 틀어왔는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스위스의 어느 곳에서는 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퇴근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스위스 베른시의 이야기래요. 정말 신기한 게 베른 시민들은 진짜 여름만 되면 퇴근길에 강물에 몸을 맡기고 집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 소지품이 젖으면 안 돼서 이 시 차원에서 방수 가방까지 판매하고도 했대요. 근데 정말 부러운 건 열심히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물에 몸을 맡긴 채 유유히 떠내려가다가 집 앞에서 이렇게 딱 멈춰서 내린다고 해요. 저는 부러운 게 무엇보다도 이 물 속에서 이렇게 퇴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물이 깨끗하다는 게 정말 부럽네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퇴근길 로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베른의 이야기는 조금 먼 나라 이야기 같고요. 저는 그냥 퇴근할 때 노래 빵빵하게 틀어두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퇴근길을 좋아하시는지 혹시 낭만 퇴근길이 있으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퇴근길 소개도 좋고요. 오늘 월요일 오전 이 시간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명이 있거든요.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0: 아주 좋아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6: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5: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0: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16: Come on, Harry, we wanna say goodnight.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 0800님의 신청곡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실게요.

0: 잡아봤냐?
1: 네,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0230님, 서핑을 좋아하신대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이 퇴근길에 초록창에 있는 서핑 웹툰을 보신다고 더위를 좀 식혀주는 것 같다 하시네요. 와, 약간 대리만족하시면서 좀 시원함을 느끼시는 걸까요? 0230님의 퇴근길 낭만 한번 들어봤고요. 7397님,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출퇴근하는데 30분으로 줄어드는 거 꿈꾸신대요. 서울 살지만 서울에도 급행열차나 KTX 같은 지하 빠른 그런 열차가 더 깔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9호선 말고 6호선 타고 다니신다고. 아, 9호선은 급행열차가 있잖아요. 6호선은 제가 자주 안 타서 그런데 급행열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좀 빠른 그 열차가 생기면 좋겠네요. 7397님 집 앞에도. 7562님 평안한 느낌이 드는 퇴근길이요. 약간의 설레임도 있으면 좋고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다리던 약속 혹은 뭔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퇴근길이 뭔가 낭만이 있고 설렘이 있는 그런 퇴근길이겠네요. 한번 오늘 퇴근길은 그런 느낌이 드는 퇴근길이 되시길 7562님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1112님의 신청곡입니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8월 3일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벌소임과 뱃물림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등산이나 제초 작업, 밭일을 할 때에는 긴 소매 옷과 장갑, 장화를 착용하셔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벌이나 뱀을 발견했다면 자극하거나 잡으려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해 주세요. 벌에 쏘였을 때는 카드 등을 이용해서 벌침을 옆으로 밀어 제거하고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찾아야 합니다. 뱀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활동 전 안전수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릴게요. 너튜브 커피콩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였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5220 여름이면 들어야 할 노래죠 해주셨고 3969님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서 날씨는 무더운데 매미는 지칠 줄을 모르고 맴맴 물고 있다고 매미 소리 들으니까 여름방학 숙제로 탐구 생활이랑 곤충 채집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날이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듣고 왔고요. 1부 끝곡으로 퍼프 대디의 I'll be missing you 함께 하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 벌써 8월이에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올해 수십 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이야기로 영어 표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스터디 카페 출발해 볼게요. 이번 주는요. 원주 A영어학원의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0: Hello everyone. 네, 배현민 네.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네. 매주 그래도 재미있는 영화 가져와 주시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1: 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0: 네.
1: 이제 김나연 아나운서님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신가요?
0: 저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라이언 고슬링 너무 좋아해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김나연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라이언 고슬링의 최신 작품 예, 프로젝트 헤이메이를 가져왔습니다. 헤이메이.
0: 이 2026년에 나온 약간 SF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우주에 관련된 이제 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소설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또 미처 소설을 읽지 못했던 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소설을 찾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아주 대작입니다.
0: 저도 이 영화를 보고

0: 이 프로젝트 헤이 메리를 보고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제일 앞에 이 책이 엄청 많이 깔려
1: 네,
0: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하나 샀는데 아직 책은 못 읽었어요.
1: 네네네. 자, 오늘 그 원작 소설의 이제 그 앤디 위어라고 하는 이제 그 작가님의 이 소설을 실제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우즈와 로키가 이제 그 소설 속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냥 상상으로 글로 써져 있는 내용을 실제로 영상으로 담아서 이게 너무 이제 현실감으로 많이 왔다라는 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헤일 메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을 뭐야 노리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스포츠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용어예요.
0: 아, 스포츠 용어예요,
1: 예.
0: 이게?
1: 그래서 이제 미식축구에서는 경기 막판 역전을 위해서 좀 노림수를 던지고 하는 이제 긴 패스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저가 울리기 직전에 그냥 멀리서 들어갈 수도 있던 없던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득점을 바라보고 던져보는 그런 슛을 예를 들면 자 헤일 메리라고 합니다.
0: 이 헤일 메리가 그러면 안될 거를 알지만 그 혹시 모르니까 일단
1: 네,
0: 승부수
1: 이제 마지막,
0: 던져보는
1: 예,
0: 그런 거죠.
1: 마지막 이제 반전을 위한 이제 마지막 승부수,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이 예, 마지막 반전을 노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우주선에. 이제 헤일 메리라는 이제 이름을 얹혀서 지금 사실은 상상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우주의 태양이 소멸한다.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에 지구인들이 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행성을 찾고 새로운 반전을 찾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우주선으로 이제 헤일 메리오가 이제 떠나요. 근데 이제 임무를 맡았던 자이 주인공이 이제 기억 이제 그 깨어났을 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0: 아, 너무
1: 깨어났을
0: 오래
1: 때.
0: 자서.
1: 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이제 백그라운드의 배경에 이제 중학교 이제 과학교사로 나오지만 실제로 괴짜인 진짜 천재 과학자이고 예, 그다음에 죽어가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인류를 마지막 희망으로 좀 살리겠다는 이념으로 이제 이그 프로젝트에 도전을 해요. 예, 그래서 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찌됐든 우주의 한복판에서 뭔가 새로운 발견을 계속 해야 되는 어쨌든 미션을 가지고 그냥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그 우주인을 만나요.
0: 우주인.
1: 네, 그래서 로키라고 하는 우주인을 만나서 서로 이제 각자가 이제 자신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이제 미션을 한 사실은 또 다른 그레이스라는 인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인류가 아닌 인물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미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데 정말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0: 맞아요. 저도 영화는 봤는데 이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했던 그레이스와 이 외계인 로키가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잖아요. 전그 장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1: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실제로 이제 감독들이 그 소설 속에서 이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사운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실제로 이렇게 구현한 거라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너무 그 장면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감동적이고 자 있을 법한
0: 그니까요,
1: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것 같은 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영화의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 진짜 만약에 실제로 한 우주인 외계인을 우주에서 만나게 된다면 진짜 그렇게 소통할 법한
1: 네,
0: 너무
1: 맞아요.
0: 장면을 잘 구현해 놨더라고요.
1: 네.
0: 그럼 오늘 이 프로젝트 헤이메리 영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이 영화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OST가 있을까요?
1: 이제 극 배우 중에서 독일의 이제 배우인데 산드라 휠러라고 하는 에바 스트리트라는 그 스트라트 역을 맡은 그런 이제 사실은 장교죠. 이 모든 미션에 총괄할 수 있는 그 장교인데 장교가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라이언 고슬링이 산드라 휠러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당신이 꼭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오. 추천해서 네. 본인이 직접 추천한 곡을 부른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OST는 영화보다 훨씬 이전에 네. 발표됐던 예를 들면 Sign of the

0: 타임즈, 해리 스타일즈라는 소프트 락 밴드의 이제 가수인데요. 실제로 이제 요 그 가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별이나 힘든 과정을 좀 벗어나기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이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 뭔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 좀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위로의 곡으로 사실은 제작된 가사들이 내용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이제 가사에 대한 직접적인 어쨌든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하지만 영화하고 너무 매칭되는 또 영화에 비기되는 그 마치 이 영화를 위해서 이 OST를 만든 것 같은 네, 그런 아주 좀 신비로운 가사가 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 신기하네요.
0: 네네네.
1: 그럼 먼저 이 Sign of the Times 듣고 올 건데 듣고 오시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 퀴즈 하나 먼저 내주시죠.
0: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다양한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로키라는 이름이. 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로키의 존재는 과연 뭐일까요? 1번 권투 영화에 나오는 로키 발보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2번 로키 산맥.
1: 로키 산맥. 네,
0: 캐나다 로키 산맥. 3번 우주에서 만난 외계인 로키. 그래서 정답과 함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희생했던 경험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약속이 있었는데 와이프를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고 와이프를 위해서 좀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경험담이나
1: 원장님 경험담인가요?
0: 네. 그런 어쨌든 개인의 어쨌든 다양한 경험들 뭐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험담을 같이 이제 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사연을 읽어보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이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 SF 영화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로키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1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은 권투 영화 로키 발보아, 2번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 3번 우주에서 만난 외계인 로키. 이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답과 함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듣고 올게요.
0: 네.

0: 네, 헤일 메리의 OST 중한 곡,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에서 혹시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만한 영어 표현 있을까요, 원장님?
1: 팝 이제 가사를 조금 이제 좀 되짚어 보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가사 속에서는 Just stop you crying. 이제 울음 멈춰라. Sign of time. 자, 어떤 시대, 뭐 시간에 대한 어떤 징조다. 지금 뭐할 때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Welcome to the final show. 그러면 자, 마지막 쇼에 오신 걸 환영해.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그러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길 바래. You can bribe the doors. 자, on your way to sky. 그러면 bribe는 이제 그 뇌물을 주는 거거든요. 매수하는 건데 이제 you can't do it 이러면 천국으로 가는 어쨌든 가는 길의 문을 뇌물로 살 수는 없다.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당신 되게 좋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but you ain't really good. ain't라고 하는 건 이제 isn't 뭐 are not 이런 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통칭으로 쓰는 표현인데,
0: 네.
1: 예, 그래서 실제로는 좋진 않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We never learn. 우리는 결코 배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한다는 메시지고요. We've been here before. 우리가 분명히 저번에 경험했었는데, 같은 상황을 경험했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 그래서 why we are always stuck in learning from the bulle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stuck in learning from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항상 왜 갇혀 있는 걸까 이 상황에. 그리고 항상 왜 달아나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걸까. 그래서 the doublet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실제는 총알이에요. 근데 영어 표현에서 이제 더블릿은 뭐 총알도 되지만 이제 나를 어쨌든 해치는 상황인 거니까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0: 아,
1: 그럼
0: 그런
1: 이별의
0: 것도 있군요.
1: 순간이나 무언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있는 이제 어려운 표현들을 어려운 상황을 블릿이라는 표현으로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0: 이 원장님께서 또 Sign of the Times 영화 감점에서 재해석한 가사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1: 네.
0: 잠깐 소개해드리면 더 이상 울지 마, 이 시대의 끝이 오고 있어, 마지막 순간 온 것을 환영해, 부디 내가 준비됐기를 바랄게, 하늘로 향하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어, 이곳에서 보는 넌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뭐 이런 가사네요. 이 영화가 약간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1: 네네네.
0: 헤일 메리호가 우주로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딱 이렇게 재해석된 건가 봅니다.
1: 네, 이게 가사를 이제 실제 이제 그 가수가 쓴 가사는 사실은 이런 직역을 하고 있지만 영화적 측면에서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이제 그런 이제 내용, 주인공의 입장에서 또 인류의 입장에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로 이제 재해석한 부분들을 가져봤는데, 어쨌든 이제 영화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영화가 계속 이제 장면이 좀 떠오를 수 있는
0: 네.
1: 그런 가사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재밌거든요.
1: 네네. 네,
0: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퀴즈 정답 8554님 아직 정답은 안 주셨고요. 희생한 경험 여름휴가 네, 8554님은 출근하신대요. 근데 남편 아들들을 위해서 아침밥 맛있게 지어놓고 출근하셨다고. 정작 8554님은 밥하느라 도시락도 못 싸오고 컵라면 먹으려고 하신다 하셨고요. 8685님 3번 외계인 로키 하시면서 오늘 아침 누군가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러준 바쁜 아침 출근길 5초의 희생도 인정해 주시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We gotta get away from here 이 가사가 너무 공감된다고
1: 네.
0: 사무실에서 도망치고
1: 네.
0: 싶으시네요. 그리고 2460님 희생까진 아니지만 결혼해서 시어머니 케어도 다 했는데 젊은 시절 희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969님 3번 하면서 선곡 너무 좋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8176님 남을 위해서 희생했던 순간 남은 아니지만 출산할 때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쁜 딸이 두돌 되는 날이래요. 희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2년 전 오늘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근데 힘들었던 만큼 매일매일이 값진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태희 두돌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셨네요. 8176님 따님 태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희생한 경험들과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다들 3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1: 네네네.
0: 원장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요. 3번 외계인 로키입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이 헤일메리에서 이 그레이스와 로키가 이렇게 서로 고군분투하면서 약간 태양계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영화 한번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당첨자분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0: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첨자분들 발표할게요.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3: 아, 저는 오늘 태희라는 이름의 두돌된 아이를 좀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 꼭 상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태희 어머님께 선물 보내드리죠. 8176님께 선물 네. 보내드리고요. 저는 아까 소개 못 드렸는데 6852님 결혼 전에는 44 사이즈만 입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하느라 이제 66 사이즈로 늘어나셨대요. 나의 노고와 희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해주셔서 네, 6852님께 약간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는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3: 네네요.
2: 오늘 끝곡으로 네.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3: 아, 끝곡으로 이제 영화 OST의 이제 곡인데 이제 샴페인 슈퍼노바라는 실제로 영국 이제 브릿팝 계열에 있는 락 밴드 중에서는 정말 인기 좋거든요. 콜드플레이처럼. 네, 그래서 오아시스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2: 와, 오아시스의 이것도 헤일 메리의 네, OST인 거죠. 네. 오아시스 어떤 노래인가요?
3: 뭐 이제 그 이제 초신성 시대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행성이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샴페인 터뜨리듯이 아름다운 상황인데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내가 그 초신성처럼 폭발한 나의 잔해들을 네. 보게 될 거야라는 아주 좀 약간 오묘하고 좀 그러한 이제 노래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 우주를 그리는 이 영화 너무 매칭이 잘 돼서 오. OST에 이제 삽입이 된 것 같고 네. 실제로 예고편에도 영화를 알리는 음악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노래입니다.
2: 네, 어쩌면 그 두 노래 다 이 영화보다 먼저 나온 노래인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영화에 삽입되게 됐네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과는 다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3: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마지막 한 줄의 영어 표현으로 It's time to say goodbye.
2: goodbye.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3: 네.
2: 네,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지금 살짝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2분 남짓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스스롱.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8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폭염과 지친 일상으로 약간의 피로감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답답한 마음을 단숨에 시원하게 뚫어줄 가슴 웅장해지는 영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최근 수년간 극장가 흥행 부진으로 답답한 침체기를 겪던 마블 스튜디오가 이번에 개봉한 신작이죠.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로 짠하고 완벽하게 반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북미 개봉 첫 주말에만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국내에서도 개봉 닷새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잡한 세계관 때문에 피로감을 느꼈던 관객들에게 가벼움 대신 한층 깊어진 성숙함과 이 날 것 그대로의 재미를 선사한 덕분이라는데요. 무언가 꽉 막힌 듯이 답답할 때 이 본질에 집중한 강력한 거미줄 한 방이 거대한 침체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수가 돼준 거죠. 시작부터 찌푸려지기 쉬운 월요일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하루 스파이더맨처럼 경쾌하고 묵직한 기세 한 방으로 월요병을 날려버리시죠. 8월 3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거미 피처링 T.O.P. 미안해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0: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한 시간 전이죠. 오전 11시에 강원, 이 영월, 철원, 강릉 산지, 정선 평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또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시고 또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또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휴가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7269번님께서도 후디 드디어 오셨군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썰 좀 풀어주시죠. 궁금해. 잘 다녀오셔서 좋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뭐 속초 일단 다녀왔습니다. 예, 속초 해변에서 물놀이 한번 또 하고 또 중앙시장도 가서 예. 베이비 크랩, 예, 꽃게 튀김 뭐 이런 것들도 사서 먹고 닭강정도 사서 먹고 예 그랬고요. 또 그리고 하루는 또 외갓댁, 예, 구미, 경북 구미도 다녀왔는데 와 진짜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야외 활동을 그래도 좀 했는데 한 5분 정도만 걸어도 정말 인상이 찌푸려지고 땀이 줄줄줄 나서 야 이건 쉽지 않다 생각해서 그냥 실내에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지난 한 주였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또 강원도 레전드 DJ 호디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또 오늘부터는 다시 제가 돌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7397번님 회사 동료들도 출근하니까 다들 스파이더맨 영화 이야기하더라고요. 경기 불황이 심한데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담비 같은 소식인 듯 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그저 오늘 오프닝 주제였던 이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개봉을 최근에 했죠. 저도 이 마블 영화를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영화는 거미인간 스파이더맨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스파이더맨 그 토비 맥과이어, 예, 토비 맥과이어 시절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DVD 같은 거 또 사서 소장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이 바뀐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는 스파이더맨이 내가 아는 스파이더맨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실망했던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이 제 기준으로는 세 번째 스파이더맨이거든요. 톰 홀랜드 이번에 또 브랜뉴 데이가 나왔는데 저도 지난 휴가 때 또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정말 벌써 네 번째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톰 홀랜드가 이제는 그 시리즈 3명의 스파이더맨 중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또 찍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린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톰 홀랜드를 가장 기억을 오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또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톰 홀랜드가 또 어렸을 때부터 2019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활약을 했는데 항상 상의 탈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시리즈가 진행이 될수록 몸이 점점 근육질 그리고 커지더니 이번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보디빌더 선수가 돼 있던데요. 깜짝 놀랐는데 한번 또 주말간에 또 그리고 여름 휴가를 슬슬 계획하고 계실 텐데 너무 더워서 그냥 실내에서 좀 쉴만한 데 없을까 하면은 또 영화관도 괜찮잖아요. 보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7732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후디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무더운 폭염과 함께 8월이 시작됐네요. 또 저희 아파트 안에 시원한 분수도 가동됐고요. 주말부터는 임시 물놀이장도 들어섰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이 아파트 안에 물놀이장이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꽤 큰데요. 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 이 정도면은 어디 굳이 안 가도 될 정도로 되게 이쁘고 아이들도 참 많네요. 최고의 피서지. 사실 물놀이를 해야지 좀 이제 여름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도 괜찮겠네요.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7811번님 오 후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출첵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또 그리고 1419번님도 이번 주는 저는 휴가예요. 오전에 안과 검진 했고 점심으로 샐러드 사러 가는 중입니다. 출첵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8월 3일 벌써 8월입니다. 2026년도 믿겨지십니까? 예, 8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 2월에 세웠던 버킷리스트 혹은 목표들 예, 실행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슬 또 시동을 거셔야 된다는 거. 또 그리고 여름도 일단은 너무 덥기 때문에 양산은 제가 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좀 써봤거든요. 근데 쓰고 안 쓰고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양우산도 있고 우양산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그 양산을 쓰시긴 해야 됩니다. 이 양산 양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양우산도 좋고 우산을 그냥 들고 나갔을 경우에는 자외선 이 차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다니실 거면 양산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노래 또 신청곡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7732번님의 신청곡 충주 지씨 아쿠아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김태우 마이티마우스의 Just Smile 지금 들려드립니다.

0: 마이티마우스 버인.
1: 김태우 마이티마우스 저스트 스마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노래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위너의 아일랜드 또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요. 2부에는 역시 런치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3부, 4부에는 월요일 코너,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또 오늘도 함께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나의 지구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6: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진짜 약 대신 화면 속 주사를 배에 대거나 살 빠지는 주파수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린다. 최근 여름철을 맞아 부담스러운 비용과 부작용 대신 스마트폰 앱이나 영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식욕을 억제하는 이것이 Z세대 사이에서 큰 화제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와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이 신개념 체중관리법,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방구석 홈트레이닝, 2번 1일 1식, 3번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은 또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힌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세븐 피처링 탑 디지털 바운스 띄워드리고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세븐 피처링 T.O.P. 디지털 바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진짜 약 대신 화면 속에 주사를 배에 대거나 살 빠지는 주파수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린다. 최근 여름철을 맞아서 부담스러운 비용과 부작용 대신 스마트폰 앱이나 영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식욕을 억제하는 이것이 Z세대 사이에서 큰 화제라고 합니다. 자기 암시와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신개념 체중관리법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방구석 홈 트레이닝, 2번 1일 1식, 3번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그래도 힌트들이 좀 들어가 있고 해서 오늘 런치 퀴즈는 좀 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송은 디지털 바운스였고요. 또 두 번째 힌트송은 기리보이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피처링 팔로알토가 함께한 곡이고요. 내 핸드폰에 금이 갔네. 라는 곡인데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인 이것을 하려면 핸드폰은 필수죠. 예, 1번 방구석 홈트레이닝, 2번 1일 1식, 3번 디지털 다이어트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리보이 피처링 팔로알토 내 핸드폰에 금이 갔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디지털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을 뭐 막 먹거나 화면 속에 그냥 주사를 배 대는 거거든요. 진짜 약을 먹는 거 대신 이렇게 화면에 영상이나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휴대전화 화면에 비만 치료제 주사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도 선택을 한 뒤에 휴대전화를 배에 갖다 대면요. 실제 주사를 놓는 것처럼 화면 속의 약물이 조금씩 쭉쭉쭉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 나땡이 최근 선보인 이 가상 비만 치료제 체험 서비스 마음자로이거든요. 이름도 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이 비만 당뇨병 치료제죠. 마운자땡에서 따왔지만 실제 약물이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방식에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는 이 모습들 이전에도 사실 있었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주파수 다이어트인데요. 저도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고 자거나 반복해서 들으면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 수년 전부터 유행을 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간간이 알고리즘에 하나씩 뜨긴 했었는데 이게 보면요. 조회수가 수백

만회를 기록한 주파수 다이어트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뻐지는 뭐 주파수 이런 것도 많거든요. 메모 변화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이돌 장원영, 카리나 서윤되는 주파수, 또 미인 아우라가 나오는 주파수, 또 성형 없이 예뻐지는 주파수 이런 영상도 조회수가 뭐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 다이어트 영상을 실제로 너튜브에서 클릭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댓글들이 실제로 요 주파수를 듣고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뭐 뚜렷하진 않지만 요게 전문가들은 요 식욕이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또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플라시보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과학적 근거는 확실히 부족하다라고 마침표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의 정답이죠. 3번 디지털 다이어트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2904번님께서도 마음 자로래 킥킥킥킥 하시면서 아 맞아 이 들으면 예뻐지는 주파수 같은 거 저는 이런 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하시면서 후디 어디 다녀왔는지 휴가 때 물어보면 뒷북인가요? 보내주셨거든요. 아 굉장한 뒷북이긴 합니다만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예 속초 다녀왔습니다. 속초 여행 시장도 다녀오고 또 그리고 4815번님도 정답은 3번 디지털 다이어트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후디? 지난주에 또 후디도 반가웠어요. 날씨도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8305번님 디지털 다이어트요. 와 햇볕이 너무 강해서 햇빛 다이어트 되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사람이 말라갑니다. 너무 더워서 또 습하기도 습하고 뜨겁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햇빛 다이어트. 이 정도면 다이어트의 선을 넘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3번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보내주셨는데 이 주파수 영상 이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알고리즘에 떴었던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 별스타그램 같은 것들 스토리를 보면은 뭐 재회 주파수 이런 것도 있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연하고 이별을 했는데 상대에게 연락이 오게끔 만드는 주파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들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예 마음이 아프죠. 또 그리고 2530번님 5572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3번 디지털 다이어트 7954번님 그리고 5313번님도 맞춰주셨고요. 8878번님도 오늘도 역시 너무 더운 날씨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더위에 몸도 불고 이 신나는 노래로 더위를 이겨봐야겠습니다. 3번 보내주셨고 2469번님은 우리 딸한테 이 디지털 다이어트 강제 주사 매일 맞고 있어요. 마음대로 빠지면 좋으련만 하셨는데요. 따님이 옆에서 그 화면 속에 주사를 우리 또 2469번님한테 계속 놓으시나 봐요. 여기 또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살이 빠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 또 이 마음 자루를 마치고 있군요. 효과는 좀 있으신가요? 예. 4135번님, 또 5242번님, 7811번님 디지털 다이어트 맞춰주셨고 2596번님께서는요. 퇴근 빨리 하는 주파수는 없나요? 보내주셨는데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너튜브에 거의 없는 게 없더라고요. 주파수가 별의별 주파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회도 된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아마 사랑하는 이 사람 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주파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장원영 씨가 된다는데 저도 해봐야지 오늘부터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하시면서 후디도 만약에 조인성 씨가 된다 그러면 한번 혹하지 않아요? 같이 해봅시다. 또 해봤는데요.

0: 봤는데 예. 저는 한번 틀어놔 볼게요. 광고 나갈 때 실제로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예,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오늘 혹여나 이 런치 퀴즈를 듣고 주파수를 틀고 주무시는 건 아닌지 예, 그런 또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요 광고 나가는 동안 너튜브에 주파수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이별한 뒤에 상대에게로부터 연락이 오게끔 만드는 주파수가 가장 영상들이 인기가 많네요. 예, 재회 주파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아, 확실히 이 이별을 하고 나서 많이들 그리워하고 그럴 때 좀 많이 좀 사실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자 당첨자 두 분을 또 선정을 했거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5572번님 그리고 830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월요일 코너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너의 곡소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엔딩곡으로 또 장식이 됐던 이 스티브 레시의 오 예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또 가사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화 나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어우 죽겠다. 소리가 졸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이죠.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곡소리를 곡소리로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우리 신청곡들 줄줄줄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2904번님께서 가장 먼저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오늘 월요일이지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아, 아파트 OST 파트 1, 이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의 곡 노래 있나요? 드라마 OST인데요. 이 드라마 조연, 단연 배우님들까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웃겨요. 저는 늦게 달려서 아직 3화인데 종영까지 4회 남았어요. 또 기분 꿀꿀할 때 보면은 좋은 코믹 힐링물이에요 하시면서 또 OST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2904번님의 신청곡과 함께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문자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들 보내주시죠.

이원석 씨의 A Good Gangster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짧네요. 예, 2분 6초. 오늘 또 너의 곡소리 첫 곡으로 출발을 했고요. 2980번님께서도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로제 온더그라운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6530번님께서는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아, 정말 이 최근에 인별그램에서 소위 밈으로 가장 많이 쓰인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죠. 권진아 씨의 목소리도 두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4813번님께서는 크러쉬의 목소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곡들 넣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3부, 4부 시간을 통해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298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로제 온 더 그라운드.

입니다. 아, 또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2018번님께서 후디 오늘은 늦은 출첵합니다. 신청곡 넣을게요. 코요태의 비몽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또 3부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아,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4부에서도 너의 곡소리 코너 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또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그리고 이 너의 곡소리 코너에서 이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신청곡들 보내주시거나 다른 요일에 또 보내주신 곡들도 월요일에 틀어달라고 또 요청해 주시는 또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또 확인을 잘하고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틈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요태의 비몽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4부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에.

0: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4: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문을 열었고요.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노래에도 신청해 주셨네요. 5242번님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데이식스 영케이의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Shut the Door 듣고 싶어요. 틀어주실 거죠?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와 함께 예,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영케이의 목소리 지금 나갑니다. Shut the door.

0K의 셔터 두얼 5242번님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세 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문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62번님께서 휴가 시기에 바다 코스 운전하고 있는 동해 상사 이준규 씨, 우리만 시원한 집에 있어서 미안해. 지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어제보다 한 뼘 더 사랑해 하시면서 신청곡 최성곤의 네가 좋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문자와 함께 약간은 코믹한 노래죠. 예, 와일드싱의 OST 최성곤의 네가 좋아를 또 신청해 주셨고, 또 그리고 3430번님께서는 후디 휴가 잘 다녀왔나요?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9053번님께서는 윤종신 씨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해 주셨거든요. 또 딱 지금 시기에 듣기 좋은 노래죠. 또 여름에 또 이렇게 해변을 향해서 달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참 듣기 좋은 노래인데 신청해 주셨고, 또 그리고 2760번님께서는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876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송곤, 네가 좋아.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오늘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또 5202번님께서 오늘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고3 수험생인데요. 요즘 점심에 영어 단어 보면서 들어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라우브와 코난 그레이의 페이크 신청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고3 수험생 청취자분이시군요. 수능까지 한 약 석 달 정도 남았나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월 모평, 예, 기억납니다. 가장 또 수능과 또 가까운 시기에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요거 다 준비를 또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점심에 영어 단어 들으면서 정오의 희망고까지 이렇게 근데 숨쉴 구멍은 좀 있어야지 또 공부에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점심에 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시고 또 그리고 수능까지 예, 한번 잘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 단어를 또 보면서 들으셔서 그런지 팝송을 신청해 주셨어요. 라오브와 코난 그레이, 페이크 지금 준비해뒀거든요.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0: back up, pick up my phone.
1: 라우브 그리고 코난 그레이의 페이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보내면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할 때 꽂혔던 노래가 있거든요. 꽂혔다기보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흘러서 나왔는데, 야,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그리고 왜 이렇게 귀에 익지? 했던 노래가 있는데 24K Golden의 노래 무드라는 노래에 제가 좀 꽂혔었거든요. 이게 또 노래가 짧아요. 그래서 얼른 듣고 또 마지막 곡까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휴가 때 꽂혔던 곡, 예, 피처링 이안 디올이 함께한 곡이네요. 무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4K 골든 피처링 이안 디올의 무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운전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다녔을지 감도 안 옴. 노래 아주 휴가가 그득하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904번님. 또 그리고 7397번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곡 점점점 자리 남았을까요? 만 보내주셨어요. 아, 신청곡 그냥 다음부터는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 계산해서 차곡차곡 들려드릴 거거든요. 다음에는 그냥 바로 보내주시면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자,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제시카의 원더랜드, 5426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하늘의
1: 누리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댕이들 오랜만이에요. 한 번쯤 들러보고 싶었지만 제가 워낙 바쁘다 보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이응미 씨의 조롱과 보살핌을 많이 묻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응미 씨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두 대의 조롱이었다. 자, 제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맞춰도 선물은 딱히 없지만 애정으로 맞춰주이소. 8월 3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0: 8월 3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맞히셨습니까? 안녕하이소. 저는 김대호입니다. 이제 못하겠다.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3일간 두댕이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김대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요. 김명선 님이 사투리가 많이 어색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제 영미 누나가 너무나 이 자리를 너무나 빛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 오면은 막 울렁거리고요. 무섭고 막 그래요. 여기 나오네. 너무 무섭고 그래요. 근데 안영 씨가 저한테 이 자리를 맡겨놓고 과연 편히 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3일간. 예, 3일간 두 대 최선을 다해 맡아보겠습니다. 사실 라인업이 되게 화려했잖아요. 뭐 이무진 씨부터 시작해서 이성경 배우님, 그다음에 이소라님, 그다음에 권혁수님까지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김대호?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셨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양심 다 내려놓고 창고도 좀 탈탈 털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샤인킴 부장님 긴장도 좀 시켜가면서 지금 긴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두댕이들 재미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떨려가지고 숨이 잘 안 사시는데 한 번만 숨 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 와중에 생각보다 오답이 꽤 있었습니다. 4565님 윤택 씨 아닌가요? 윤택 씨였으면 좋겠습니다. 팬인데 너무 재밌으심. 4408님 목소리가 지분이다. 윤택 씨. 오답 지분율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인 계열이라서 그런지 그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호님이 박영진 형님 소는 누가 키우냐고 박영진 형님도 이렇게 답이 있었고요. 이경희님 영민님과 뮤지님의 조롱 속에서 대스타가 된 대우님 환영해요. 아직은 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열심히 또 살고 있습니다. 박가연님. 박가연님은 제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찐따하오죠 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댕이 여러분들은 그대로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오랜만인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성 있게도 자기소개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올품, 모빌 코리아 윤활유, 3일제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롯데 렌탈, 경기주택도시공사, 알레스 아우토, KB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웨어와 함께합니다. 유혜린 님이 대화나 미디어 사투리 금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쓸게요. 네, 죄송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0: get mojo man.
1: T 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T 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T 어실 원스.
0: 무조 맨.
1: T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T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곱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티스의 레드레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쿠르티스라는 그 멤버 중에서 주훈 씨인가가 이제 되게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1차까지 합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 쿠르티스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대본에 있던 걸 지금 막 기억해가지고 한번 얹어봤습니다. 예, 모르셨죠 여러분들도? 네. 자, 최성아님이 보라로 보고 있는데 춤 뭐예요? 귀여우셔라.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 춤. 네. 이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 무흐즈 채널이나 미니 어플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민 씨는 지금 출산 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자, 그 사이에 3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는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요. 저도 흥분되기도 하고 또 나름 좀 긴장되는 마음을 좀 억누르려고 좀 허세 좀 떨어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조금만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연신님이 환영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호님 긴장하셨어요. 천천히 숨쉬면서 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0307님이 김대호님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시라 발음과 목소리 톤은 숨길 수가 없네요. 깔끔해서 듣기 좋아요. 그리고 박지현님이 대호님 오시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동안 조롱을 못해 손에 가시가 돋았거든요. 예, 제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두시의 데이트의 액바지. 예, 액바지 김대호였었는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전 직장을 뛰쳐나가서 현재는 그 액바지 시절이 오히려 그리울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5367님 계속해서 두댕이들 분들 소개가 오고 있는데요. 아마추어도 아니고 초반부터 왜 앓는 소리를 해요 잘할 거면서. 저는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택배 배송하고 있는 택배맨 고영철입니다. 3일간 잘 놀다 가셔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일단은 그 우리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택배맨 고영철님께 5367님 커피 한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그 위대한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에티오피아도 가보고 모로코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더워졌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이나 이 택배맨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니까 지나가실 때 혹시라도 뵈면 뭐 음료수까지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인사라도 이렇게 전해드리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6630님 안녕하세요. 대호님이 유인영 배우님이랑 같이 관악산 가신 날에 산 정상에서 뵀던 두댕입니다. 나 기억은 알 것 같은데? 그때도 두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스디로 오신 걸 환영해요. 완전 반갑잖아요. 잘 들을게요. 대호 DJ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7006님 제조업체 인사 총무팀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휴가 기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휴가를 갔는데 저는 시설 공사 감독을 해야 해서 혼자 출근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쭉 출근해야 하는데 진짜 숨만 쉬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려 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뭐 어차피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장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쉬는 시간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 열심히 참고 버티다 보면 또 누군가가 우리 시설 공사 감독 해주시는 분 우리 7006님 대신에 또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또 잘 버텨주시면 또 행복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도 항상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댕이들 자기소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000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이 롤라팔루자에서 멋진 무대 보여줬죠. 아이들의 모노.

이제는 아이돌을 뛰어넘어서 이제 팝 느낌도 나고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고 영케이는 일단은 노래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시원함을 줍니다 그냥. 예. 셧더도어 문 닫아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맞죠? 문 닫아. 이거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예. 해서 셧더도어. 예, 너무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2시 데이트. 또 어떤 분들이 함께 우리와 듣고 계신지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4님. 아들이 예, 저번 주에 보이는 라디오 이성경님 보고 예쁜 누나 나와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쁜 누나 나오는 줄 알고 기대하며 보고 있었는데 김대훈님 보고 실망해서 가버리네요. 그래도 전 의리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대훈님 파이팅이요. 아들 일로 와. 어디 갔어 아들?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예? 아들은 내 나이 안 될 것 같아? 사실 근데 저 이성경 배우님 굉장히 팬인데 저도 이제 들르고 싶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뭐 또 방해될까봐 예. 그냥 저도 집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이성경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해서. 자, 신화숙님. 와우! 전 연차 내고 남편이랑 같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왔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는데 김대훈님 목소리가 딱 나오네요. 너무 반가워요. 덕분에 즐겁게 이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225님 안녕하세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주말에 알바하다가 김대호님이 모자 쓰시고 마스크도 없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 봤어요. 3일 동안 잘 들을게요. 아마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만화책이 이제 신권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가끔씩 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상품 파시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더위를 피해서 또 시원하게 또 문화생활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지나가게 되면 꼭 말 걸어주세요. 저는. 생각보다 관심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정수경님 위대한 가이드 잘 보고 있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모로코 편은 언제 방송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살짝 이거 뭐 생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살짝 예고를 한번 해드리면은 내일 두 대예요. 위대한 가이드 식구들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이성경 배우님이 아니라서 실망하셨죠? 예. 하지만 좀 봐주세요. 예. 저랑 같이, 이제 뭐, 생사고락, 거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나오니까요. 내일은 또 식구들과 같이,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77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들려주세요. 아들을 위해 태안 바닷가에 와서 아들과 아빠는 수영 중이고, 저는 파라솔에서 토대를 듣고 있습니다. 대호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 문자 남겨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포지션에 몇 시라고요? 썸머타임 들려드립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 레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너를 사랑해. 2시 데이트 2부 시작됐습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아까 너무 짧게 들려드린 것 같아서 다시 제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들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네요. 5235님, 대호님, 썸머타임 도중 끝나서 시어머님 산소 가는 길에 남편이 노래방 애창곡 신나게 부르다가 순간 광고 나와서 정적이었는데 노래가 다시 나오니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2시의 데이트 팀이 또 굉장히 센스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또 찝찝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제 소개 다시 올립니다. 출산휴가 떠난 영미 누나를 위해서 달려온 전화현방 전 아나운서 현 방송인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자, 4968님. 그래서 위대한 가이드 모로코 편 첫방 언제인지는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본분을 또 잊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밤 9시 30분에 우리 또 위대한 가이드 팀과 함께 모로코를 다녀왔거든요. 또 모로코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붉은 벽돌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상, 그 이상의 이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밤 9시 30분에 또 위대한 가이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보람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저씨 잔망이 늘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잔망 떨 수 있을 때 떨어야죠, 그죠? 예. 많이 찾아주세요. 네. 자, 이 와중에 제 목격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실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네, 0081님이 안녕하세요, 대호님. 몇 년 전 일본에서 보고 저희 센스 없는 큰 언니가 이대호님, 이대호님 했는데도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나 친절했던 모습에 반했었더랬죠. 실물 봤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깜놀. 감사합니다. 근데 이대호님이라고 불러주셔도 저는 영광입니다. 예, 어쨌든, 제 홍보도 되고, 또 아주 또, 우리 또 조선의 4번 타자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4번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2941님. 대호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동작구청에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사실 팔자에는 없지만 제 인생이 뭐라고. 제 인생이 뭐라고 이제 강연 요청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 열심히 키워놓고 이번 가을에 복직 앞두고 있습니다. 애들 걱정도 많이 되지만 저도 제 인생 찾으려고요. 대우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오해 없이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에 나갈 때마다 너무나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는 척 꼭 해주시고요. 0177님, 김대우님, 7월 24일 금요일 밤에 부산 유명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뵀었어요. 이제 막 떠나시려는 거 붙잡아서 사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찍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대우님이 드셨던 자리에 저희가 바로 앉았습니다.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차장님이 대우님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포장마차 저희 찐 단골집이거든요. 우연히 밤늦게 나간 곳에서 대우님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기 저 구성한 배우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갔던 영도 포차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영도 다리를 살짝 건너가면 우리가 부산이 약간 그 번화하고 좀 시끌시끌한 곳을 좀 살짝 벗어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제 그 항구인데 많지 않습니다. 이 포차가 많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오선도선 도란도란 이렇게 맥주 한 잔 딱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아마도 많이 더우신 분들은 뭐 주말이나 이런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꼭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28. 안녕하세요, 서민님. 홍대 경영학과 후배예요. 민족사학 단결 홍익 청년 경영.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뭐 사실 근데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지는 않아가지고 뭐 선배라고 불리기는 좀 약간 애매하고요. 어쨌든 우리 후배님 당겨 감사합니다. 예, 저를 많이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띄울게요. 자우림의 애인 발견.

네, 자우림의 애인 발견 들으셨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아, 역시 두대 친정집은 다릅니다. 뭐 환영에 뭐 조롱도 있고요. 목격담에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관심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냥 단순히 이제 관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제가 이제 퇴사한 지 한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원래 있었던 그런 뭐 회사를 좀 떠나서 뭔가 저 혼자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아무래도 나가서 이제 동료들한테도 미안한 것도 있고 나가서 이제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뭔가 아나운서의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피해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혼자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집 나갔던 아들이 다 다시 들어오니까 그 밥은 먹었어? 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한 곳에 왔으니까 주제도 아주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 눈 앞 뷰. 자 여러분들 우리 두댕이들 눈앞에 지금 바로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잠시만요. 제가 보이는 거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많이 비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두댕이들 눈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휴가 중인 분들은 바다, 또 계곡도 좋고요. 뭐 회사라면 모니터, 옆자리 동료 얼굴, 집에 누워 계신 분들은 천장도 좋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아까 그 이성경 씨가 안 나와서 실망해서 뛰쳐나갔던 아드님이 어? 김대호 씨 방송 들을 만한 데에서 앉아있는 네가 보였어. 거기 있지? 자, 지금 고개를 딱 들고요.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바로 그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네, 샤이니의 비유 잘 들었고요. 두시의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지금 두댕이들 눈앞에 뭐가 있는지 제가 보내달라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와, 나 진짜 지금 약간 좀 소름 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 한마디로 그냥 뭐 뭘 보내 귀찮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사진이 막 우르르르르 쏟아지는데 뭐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한 40대 초중반에 가면서 콧날이 좀 시큰해지고 그래요. 요즘에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9156님이 제가 이제 사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전 퇴근 중인데 여기가 야구의 메카 부산입니다. 사직 운동장이 보이네요 하고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직 야구장 바로 앞에 지나가시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있다면 조선의 방송인 김대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직 야구장. 근데 여기 더 보여요.

0: 됩니다. 예, 운전하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35님 184일 아기 키우고 있어요. 더운 여름날 집에서 콕 박힌 상태로 아기 뷰입니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결혼해야겠다 나도. 아기 너무 귀엽다. 지금 아기가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그 눈을 탁 맞추고 엄마를 바라보는데, 어머 너무 귀엽다. 뒤에 보면은 이게 매트, 아기 매트 위에서 약간 더워서 하이실종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그 애착 인형을 입에다가 딱 물고선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다. 자, 그리고 6268님 제 앞에는 다이어리가 있지요. 지금 8월 계획 적고 있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적어놓진 않았지만 예. 근데 이런 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적는 시간들. 그래야 이게 뭔가 이 종이에 그냥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나 뇌리에 이렇게 아로새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시간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8월 계획은 그냥 일입니다. 저는 뭐 예, 그냥 일이에요. 예, 뭐 하러 나갔습니까? 일하러 나갔지. 예, 그게 제 최고 많은 계획입니다. 다만 올 연말 가기 전에 좀 약간 지치고 힘든 걸 좀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번 더 가볼까라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아직은. 자, 1782님 아따, 저는 만난 냉면 뷰. 늦은 점심 먹고 있습니다. 대호 씨는 챙겨 드셨나요? 하고서 보내주셨는데, 아, 배달 시키셨구나. 아, 약간 그 절임무와 그 다음에 오이가 들어간 약간 칡칡 비빔 냉면? 약간 칡 비빔 냉면이에요. 왜냐면 색깔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뭔가 전분과 약간 이 칡이 한 일정한 비율로 섞여서 들어간 쫄깃한, 아주 쫄깃한. 그리고 약간 매콤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가능하다면 이제 뭔가 소불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싹 감싸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공복이라서 오늘 좀 냉면 먹어볼까 지금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오늘 주제 내 눈 앞 뷰입니다. 자, 9970님. 대호 씨 사람들 반응에 코끝이 찡해요? 그거 늙어서 그래요. 이미 겪어온 40대 후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9970님이 말씀하신 거 딱 읽고 콧날이 또 시큰해졌어. 왜 그러지? 제 코끝 찡하게 계속 눈앞에 보이는 거 보내주세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 위대한 가이드 또 우리 동료죠. 우리 박명수 씨. 아, 명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듣고 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Radio.
1: Hey, yeah, fire.
2: That is fun.
1: Yeah, yeah, yeah, party.

Europa.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0: 안녕하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자, 두댕이들의 눈앞뷰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휴가철이긴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뭐 바다 놀러 가신 분들이 많고요. 좀 인상적인 제가 사진을 봤는데 우리 7903님이 휴가 이틀째인데 남편이 왜 이리 꼬질하냐 핀잔 줘서 거울 보니 심한 것 같아서 셀프 염색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셔서 지금 항공샷을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항공샷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초점이 일단은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확실한 건요. 아, 모발이 아주 그냥 건강하시네. 예, 그리고 아니 전혀 오히려 저보다도 상태가 더 좋은데요. 오, 여기다 이제 염색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남편분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모쪼록 가르마 공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931님 우리 가족 포항 휴가 왔어요. 바다가 너무 깨끗해요. 덥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제분들인가 보다. 근데 너무나 가족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름 바다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 보고 싶네요. 저도. 예.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 가본 지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이제 사실 이제는 사실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예. 부모님이 이제 제가 요즘에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제 눈치를 보시니까. 근데 그게 참 불효인 줄도 알면서도 아, 참 그때그때 또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면 항상 또 이게 짜증내고 전화 한 통 또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주 행복한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또 이제 부모님과 또 이제 한번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95님 제 눈앞에서 지금 아내하고 아이들이 해수욕장에서 수영 중이에요.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두대 화이팅! 김대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하다. 확실히 여름에 뭐 산도 좋고 뭐 계곡도 좋고 모두 좋지만 바다를 빼놓기가 좀 약간 어렵네요. 확실히 뒤쪽에 보니까 이제 그 수상 레저 즐기시는 분들도 보이시고 앞쪽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자맥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한가로이 튜브에 둥둥 떠가지고 맑은 날 이렇게 해서 여름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부럽습니다. 예, 그걸 또 바라보는 우리 아버님이겠죠. 아버님. 같이 모래 들어가세요. 왜 그렇게 보고만 계세요? 요거 들으셨으니까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행복한 또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0: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BTS의 바디 투 바디 들었고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자, 지금 두댕이들이 뭘 보고 계신지 사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25님, 어젯밤 일탈을 즐기시다 잠이 부족해서 뻗은 회사 개님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휴가인데 저는 일이 있어서 출근했고요. 밖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무실에 모시고

좋았습니다. 우리 9살 호두 만수무강해라 보내주셨는데 어머 와 너무 부럽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세상 평안하게 우리 왜 바닥 너무 시원하잖아요. 바닥. 바닥에 그냥 쫙 그냥 옆으로 그냥 뻗으셔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그냥 우리 개님이 우리 호두님이 누워 계십니다. 아 진짜 이거 뭐 욕은 아니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예. 자 지금 반려동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8597님 지금 앵무새 집 청소하려고 막 앵무새 집 앞에 앉았더니 눈앞에 뷰가 세 장이네요. 울집 막내 아들 코뉴어 앵무새 타로예요. 보내주셨는데 아 타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바깥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색이 잠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눈으로는 살짝 우리 주인님을 보고 계시는 우리 타로님 계속해서 사색에 잠겨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7578님 빗질하고 자고 있는 우리 집 냥이에요. 너무 이쁘고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벅차네요. 저도 이제 집사거든요. 집사인데 나나라고 이제 스핑코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얘네가 그냥 손짓 하나 발짓 하나 그냥 그릉그릉 하는 거 하나 그런 걸로 이제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는 자고로 좀 뭔가의 이 시선을 좀 빼앗기는 뭔가가 있으면 있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시원한 광경 보고 계신 분 계신데 7903님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 비선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혹한기 훈련 같은 휴가를 보내는 중입니다. 친구랑 논다고 빠진 작은 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큰아들과 저는 산을 사랑하는 남편 덕에 모기한테 헌혈 중입니다. 땀범벅이라 낙원 같은 집으로 얼른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비선대 위는 거의 뭐 신선이 지금 바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구름이 산 그 꼭대기에 이렇게 싹 걸려 있는데 계곡물도 또 엄청 시원하게 보이네요. 이게 기왕 올라가신 산이니까 내려오시면서 또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한번 담가보시고 그 시원한 기운을 또 우리 막내 아들한테 또 가져다 주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에일리에 보여줄게.

네, 에일리의 보여줄게 이어서 AOA의 사뿐사뿐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졸려온 사람 일로 오세요. 일로. 냥냥펀치로 팡! 팡! 파파파파팡! 4986님이 지금 사뿐사뿐 들으면서 춤추신 거예요. 냥냥펀치 집어넣어!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AOA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확실히 아 이게 시간이 흐르긴 흘렀나 봐요. 노래 들으니까 또 신나네. 예. 근데 또 잠깐 움직였다고 아 이게 제가 옷에서 좀 이게 약간 신내가 나는데 내가 빨래를 잘못했나? 이게 잠깐 이게 움직였다고 신내가 좀 나네. 자, 임준호님, 형님 많이 더우셨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땀 나니까 좀 약간 아유 이상하네. 자, 구혜영님, 춤추면서 내적 갈등이 보이는 얼굴인데 부장님께 미션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미션은 주지 않았고. 제가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제 막 개그맨 분들이나 코미디언 분들하고 이게 방송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게 이게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을 뒤집는 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완전히 나를 확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제가 이게 춤 같은 거 쳐도 아직은 뭔가 나를 금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셔도 제가 지금 자기 개발 중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헛소리 집어치우고요. 이제 좋은 풍경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공중파를 이렇게 낭비하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정말 부러운데 4181님 제주도입니다. 엄마 모시고 왔습니다. 제 눈앞에는 유명하다는 빵집에 와서 빵이 가득 있는데 눈이 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여기가 애월에 있는 빵집인데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크, 여기 맛있습니다. 예, 여기 요거랑 시원한 우유 한 잔하고 딱 먹으면 짭조름한 이 소금빵 종류거든요.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 부럽다. 제주도 바다. 그 애월 곽지 쪽이 이렇게 바다가 진짜 요즘에 그 해안길이 정비가 잘 돼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아, 부럽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8633님, 제 앞에 뷰는 의자와 엄마 뷰입니다. 저는 방학 중이고 수학 학원 데려다주는 엄마가 운전하시는 손뷰입니다.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내주셨는데 학원 가기 싫어? 응? 안 돼. 약간 이런 단호함이 느껴지는 예. 바로 지금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다 이게 공부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실 때 열심히 하고선 그거 나중에 어디 안 가니까 지금 할 때 열심히 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 좋은 학업 되시고요. 자, 9224님 제 눈앞에는 오늘 휴가 중인 신랑이 쇼파를 침대 삼아 이 제가 잘 표현해 볼게요. 쩍! 쩍! 붙어있는 이 모습밖에 안 보이네요. 에휴,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제 기분상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소파 위에 누워서 뭔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창 보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시면서 아내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다른 앱을 켜야 되겠다. 거기다가 두 발을 지금 다 속옷이 소파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내가 청소기 돌릴 때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예, 간만에 쉬시는 날이라서 평안하게 지금 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0212님 큰딸 생일인데 미역국 챙겨주고 가족들 위해서 반찬 만들고 있어요. 엄마 역할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보내주셨는데 또 콧날이 또 시큰해지네. 깻잎하고 그 다음에 호박 그 볶음인 것 같아요. 호박 애호박 볶음에 그 다음에 표고버섯 볶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같은데 왜냐하면 저 지금 제가 이제 휴대전화도 아까 이제 방송하면서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아들 더운 날씨 잘들 지내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를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행이다. 끼니 거르지 말고 술은 조금만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으렴. 근데 또 아들은 넵. 그리고 방금 전에 아들 엄마도 보고 있다. 근데 아들은요 방송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좀 약간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몇 년 만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사랑합니다. 예. 어머니가 그래서 고맙긴 엄마가 행복하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그냥 항상 부끄럽고 그냥 또 투정 부리고 싶고 예, 그래요 그냥. 예, 근데 이렇게 0212님이 큰딸 생일인데 이렇게 해서 엄마 역할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엄마는요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예. 3985님 어머 내 꼭 코끝도 찡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나이 때문이 아니겠죠? 예. 이거 뭐 다큐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나 따뜻한 문자들이 막 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약간 센치해집니다. 9570님 오늘 스카 안 가는 고3 쌍둥이 아들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만두 튀겨요. 더워 미치겠습니다. 제발 서로 안 덥게 스카 가주면 안 되겠니? 근데 저 정말 죄송한데 스카가 뭔가요? 아 스터디 카페. 늦크크. 미안합니다. 아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만두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 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초고추장이나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양념해가지고 저 튀김 만두랑 다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약간 이제 쫄면까지 싹 해가지고 그 쫄면에다가 그 튀김 만두를 싹 싸 먹으면은 그건 더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자, 7214님. 대호씨 쉰내라는 거 얘기하고 이미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뭘 더 자기 개발한다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언들은 대단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직군이기도 하지만 더 자기 개발해서 더욱더 나은 김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사설이 길었습니다. 노래 듣고 갑니다. 로지의 바다가자.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없어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3: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 들어와 있다.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김대우고요.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 떠나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웃고 재밌게 떠들었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880님,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디오 미니로 들으면서 문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모니터와 서류가 있네요. 저도 대우님처럼 퇴사가 꿈입니다. 글쎄 뭐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업무량이 진짜 많으시네. 거기다 모니터 지금 두 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 모니터 위에 우리 명송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한결같아요. 지금 그 사진도 짜증을 내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근데 그런 짜증 어린 모습들이 사람들 좀 약간 이렇게 좀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진에 적혀 있네요. 예전에 무한도전 시절에 이제 많이 썼던 짤들인 것 같아요. 자, 9896님, 대호님 키토 김밥 가게 하는데 주방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살려주세요. 휴가 갈 걸 그랬어요. 모든 자영업자들 화이팅! 매출 대박 나자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이제 뭐 자영업자니까 예. 근데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특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이 덕이라고 하잖아요. 덕 쌓는 것 중에 최고가 먹이는 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이 절에 그러면 보살님들이 그 절밥을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가서 김장도 하시고 그 공덕이 공덕 중에서 제일 크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9896님도 덥고 힘드시겠지만. 이 키토김밥 하나로 또 맞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도 찾고 예, 기분도 좋아지게 한다는 마음 가지시고 휴가도 꼭 챙겨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678님 뷰요? 경남권 쿠땡 배송 중인 홍건우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39도입니다. 아, 죽겠습니다. 배송할 게 이 정도 남았네요. 2시간 정도 더 걸리겠네요. 남은 것도 화이팅해서 안전 배송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지금 이제 그 배송차죠. 배송 상하차 그 차 안쪽을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은 뭐 아이스박스 요즘 캠핑철이니까 또 막 그 9리터짜리 또 아이스박스도 있고 선풍기가 또 큰 게 하나가 있고 아이고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생수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지만 우리 그 배송하시는 분들 정말 다치지 않게 허리 진짜 조심해서 안전하게 배송하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물 꼭꼭 드시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5883님 세종시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운행 대기 중에 보내봅니다. 휴가철이고 날이 너무 뜨거워서 손님도 별로 없네요. 휴가 시즌이지만 버스는 쉬지 않고 운행합니다. 해서 지금 도로 옆에 차를 잠깐 세워두시고 이제 쉬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말씀드린 분들께 우리 시원하게 예, 꼭 이거 물 챙겨 드셔야 돼요. 물 안 챙기면 목마를 때 먹는 물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김은정님, 대호님 MBC 오셔서 그런가 왠지 신나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거리 두려고 했던 제가 못나 보인다.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또 저를 맞아주셔가지고요. 오늘 힘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첫 곡으로는 YB의 나는 나비 들었고요. 그리고 7906님이 신청곡 펀의 We Are Young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나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K본부 나들이 때 이제 불명 나가서 제가 불렀던 노래. 예. 그래서 2위까지 했던, 무려 2위까지 했던 노래입니다. 예. 자, 그리고 7906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휴가 중인데 점심 당번이 아들이랑 딸입니다. 근데 순대라니. 쩝. 그래도 마음을 순대하트로 표시하는 딸. 이뻐요. 대호님 무지 반갑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행복하겠다. 점심 당번이 아들이랑 딸이래요. 예. 캠핑 나가면 왠지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는 좀 쉬시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또 순대로 또 이렇게 투박하게 또 그리들 위에 하트를 딱 위에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사실 아들 딸들이 부모님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휴가까지 와서 또 밥까지 이렇게 부인들이 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예쁠까. 예,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죠? 네. 5106님. 아, 첫째 아들이 내일 훈련소 입소해야 해서 오늘 천안에서 온 가족 다 같이 몇 년 만에 여름 휴가 겸 차 타고 놀러 가고 있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온열병이 걱정이지만 워낙 군대에서 신병들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어떻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지만 지금 어떻게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건장해요. 키도 크고. 근데 아 부모님 그 눈에는 뭐 아무리 체격이 크고 뭐 그래도 그냥 아들이죠 뭐. 근데 걱정을 그래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특히나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힘든 건 매 한 가지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 때문에 훈련소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굉장히 또 강하게 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전하게 또 재미있게 또 보내고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 나올 때 또 기대하면서 아드님 걱정되시겠지만 다음 첫 휴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첫 전화 오기 전까지 좀 약간 오늘 하루 또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훈련소에서 헤어질 때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셨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뭐 훈련병들 저기 사복 입고 온 거 싹 싸가지고 이제 이게 택배로 붙여요. 바로 그러면 막 이제 막 그 이제 훈련소에서 막 처음에 이제 좀 군기 잡느라고 이게 다그치니까 막 이게 접을 시간도 없이 그냥 막 구겨놓거든요. 근데 그 택배가 딱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구겨진 옷을 딱

칸, 그 꺼냈을 때 그 채취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 또 콧날이 또 시큰해진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셨대요. 근데 그랬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저도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예. 또 밝은 모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목이 메이니까요. 어머님 시원한 아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예. 이 와중에 제 목격담이 또 왔습니다. 조혜경님, 저 남친이랑 옥천암 앞에서 대우님 봤었어요. 남친은 김대우님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맞다고 하고 티격태격했었는데 그때 대우님이 저희 근처에서 오리 사진 찍으며 저희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었죠. 김대우님이 아니라고 한 남친은 옥천암을 지나갈 때마다 아직까지 저한테 혼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을 보고 너무 부러운 나머지 홀로 있는 오리를 찍었던 것 같아요. 전 둘이 같이 있는 오리는 딱 안 찍어요. 혼자 있는 오리만 찍습니다. 예. 왜냐? 세상이 제가 울고 싶을 때 세상도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짜증낼 때 세상도 짜증냈으면 좋겠고. 예. 근데 두 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뭐 티격태격 할 일인가 싶지만은 나중에는 자신 있게 보이시면 또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676님. 아버님 모시고 가족여행 중이에요. 80대부터 8살까지의 멤버들과 가는 싱가폴로 해외여행이라 살짝 긴장했는데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보니 행복해지네요. 여기는 다행히 한국보다 덜 더워요. 싱가폴 가셨구나. 이 싱가폴이 이제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지만 굉장히 알찬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대신 그 정보를 알고 가시겠지만 그 싱가폴은 있잖아요. 거리 흡연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물론 조심하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다른 나라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수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휴대폰 매장 운영하고 있는 40살 오영수입니다. 사전 예약권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라디오는 챙겨 듣네요. 보내주셨는데, 그죠? 이번에 그 신형 또 단말기가 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전 주문들이 많은가 봐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많이 팔면 좋은 거죠. 예. 그래도 힘드시지만 또 기분 좋게 생각하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안예은의 디나이 듣고 오겠습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할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협동조합,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와 함께합니다. 네, 김노영 님이, 와, 대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는 울산 북구에서 조그만한 가게 하고 있는데 휴가철이라 조용한데 심심한 시간 두 대와 함께 보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느새 근데, 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그래도 함께 할 생각이니까요. 예,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요. 8618님, 내일 위대한 가이드 멤버들 예쁘게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아저씨도 헤메코 예쁘게 하고 스페셜 DJ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뭐 그 둘이 이쁘게 하고 나와봐야, 그 해봤자죠 뭐. 예. 워낙 친한 친구들이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자, 두댕이들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 코끝을 찡하게 한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상암동 기온이 37.2도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땡볕이고 많이 더울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기 전에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물을 많이

아셔주시면 그래도 온열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그래서 많이 더울 때나 추울 때는 또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면 가서 한번 말도 걸어주고 괜찮으세요? 내지는 밖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께 물 한 병 이렇게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1도는 이 덥지만 그건 이제 덥지 않은 1도 올리기. 예, 덥지만. 그래서 따뜻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두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DJ DOC의 DOC와 춤을 들려드리고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 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 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손톱 끝에 조그맣게 거스러미가 돋아나서 하루 종일 신경 쓰인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건데도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시선이 온통 손끝으로 쏠리곤 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작은 가시 하나가 걸려있으면 괜히 따끔거리고 불편해지죠. 남들에게 말하기도 뭐한 얘기라 꾹 참고 넘기려다 보면 작은 까칠함이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속 거스러미가 자꾸 신경 쓰이시나요? 경쾌한 음악으로 까칠해진 마음을 매끄럽게 보듬어 드릴게요.

0: 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의 첫 월요일 오후에 방향 성슬입니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포스터 더 피플 PQ업 신나게 좀 시작을 해봤어요. 너무 좋죠, 문태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무더운 날씨 시원하게 잘 듣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참 큰 힘이 됩니다. 네. 우리 너무 무더운 날들을 참 잘 견뎌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오바리들? 너무 대단하다. 우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면서 월요일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니하니님은 그러셨구나. 땀띠가 나서 거스러미가 문제가 아니라 땀띠 때문에 따끔거린다. 아, 진짜로인데 땀띠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분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이런 것도 집에 요즘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낙화님, 마음속 거스러미 그냥 두면 병 되죠. 마음의 병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든가 아니면 정면 돌파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정면 돌파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잊어 하시는 편인지 약간의 회피형?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어쨌든 이 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좀 상처받는 순간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향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성향에 따라서도. 점점 이제 그런 걸 좀 느끼는 게, 아,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자는 순간도 좀 많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들이 내 삶에 더 도움이 되더라. 계속 찝찝하게 놔두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오늘의 나에게, 특히 월요일 같은 이런 날은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마음의 병 무겁게 놔두지 마시고 오후의 발견과 함께 던져버리자고요, 여러분. 아, 까만 이거는 약간 무슨 전도지 같아. 오발이 다 같은 오발이 아니야. 성슬이 오발 한번 들어봐. 만명 통치 방송. 오발 애들도 와. 어른도 와. 유튜브도 있어. 약간 이런 톤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춘천 아가씨. 따봉 날리는 리디에게서 프로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리디의 주말은 어떠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춘천 아가씨?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이제만큼은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집니다. 좀 오세요, 자주자주. 따봉 자주 날려드릴게요. 네, 이런 것도 자신 있지. 저희 주말은 아주아주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좀 있다가 좀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도 좀 다녀오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카페에서 좀 쉬고 밖에서 밥 먹고 요게 다였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떤 크게 활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올 여름에 저의 그 어떤 모토랄까요? 우리 춘천 아가씨의 주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후에 방향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셔서 문자로 저와 되게 재미난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요. 신청곡도 당연히 기다리고요. 요즘 조금 신청곡이 요즘 여러분, 예, 좀 뜸하다. 요거 이제 날씨 탓을 좀 해본다. 날씨 너무 더우니까, 예, 아, 노래고 뭐고 그냥 아무거나 틀어줘. 네가 틀어주는 노래 들어줄게. 들어볼게. 약간 요런 느낌. 그럼에도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좀 같이 남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 하는 날은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같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셔서 같이 또 보시고, 네. 이 문자는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 창의 채팅창은 또 서로 보는 맛이 있거든요. 오셔서 재미나게 수다 떠시면서 방송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죠. mbc.co.kr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놀러 오셔서 구석구석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3, 4부 우리 임주연 선생님이 드디어 복귀를 하십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또 휴가는 어떠셨는지, 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오늘의 식재료는 복숭아라는 이야기를 살콤달콤하고 조심스럽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티끗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시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자, 문자창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는 오셔서 오후의 발견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리디 오늘도 무지 덥네요. 토요일 부산까지 야구 원정 갔는데 폭염으로 취소됐거든요. 부산 43도. 아니 주말 동안에 양산 지역이 되게 계속 그 최고 기록을 경신했었잖아요. 부산이 43도. 근데 오늘 원주도 38도네요. 얼른 집에 가서 시원하게 씻어야겠어요. 오늘 원주 춘천 37도, 38도 이렇더라고요. 영동은 조금 이상하게 오늘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서 영서 영동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단추마미님 얼른 우리 퇴근하자고요. 너무 덥죠. 유재맘님 지금 바깥 온도가 37도. 네, 우리 유재맘님도 원주 계시거든요. 너무 덥습니다. 정말. 2104번님. 에? 속초 계세요 혹시? 43도? 주말. 예, 부산 이야기. 아, 너무 덥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 진짜 무탈하시기를. 예, 무탈하셨고 또 당분간도 계속 우리 무탈하기를 서로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남쪽 지역의 그 뜨거운 바람이 이제 좀 서쪽으로 넘어갔대요.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하고 살짝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영서 지역 이쪽이 조금 이번 주는 내내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로비아님, 피서 제대로 다녀오셨네. 충주에 동굴 투어 다녀오셨나 봐요. 동굴만한 곳이 없지, 진짜. 삼척에도 동굴 많은데. 주말 시원하게 보내시고 이제 월요일 출발하셨고요. 탱크님 맞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주말 동안에 가스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하셨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가스 차량의 문제로 밝혀졌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어우 진짜 아찔한데요. 맞아요. 날 더울 때일수록 뭔가 좀 이렇게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주변 하나하나 우리 나와 이웃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챙겨드리자고요. 땅콩님은 지금 가장로에 오셨어요. 예, 가장로 여기가 어디냐. 예, 어쨌든 우리 회사와 포남 강원도 강릉시 가장로 267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신 것 같은 느낌. 영서에서 영동으로 오늘 진짜 제대로 피서 오셨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있어서죠. 땅콩님. 개구쟁이 악마님도 일 때문에 잠시 또 강릉 들렀다가 이제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와도 바다는 가줘야죠. 까만꼬마님 무더위 속 우리 신나는 노래 듣고 이겨봐요. 많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늘 그렇듯 조용히 듣지 마시고 예. 이제 새롭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춘천 아가씨. 우리 엄마 복서님도 늘 기다리죠. 제가. 대전 오바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과 답답함은 리디와 함께하는 오바리에서 시원하게 날려버려요. 그게 최고랍니다. 근심 걱정 있으세요? 대전 오바리님 털어내시죠. 철부지맘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보통날님 오늘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삼복동에 태어나셨구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원하게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일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상함 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메타키드님 문자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큰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라 아내의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매일 이렇게 아내님의 기분이가 좋았으면 합니다. 얘들아 집에 자주 오렴. 아, 좀 다른 의미로 아드님들이 참 보고 싶으신 우리 메탈키드님. 티아라입니다. 러비더비.

티아라 러비더비까지 듣고 왔습니다. 속초 동고납더님 오셨어요. 출첵합니다. 휴가 기간이 순삭이에요. 내일 출근하기 싫습니다. 오늘까지 쉬었구나. 해야죠. 예, 싫어도 해야 합니다. 출근. 어떻게 우리가 또 좋은 것만 하고 삽니까? 예, 푹 쉬었으니까. 죄송해요. 월요일이라. 너무 현실적이죠? 예. 출근해야죠. 속초 동고납더님 파이팅! 예, 외쳐드릴게요. 철수랑 순이랑님은 휴가 기간 동안에 뭐 당직 근무도 하루 하시고 이제 남편분 계신 원주에서 연휴를 좀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휴가 동안 잘 다녀왔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장소만 원주로 바뀌었지 강릉에서와 같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 약간 주말 부부 분들 보면 그 주 근거지가 그래도 있잖아요. 철수랑 순이랑님님은 철수랑 순이랑님 댁은? 어디인가요? 춘천인가요? 원주인가요? 궁금하다. 약간 그 뭐랄까 그 세간 살림이라고 해야 하나? 그 막 좀 이제 짐이 더 많고 조금 더 이제 우리의 히스토리가 더 많이 꾸며져 있는 왠지 강릉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기억수집가님께서 강릉을 더 자주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예. 아 대관령으로 이제 가고 계시군요. 개구쟁이 양반이 운전 조심하세요. 에이, 날이 많이 덥습니다. 탱크님 인제는 30도래요. 해가 잠시 구름 뒤로 숨은 탓에 그나마 야외에서 운동할 만하다. 아 이게 저도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고 얘기했나요? 전에 얘기했나요? 29도 강릉도 지금 29, 28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네. 어제 그저께 이렇게 주말 동안은 진짜 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문만 나서면 숨이 확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진짜 추임새처럼 너무 덥다 추임새처럼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이게 상대적으로 막 시원하게 느껴진달까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더운 날씨다 여러분. 그렇구나. 철수랑 순이랑님 강릉 오케이 네. 아 노마드님 참 말씀 없이 조용히 이제 저희 얘기를 이렇게 뭔가 생활 속에 실천하신달까? 광깻무 드셨대요. 와 금요일에 광깻무 광어회와 깻잎 무침 같이 듣고 맛이 없기 힘든 조합이다 생각해서 주말에 해먹었거든요. 역시나 실패할 수 없는 맛입니다. 더워서 입맛 잃으신 분들께 강추 오늘도 해먹을 예정. 크. 제가 저도 이거 광깻무 메뉴를 듣고 들기름을 샀잖아요. 하나하나 해가야 돼요. 들기름 하나 샀으니까 이제 또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깻잎향의 광어 맛, 그 쫀득함과 또 여기 이제 들기름이 들어가고 근데 집에 깻가루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가요? 이야, 약간 조금 거리감이 가끔 느껴진다.

이럴 때. 오늘 그러면 여기 광개무에다가 우리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복숭아 요리 같이 이렇게 얹어 먹으면 그냥 뭐 집 나갔던 입맛이 돌아온다. 아직 시간이 덜 된 관계로 사연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회덮밥으로 해 먹어도 괜찮을까? 2104번이 광개무 회덮밥.

아, 이 식재료들을 좀 살릴 것 같은데요. 뭐 광깻묵, 회덮밥 뭐 안 들어가는 법은 없으니까요. 오 프리티 우먼, 로이 오비슨입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 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채연의 사랑 느낌 전해드렸습니다. 하니하니님께서 주말에 경포 다녀오셨군요. 열정의 채연과 소찬이로 더위를 잠시 날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소찬이 씨 공연 보신다고 이렇게 좀 예비로 워밍업을 하고 싶다 하셨던 분 계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그때 우리 신청곡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채연의 노래 듣고 싶다 하셔서 사랑 느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좀 상큼하고 사랑스럽게 전해드렸어요. 와, 사진을 주셨는데 경포 썸머 페스티벌 무대 사진 주셨는데 그냥 뜨겁네요. 예, 여름은 이제 이런 데서 또 더위 날려야죠. 아니아니님 땀띠가 나신 원인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게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6842번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휴가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래층에서 물이 샌대요. 휴가 기간 딱 맞춰서 공사 계획이 잡혔습니다. 어디 뭐 예약을 해두신 거는 아니고요.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수료 같은 거 되게 좀 아깝잖아요. 어쨌든 또 밑에 이웃집에 또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또 해결해주면 너무 좋죠. 예, 어떻게 보면 또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잔디윤희님 오셨어요. 리디.

이제 휴가 끝났어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루가 길었는데 또 지금은 퇴근길. 유후, 월요병 타파. 오늘 복귀 첫날이세요, 잔디유진님? 네, 내일은 더길 거예요. 예. 죄송해요. 동갑님 오셨습니다. 리디 휴가라 집에서 편하게 들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저녁 해야해서 에어컨 켰습니다. 아유, 살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그불 켜는 순간 뜨겁다. 예. 아, 밤 카스테라니. 와, 와, 퇴근해서 차 타려고 하는데, 와, 와, 타기 싫어요. 예. 아니, 저는 주말에 차 문을 열었는데, 차문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문 테두리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제 민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단 거죠, 어깨가. 근데, 와, 진짜 대인 줄 알았어요. 뭐 화들짝 놀고 진짜 막 소스라지 야 소리 지르면서, 와! 너무 뜨겁다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핸들도 운전하기 너무 힘들고, 아, 모두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막 소매와 바지단이 이렇게 짧아질수록, 네.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질수록 도리어 위험하다. 네. 조심하세요, 방카스테라님. 차량, 그 차문 부채질 좀 해주시고, 네. 우리 빨리 집에 가야죠. 타긴 싫지만 집에는 빨리 가야 된다. 아, 그리고, 예, 오늘, 아. 아, 광깻무 해 먹으려고 들깨가루 들기름 샀죠. 뽕 뽑으려면 매일 해 먹어야 됨. 아유, 또 맛있는 음식 좀 아껴 먹어야 되는 요 맛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다고 매일 해 먹으면 또 금방 질린다요? 예, 질려요. 아껴 먹긴 해야 되겠지, 뭐, 어쨌든. 아, 다시 거리감이 좀 좁혀졌어요. 예, 저는 막 집에 구비해두고 계신 줄 알았지. 들기름까지는 오케이. 근데 들깨가루는 좀, 어우, 사야죠. 그리고 까망이 저해 먹을 거예요. 네. 리디 그럴 거면 사 먹어라 하셨는데, 아, 해 먹을 겁니다. 예.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 노래를 한곡 들을까요? 오늘 우리 8762번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휴가 시기에 바다 코스 운전하고 있는 우리 땡땡 상사 이준규 씨. 우리만 시원한 집에 있어서 미안해요. 지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요. 어제보다 오, 한뼘더 사랑해. 아, 표현 너무 좋다. 어제보다 한뼘더 사랑해. 우리 8762번님이 이준규 씨에게 남편분에게 드리는 노래. 최성곤, 네가 좋아.

최성곤 네가 좋아였습니다. 밤카스테라님 넷땡을 쓰시는군요. 주말에 이제 올라왔죠. 업로드가 됐죠. 와일드싱 주말에 보고요. 배 잡고 웃었습니다. 이 노래 원곡이 있나요? 아니요. 이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성곤 그 배우의 이름으로 극 중에서 부르는 곡이죠. 네. 아 저도 주말에 업로드 되는 걸 보고 주말에 봐야지 했는데 네, 계획에 좀 변동이 생겨서 보질 못했습니다. 네, 보질 못하고 아껴두게 됐어요. 다음 주 주말을 또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동희동희님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 들어보네요. 나도 네가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겠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아치님 이게 근데 밝은색 촬영은 그럼 덜 한가요? 똑같지 않나? 요즘 같은 날씨면? 요즘 예전 드라마 아 스톱리그 남궁민씨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때 넷플릭스로 아이고 더위 먹었나 봐. 네. 넷땡으로 다시 보는데 어? 거기 오정세 씨가 나왔었나? 구단주였나요 혹시? 왜 갑자기 남궁민 씨만 기억나지? 최성곤과 스토블리그 속에 이제 오정세 씨가 매칭이 안 된다. 무슨 역할이었죠? 죄송합니다. 오정세 씨. 다시 보겠습니다. 아, 태양의 후배님 오셨어요. 와 주말에 광주 다녀오셨나 봐요. 차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벌써 끔찍해. 미지근한 바람 나와서 정말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다녀왔어요. 이런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장거리 가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에어컨 요런 요즘 날씨는 에어컨 진짜 미리 확인해 보는 게 필수다. 저는 장거리 가기 전에 에어컨 고장 난 적 있고요. 장거리 가다가 장거리 출발하다가 타이어에 구멍 난 적 있어요. 예. 네. 또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예. 아, 그래 이런 캐릭 역할이 있었군요. 뭔가 악역이었을 것 같긴 했어요. 머릿속에서 막 약간 뺀질거리고 막 나쁜 역할. 아 지금 다양한 분들이 또 이렇게 태양의 후배님 춘천국중쌤 예, 제보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양의 후배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말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에어컨 없이 차 안에서 광주까지면 4-5시간 걸리셨을 것 같은데 예, 어우 전라도겠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사연을 좀 볼게요. 여름에님 오셨습니다. 리디 저 병났나 봐요. 집안 온도가 31도인데 안 더워요. 병난 거죠. 식구들은 병원 가라는데 나가는 게 더 무서워요. 잘 먹고 집에 비상약 먹고 일단 쉬어보려 합니다. 어? 더위를 먹으면 더위를 안 느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감각이 혹시 막 좀 이렇게 둔해지신 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31도인데 안 더우시다고요? 뭐 좋은 일이 있으신 그런 느낌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뭔가 약간 여름이님 조금 걱정됩니다. 예 네. 비상 이럴 때 무슨 약 먹지? 비상약을 어떤 걸 드시려나? 예 네. 일단은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더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름이님 계속 근황 알려주세요. 까망님 오셨습니다. 방금 부평장에서 저녁거리 장 봤어요. 오늘 저녁은 너무 시원하다. 메밀 묵밥. 제가 묵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묵밥 너무 좋다. 메밀 김치전. 삶은 찰옥수수. 후식은 수박. 아 시원. 여기 김치전 살짝 이제 기름 좀 넣어줘야 되고 너무 좋다. 아 바보같이 수박을 너무 일찍 싸서 고생했네요. 하셨습니다. 네. 안 사왔으면 더 후회할 뻔. 저는 얼마 전에 그 마트를 갔는데 무거운 거라 네, 나중에 사야지 하고 그것만 빼고 또 샀거든요. 그 생각하면 잘하신 거다. 비욘세 제이지입니다. Crazy in Love.

0: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완야님. 이 노래는 이제 비욘세 목소리가 나가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전해드릴게요. 혹시 오늘 3, 4부에 코너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다른 곡을 원하신다면 예,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고태원을 똔똔히 맞이 준비를 해야세요. 해야에서 차량도 디테일하게 세차하고 할머니 생신이셔서 꽃다발 사서 또 할머니 댁 방문 예정입니다. 가는 길도 오발과 함께.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 다정한 손주. 우리 완야님. 와, 할머님께서 이제 증손주를 보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행복하실까. 네, 어머, 세상에. 완야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담님 오셨는데 저 감기 걸렸어요. 금요일에. 금요일 평택 가셨다가 토요일 아침 인천 가셨다가 저녁에 춘천 오셔서 또 이제 일요일에 화천 들러서 시부모님 점심 해드리고 몸에 탈이 났어요. 그래도 잠깐 가족 합체해서 아이들이랑 밥도 먹고 처음으로 보드카페 가서 아하 땡땡마블 제가 돈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꽃담님 감기가 안 걸릴 수가 없는 스케줄인데요. 꽃담님. 아, 네, 너무 참 보기 좋네요. 네, 아, 우리 행복한 엄마다. 네, 우리 꽃담님 옆에 계신 분은 쌍둥이인가요? 너무 똑같이 이거 뭐랄까 그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왠지 큰따님이실 것 같은데 옆에 분이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십시오. 네, 꽃담님. 아, 낙화님, 요 복숭아 질문은 선생님과 잠시 후에 또 예, 나눠보고요. 요런 얘기도 또 해주시죠, 선생님께서. 그리고 1973번님, 이게 우리 아까 여름에님 날씨가 이런데도 더위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열사병일 때 더위를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땀도 안 나고.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상약으로 될 게 아니고 예, 병원을 좀 가보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 그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왔을 때는 참지 마세요. 예,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는 여러분 참으신다고 이게 낫지 않습니다. 재빨리 병원을 가시거나 혼자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면 병원을 가시거나 이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전문 예,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룬5 켄드릭 라마 함께했습니다. Don't wanna know 띄워드리고 저는 5시 우리 임주현 선생님과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다행히 방송을 듣고 계셨고 재빨리 남겨주셔서 와냐님의 신청곡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태양과 지민 함께한 바이브였습니다. 다들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에어컨 전기세보다 병원비가 더 비싸다는 사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조금 아끼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많이 아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와냐님. 우리 와냐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나 이제 또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시니까 아내분 건강과 컨디션과 기분과 모든 것을 잘 해주시겠지만 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여우의 여신님은 오늘 어머님을 또 뵙고 오셨군요. 따님과 함께 3대가. 근데 3대가 너무 닮았다. 지난주에 어머님 사진 주셨을 때, 여신님이랑 되게 많이 닮으셨다 했는데, 오늘 따님이랑 같이 있는 사진 주셨는데, 너무 세 분이 다 똑같이 생기셨네. 지난주 강원도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작은 언니네 들렀거든요. 토마토 넣고 열무 물김치 담갔다고 싸줬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토마토를 넣은 열무 물김치? 오. 선생님, 이렇게도 해요? 토마토를 넣은 열무 물김치? 세상에 여러분, 진짜 세상에는 음식에 대해서 배울 게 많습니다. 토마토 김치도 있대요. 어머나. 광고 나가는 동안 좀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잘하셨어요, 꽃담님. 리디말 듣고 약 싸서 들어가요 하셨습니다. 잘했. 저도 이거 먹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저도 이거 먹는데. 잘하셨고요. 지금 복숭아, 오늘 3, 4부에 우리 임주연 선생님이랑 복숭아 이야기할 건데, 복숭아를 냉장 보관하면 당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말랑이 복숭아는 언제 나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 질문들이 또 왔습니다. 요 이야기 오늘 또 본론에 다 있어요. 그럼 광고를 듣고 선생님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한주못 만났잖아요. 예, 빠르게 만나보죠.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둘게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제철이 낙낙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임주현의
1: 제철 톡톡.
0: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아, 향통 너무 고맙습니다. 못 빼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0: 선생님.
1: 어, 제가 네. 그 외부에 있을 때 네. 요 생방송 요 유튜브를 보면서 네. 어, 어떤 분이 나오실까 뭐 궁금증이 네. 한번 보기는 했어요. 네. 잠깐 보고 아. 끝까지는 못 봤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 주 쉬는 동안 네, 대신해주시는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렸고
0: 아, 우리 노기환 네. 선배님 아유,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예. 네, 그래서 다시 오니까 또 너무 좋네요. 네.
0: 또 한 주 못 빼니까 네. 평소보다 한 100배 더 반갑고
1: 오, 진짜 보고 싶으셨어요.
0: 네, 진짜로. 또 한 주 네. 동안 요리 얘기를 못 들으니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던 저희 어떤 호기심과 네, 이런 것들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1: 그렇게 네. 오늘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네요. 네.
0: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식재료를 이제 복숭아라고 저희가 미리 좀 소개를 드렸고 네. 앞서 토마토 김치 잠깐 광고 전에 살짝 얘기를 네. 잠깐 나눴는데 맞아요. 김치를 단 것도 먹어요?
1: 그렇죠. 토마토 같은 경우 어쨌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창 나오는 그 제철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어떤 요리에 쓸 수밖에 없이 그 물량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또 김치로도 만들고 뭐 절여서도 먹고 뭐 구워서도 먹고 뭐 튀겨서도 먹고 다 그냥 한 번씩 해보는데 사실 토마토는 워낙에 그 감칠맛이 있잖아요. 글루타민산이라고 하는 그 감칠맛 성분이 있기 때문에 김치

0: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감칠맛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액젓 같은 거 넣잖아요. 그거를 넣지 않아도 토마토 자체의 그 감칠맛으로 양념이 쫙 이렇게 머무르는 그 맛이 또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물 뭐죠?
1: 김치 열무랑.
0: 열무김치에 그 물김치에 토마토를 넣으셔도 좋고, 토마토를 진짜 갈아서 그 국물에 녹여내도 좋고, 오늘 제가 그 갖고 온 레시피 중에서도
1: 네.
0: 토마토가 일부 살짝 들어가는데,
1: 에.
0: 그런 용도로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죠.
1: 너무 놀랐어요, 저 오늘 약간. 토마토 얘기는 좀 많이 놀랐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 이제 휴가 아닌 휴가. 봉사활동이라는 게좀 더,
0: 네,
1: 예, 큰,
0: 가까운. 네, 그래서 그 이제 말씀드려도 되죠.
1: 변산,
0: 변산
1: 네.
0: 공동체 마을에 갔다 왔고요. 거기는 이제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마을이라서 에어컨도 없었고요.
1: 벌써 그냥 더워요, 저는 얘기만
0: 네, 에어컨이
1: 듣는데도.
0: 없어도 그런데 그 자연의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달은 어떤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1: 며칠 동안 다녀오셨죠, 선생님?
0: 이제 5일,
1: 5일.
0: 네, 4박 5일 이렇게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닷가도 갔었는데, 근데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바다가 이제 저희는 계속 동해 바다에 시원하게
1: 에.
0: 쫙 넓게 펼쳐진 그 동해 바다를 보다가, 여기 서해는 이제 갯벌이 쫙 펼쳐지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저 목욕탕 온줄 알았어요. 너무 뜨끈, 물이 뜨끈뜨끈해갖고요, 진짜. 그래서 와, 이게 기후위기가 정말, 오늘 뉴스를 봤는데 또 이게 동해도 마찬가지고 수온이 확 변하면서
1: 네.
0: 물고기가 확 종이
1: 맞아요.
0: 반이
1: 에.
0: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느꼈고, 그래서 약간 생태적인 삶과 어떤 기후위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워낙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사실 저는 살이 빠질 줄 알았어요. 더워서,
1: 에, 그쵸.
0: 더우면 이제 입맛도 없고 잘못 먹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웬걸요, 3kg 쪄서.
1: 어머, 근데 약간
0: 네.
1: 티는 안 난다. 네, 몰랐다.
0: 약간, 네. 아, 그, 잘, 네.
1: 네.
0: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죠? 삼시세끼를 워낙 잘 챙겨 먹었고, 또 땀이 많이 나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달콤한 거,
1: 그쵸,
0: 수박, 뭐
1: 그쵸. 예.
0: 복숭아, 이런 제철 과일들도 많이 먹고, 뭐 밥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살좀 쪘는데, 걱정이에요, 걱정이. 다시 한번, 네, 돌아갈 수 있을지,
1: 아,
0: 이런,
1: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휴가,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개념이 좀더큰 공간에 이제
0: 그쵸,
1: 다녀오신
0: 그쵸.
1: 건데, 되게 힘들지 않으셨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뭔가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연 속에서 진짜 하나가 돼서 지내신 것 같고, 아이들도 또.
0: 아이들도, 네, 그 똑같은 환경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아, 에어컨 없이도 살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집에 왔는데, 웬걸요, 안 되더라고요.
1: 오자마자 바로 켰다? 네.
0: 하루를 못 버텼다.
1: 아유,
0: 네,
1: 참, 어쨌든,
0: 그렇습니다.
1: 4박 5일 동안, 예, 수고
0: 네.
1: 많으셨고,
0: 아이고,
1: 예, 어쨌든 충전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생님.
0: 아유, 네.
1: 자, 그럼 오늘 복숭아 이야기로 이제, 우리 선생님의 충전된 에너지를 만나볼까 하는데,
0: 네.
1: 지금 그쵸, 뭐, 복숭아 품종들 뭐또
0: 사연들
1: 보내주시고,
0: 굉장히 많이 왔어요.
1: 이거를 또 아버님께서 주셔가지고, 복숭아 이야기 기대되신다는 우리 동갑님도 오셨고요. 아까 그 질문을 미리 주신 분들 이야기를 좀 하고 갈까요,
0: 네,
1: 선생님?
0: 그럼요.
1: 그럼 9792번님께서 말랑이 복숭아가 언제 나오는지 항상 먹으려고 하면 딱딱이가 나온다.
0: 아, 그래서 이제 그 복숭아가 사실 6월 정도부터 아마 구매해서 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극조생종이라고 해서 약간 과일인지 채소인지 알그 중간에 있는 약간 시큼한 맛, 그리고 딱딱하고 시큼한
1: 네.
0: 그런 극조생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7월, 8월 이렇게 가면은 달콤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서 무르익어가고, 그다음에 요 딱딱한 복숭아들도 물론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 물렁한 물복이라고 하는 그 복숭아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사실 갔다 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물복도 많고 황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황도도 저는 딱딱한 황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복의 황도, 물약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1: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거든요.
0: 아, 황도가 좀 물렁한 거.
1: 말랑한 것만 항상 황도는 먹었어서.
0: 왜냐하면 황도가 보통

0: 보통 이렇게 캔에 예, 이렇게 졸여서 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식감이나 그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끓여서 이렇게 담아내는 아~ 그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황도 같은 경우도 물복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물복은 근데 진짜 지금 어디 가나 복숭아 풍년이라서 어디 가든지 다 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여러분 또 선생님께서 딱봉 물복을 구분할 수 있는 100%는 아니어도
0: 아, 100%는 아니더라고요.
1: 예, 이런 네네. 방법을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질문 얘기도 또 나와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0: 네. 네.
1: 자, 오늘 그래서 복숭아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미 6월부터 우리는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0: 먹고
1: 6월 말부터.
0: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요 8월 초가 됐을 때 진짜 굉장히 다양한 복숭아들 만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새로운 또 복숭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좀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기존에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그 복숭아가 10개 정도가 됐는데 그 20년 사이에 250kg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숭아 또 복숭아에 대한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취향이 정말 많이 반영되는 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부님들도 아 요거를 심을까 해도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찾고
1: 유행이 또, 있구나.
0: 맞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예를 들어 신비 복숭아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UFO처럼 도넛처럼 생긴 납작 복숭아 이런 것도 유럽에서 이제 많이 재배가 돼서 먹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복숭아도 나오고 하니까 계속해서 복숭아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농가들도 사실 보면은 뭐 하나만 하고 두 개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별로 이게 그 교잡이 안 되거든요, 복숭아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이렇게 심어도 그 복숭아의 품종에 맞는 복숭아가 차례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시기별로 다른 복숭아를 아~ 계속해서 생산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면 시기별로 아까 6월 말부터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셨는데
0: 네.
1: 그때부터 그 시기가 좀 정해져 있다는 건가? 이런 복숭아는 이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생존 같은 경우에 좀 딱딱하고 시고 그다음에 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달큼하면서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향도 굉장히 진해지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진한 정도가 정말 뭐라 해야 돼? 무르익어서 그러니까 축된 네, 그런 네. 맛이 또 느껴지는 복숭아들이 앞으로 한 8월 말 9월까지 쭉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12월에도 복숭아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정말 추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복숭아
1: 또
0: 품종이
1: 개발이 됐어요.
0: 예, 또 개량을 이렇게 해서 육종을 해서 그런 복숭아들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복숭아에 대해서 취향도 뚜렷하고 그다음에 또 맛에 대한 어떤 미각적인 감각들도 되게 뛰어나신 것 같고 그래서 복숭아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사 한번 해봤어요.
1: 선생님은 네. 물복 파세요? 딱복 파세요?
0: 저는 물복이에요. 네, 딱 물면 쫙 퍼지는 그 과즙 달콤한 그리고 막 좀 입은 더러워질 수 있지만 보기 좀 민망하지만 그 맛을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딱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뭐 어디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시키는 편이 아니라 저희 이제 남편이 이렇게 주문을 해주는데 항상 딱복을
1: 네. 그 본인 중심으로
0: 네. 어쩔 수 없이 딱복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 근데 딱복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또 약간 후숙할 수 있는 과일이라서 그게 딱딱하지만도 않더라고요. 조금 후숙시키면 약간 쫀득한 또 느낌도 나고 아 그래서 복숭아는 지금은 못 고르겠어요. 네.
1: 둘 다 좋아하신다.
0: 네, 둘 다 좋아합니다.
1: 전 약간 날씨 네.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 원래 원래는 물복을 좋아하다가 최근에 이제 딱복이 좋다. 항상 이게 딱복 전도사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날이 엄청 더워지니까 이 확실히 달큰하고 좀 물이 많은 게 맞아요. 당기더라고요.
0: 맞아요. 주시하고 이제 주스를 먹는 그런 느낌.
1: 그래서 다시 이제 물복으로 좀 돌아오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복인데 분명히
0: 네.
1: 후숙을 해서 쫀득해지는.
0: 네. 너무 맛있죠. 네.
1: 지저분해지지 않고
0: 네,
1: 적당히 달달한.
0: 맞아요. 또 씹는 맛도 있고 또 확 또 이게 약간 터지는 그런 네. 네, 과즙도 있고. 맞아요. 그 상태에 근데 복숭아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네.
1: 그럼 선생님 약간 그 보니까 네. 딱복과 물복이 이제 사실 뭐 품종이라고 뭐 품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품종별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네. 이게 딱복 물복이 이제 식감이 딱딱하다, 물컹하다. 요걸 식감의 차이를 주기는.

0: 건데 사실 품종으로 딱보기다 물보기다를 정하기는 굉장히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오늘 가서 보니까 뭐 미홍이라고 해서 품종을 적어놓고 가로하고 딱딱이 이렇게 써주시는 친절하시다. 분들이 네, 네. 너무 좋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아예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딱딱이 물보기 이렇게 해서
1: 너무 귀엽다.
0: 네, 네. 스티커를 붙여놓으시고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으시게 네, 이렇게 딱 그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진짜.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외관상 봤을 때 약간 또 이따 고르는 법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약간 분홍색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울긋불긋한 그 붉은색이 있는 게 또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골랐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
1: 빛깔이?
0: 네. 그럼 그 붉은색보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 여기 이렇게 꼭지 있는 부분 있죠. 네. 거기 색깔 바탕색 그러니까 붉은색의 그 점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죠? 배경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꼭지 있는 쪽에.
0: 네, 꼭지 있는 쪽에 배경색을 보면 거기가 약간 미색, 아이보리색이 완전히 들어간 그 복숭아가 맛있고 달콤한 복숭아. 근데 보통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연두빛 네. 나는 초록빛. 그러니까 원래 복숭아가 초록빛이었다가 점점 아이보리빛으로 크림색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꼭지 부분이 제일
1: 늦구나.
0: 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색깔을 보면 약간 연두빛이 나는 건 아직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애들. 그래서 뭐 바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네. 그 색깔 잘 보시고 만약 그런 복숭아를 사셨다 하면 이제 후숙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맛있는 복숭아를 당장 먹고 싶을 때 그때는 그 배경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꼭지 있는 부분 제가 오늘 당장 혹은 뭐 내일 아침에 먹고 싶으면 네. 그 꼭지 있는 부분이 네. 상아색인
0: 네,
1: 베이지색.
0: 약간 상아색 베이지색 네. 예, 약간 진한 크림색 네를 생각하시면
1: 하고 지금 아직 집에 복숭아가 아직 있다. 좀 미리 네. 사두고 후숙할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네. 연두색 빛으로
0: 네,
1: 이렇게 되는
0: 괜찮다.
1: 친구.
0: 네.
1: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근데 지금 우리 국종쌤께서 네. 백도, 대월, 창방, 황도,
0: 와,
1: 천중도 이거를 뭐 백도 황도야 우리도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품종인데 네. 와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0: 어떻게
1: 대월,
0: 알고
1: 창방,
0: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품종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네. 이제 요거 조사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조생종으로 대극천이라는 품종이 있대요. 그게 이제 딱복 품종이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 써주신 것 중에 백도로 끝났는데 여기 또 천중도 백도 네. 네, 이런 그 복숭아도 굉장히 단단해서 이제 딱복 품종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미 뭐 그다음에 또 백천 미백 이렇게 써 있는 백도는 물복.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국종쌤이 보내주신 그 품종이 백도, 황도, 천중도는 저기 백도 네네. 종류인 것 같고요. 대월이 어떤 종류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워낙 이게 200가지가
1: 넘다
0: 보니까 제가 여기서 품종을 다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요 원하는 식감이랑 그다음에 또 그 맛 같은 거, 향 같은 거 이런 거가 내 취향이 좀 딱 뚜렷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이것도 사실 매년 복숭아를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농가를 찾아보시거나 그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기르시고 계신지 그리고 먹어보고 그다음에 전화 한번 해보고 오늘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어떤 게 맛있나요? 요런 지난번에 이걸 시켰었는데 요거는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복숭아가 매해 그 기후나 그다음에 나무의 상황에 따라서 맛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달콤했던 게 올해는 사 먹으면 또 약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거는 그 농가에 전화해 봐서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1: 이게 그 왜 이렇게 귤을 살 때 제주도 쪽에 이제 농가 네. 연결해서 사 보기는 했는데.
0: 네.
1: 요게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그쵸. 실패할 확률이 좀 적겠네요.
0: 적죠. 그리고 이제 복숭아도 좀 다양하게 심으시는 그 농가를 좀 찾으시면 요것도 먹어보고 요것도 먹어보고 아 이번엔 요것도 새로가 나왔네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막 보내주시거든요.
1: 맛보고 내년에
0: 네.
1: 또
0: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 또 품종을 선택적으로 네

0: 한번 네 가보시는 것 어떨까 싶어요. 네. 네.
1: 아까 뭐 우리 신비복숭아, 납작복숭아 또 얘기 잠깐 했었는데 좀 재미난 네.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0: 네 맞아요. 요즘에 그 이제 신비복숭아도 이제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천도복숭아 계열의 이제 복숭아인데 네. 천도복숭아는 이제 털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신비 그러니까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에 딱 먹었을 때 약간 색

0: 바삭한데 다른
1: 안이 100도더라고요.
0: 네, 안이 하얗게 근데 겉은 또 빨갛고 그래서 아삭하고 굉장히 그 이른 시기에 나오는데도 달콤하고 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납작복숭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넛이 진짜 도넛을 모양처럼 생겼고요. 네. 그리고 안에 씨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과육이 그 비율상 그 크기에 비해서 비율상 과육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 입 딱 물었을 때 이것도 그 후숙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약간 그 우리 좋아하는 그 물컹이와 아삭이 그 중간에 네 약간 주시야가 쫙 터지면서 그런 맛의 달콤한 네. 그런 복숭아라서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아직 못 봤고 제가 이제 거래하는 농가 그 분은 그 먹기 위해서 한 그루 딱 심으셨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되셨나 봐요. 벌레가 많이 아무래도 달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네 벌레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번에 먹을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1: 선생님 그 물복 딱복 아까 100%는 아니더라도 네.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하셔서
0: 맞아요. 그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 물복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과육이 어쨌든 간에 좀 물컹하게 수분이 많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딱딱이는 수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수분의 양은 똑같다고 하고요. 한 90% 정도 똑같은데 이제 그 딱 외관상 보면 딱복은 우리 그 선이 있죠.
1: 네.
0: 골. 네, 골이라고 하는 그 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그림자가 질 정도로 굉장히 뚜렷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딱딱하다. 이걸 나는 이걸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선이 정말 쫙 그림자가 딱 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물복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약간 흐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선이 있긴 있는데 뚜렷한 짙은 색의 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약간 얹혀 있는 그런 느낌의 선으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또 100%는 아니에요.
1: 참고용.
0: 네, 참고용으로.
1: 네. 이렇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연주곡으로 3부 마무리하고 4부 순서 계속 복숭아 이야기 이어갈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자, 우리 임주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복숭아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아까 딱복 물복 나름의 구분법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복숭아 케이크를 드셨대요, 노마드님. 이름이 케이크 이름이 복숭아 쑥대밭.
7: 네? 아, 복숭아.
1: 너무 이름 잘 줬다. 그냥 되게 근데 복숭아를 이렇게 얇게 저며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숭덩숭덩.
0: 네, 네. 깍둑썰기로 그냥.
1: 쑥대만 맞네요.
0: 아, 그래서 네. 약간 규칙이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로 있어서 쑥대밭이라는 이름.
1: 너무 아, 네. 너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0: 예. 네,
1: 근데 네. 되게 달아 보인다.
0: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껍질을 다 약간
1: 벗기신
0: 이제 벗긴 네. 형태고

0: 약간 저희가 좋아하는 그 상태일 것 같아요.
1: 쫀득이.
0: 그쵸, 쫀득이 같아요. 네. 그 크림에 찍어 먹어 얼마나 향긋하고 맛있을까요?
2: 아니, 맛있는 달 복숭아를 크림에 네. 찍어 먹으면 네, 극락입니다.
0: 맞아요.
2: 예. 아, 그리고 지금 물복 설명만 듣는데 입에 침이 고이신다고.
0: 그쵸, 그 물복을 딱 씹었을 때 느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막 먹고 있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게 되네요.
2: 맞아요. 네. 보관법을 좀 간단히 볼까요? 아까 질문을 주셨거든요.
0: 아,
2: 그
0: 네.
2: 이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혹시 당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지.
0: 맞아요. 그리고 차갑게 이제 복숭아도 여름에 나오는 뜨거울 때 나오는 과일이다 보니까 차갑게 보관하면 그 복숭아 단맛이 확 줄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말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상큼한 그 물 뭐라 해야 되죠? 그 과육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마른 상태의 네. 것들로 변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숙 할 수 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한 20도에서 23도 정도 되는. 근데 요즘에 또 실내 온도가 또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네. 그 그늘진 곳에 혹은 이제 에어컨을 만약 틀어두셨다면은 그런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지금 막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또 온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후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시면서 어디 먹는 데 없는지 얘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는지로 관찰하시면서 딱 먹기 좋을 때 그 타이밍에 드시는 게 제일 좋죠.
2: 저도 네. 이제 사와서. 그 베란다에 그냥 실온에 두는 게 좋다 해가지고 베란다에 뒀더니 너무 네. 더웠던 거야.
0: 너무 더워. 네,
2: 그래서 금방 이렇게 좀 그 상한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네. 데려 들어왔습니다.
0: 아, 그렇죠. 실내로
2: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0: 얘네들도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막 이거 갈 때쯤은 그냥 냉장고에 따로 이렇게 포장해서 밀봉해서 넣어두시면 좋죠.
2: 아, 네. 그러니까 데려오자마자. 냉장고에 가는 것보다는 좀 네. 후숙을 시키고 네. 익은 상태가 되면 이제 그쵸. 그때 밀봉해서
0: 당도가 아. 네 당도가 쭉 올라가니까 아. 그 당도가 올라간 상태로 차갑게 가면 그래도 조금 그 단맛을 또 더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죠, 그죠. 방법입니다. 네. 네.
2: 근데 이걸 약간 실온에 좀 미리 꺼내두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다면 먹기 전에 그리고 너무 또 차가운 걸 먹으면 이게 단맛과 그러니까 미각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살짝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네. 지금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 두셨다가 약간 온도가 식었을 때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네,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2: 그러니까 네. 너무 차가우면 이제 제맛을 못 느끼니까.
0: 맞아요. 제맛을. 그래서 모든 요리도 그렇지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울 경우에는 그 짠맛이나 단맛이 정확한 그 짠맛과 단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실온의 온도에서 정확한 짠맛과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과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고 온도 실온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2: 저 주말에 네. 그 물막국수를 먹었는데
0: 네.
2: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살얼음이 막 동동동동
0: 네네.
2: 나오는 거였는데 네. 막 차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제맛을 느끼게 하려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안 주시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0: 네.
2: 과일도 똑같이.
0: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그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정도. 네, 그 실온 상태. 근데 그걸 또 맞추기는 참 어려워요. 네. 그죠? 뭐 온도계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2: 네, 입맛을 네. 믿자.
0: 네, 네 맞아요. 미각이 네,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2: 자,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한 주 만에 돌아오신 두 주 만에 돌아오신 우리 선생님과 네. 복숭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0: 네.
2: 퀴즈를 먼저 풀고 오늘의 요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자, 퀴즈 드릴게요.
2: 네.
0: 다음 중에 털이 없는 복숭아는 어떤 것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2: 네.
0: 1번 천도 복숭아, 2번 황도, 3번 백도.
2: 네. 털이 없는 복숭아.
0: 네, 털이 없는 복숭아.
2: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정답입니다.
0: 네, 그겁니다. 네,
2: 1번 네. 천도, 2번 황도, 3번 백도.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298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 네. 아이유의 네. 복숭아 듣고 네. 올게요.

0: 아, 우리 국종쌤은 예전에 그 복숭아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예, 적이 있으시다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갈게요. 오늘 털이 없는 복숭아를 찾는 게 퀴즈입니다. 보기 주실까요, 선생님? 네.
1: 1번 천도 복숭아, 2번 황도, 3번 백도.
0: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창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0: 아이유 복숭아 듣고 왔고요. 선생님 정답은?
1: 네. 1번 천도복숭아죠. 네. 네. 원래 천도복숭아가 그 다른 품종이 아니라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털이 없는 복숭아가 약간 돌연변이처럼 하나가 나온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털이 다 같은 나무에서.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서 아, 털이 없는 왜냐면 털에 그 알러지도 있는 그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 그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특이하다 해서 그것만 재배하고 이렇게 육종을 해서 그걸 천도복숭아라는 그 품종으로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0: 신기하다.
1: 네. 돌연변이었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만 찬네. 찾으시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또 천도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0: 천도복숭아도 네. 이렇게 잘 만나면 되게 달콤한 애들이
1: 맞아요.
0: 있더라고요.
1: 네. 그것도 이제 약간 상온 실온에서 후숙하면 조금씩 점점 달아져.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랑해지면서 그리고 걔는 또 껍질째 먹을
0: 맞아요.
1: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껍질이 주는 또 상큼함도 있고 해서 천도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0: 그 네. 아까 문자로 우리 국종생께서도 네. 그러니까 또 천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씨에 붙은 과육까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1: 맞아.
0: 아, 요게 또 다르다.
1: 네, 맞아요. 살에 그 묻진 않잖아요. 그쵸? 씨에.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약간 물복 싫어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먹는 천도도 좋아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맞네요.
0: 여름애님께서 집에 복숭아 사뒀는데 냉장고에 넣지 말고 얼른 먹어야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해주셨고 네. 비만워터님께서는 선생님 복숭아를 드셔서 목소리도 참 좋다고 이런
1: 어떻게 아세요? 저 지금 오기 전에 복숭아 먹었는데
0: 아니, 지금 되게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1: 아유, 네. 아유 네. 영광입니다.
0: 네. 네. 이런 얘기 또 해주셨고요. 오로라님. 어머니께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결혼 초에는 아버님이랑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어머 화장실과 옥상 등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1: 어머니 안 계실 때
0: 피해서
1: 어떡하면 좋죠. 맞아요. 복숭아 알러지가 의외로 또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영화의 그 뭐죠 그
0: 기생충에
1: 네 맞아요. 거기 또 나오잖아요.
0: 이정은 배우가
1: 맞아요. 그 털을 딱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0: 맞아요.
1: 네. 복숭아토 알러지도 너무 그러게요. 그러면 그 찾아보니까 복숭아에 이제 털에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털 없는 천도복숭아는 괜찮을까라는 뭐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요. 털에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숭아 안에 있는 어떤 성분에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를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복숭아 관련된, 그러니까 복숭아에 그 품종은 다
0: 안 맞는
1: 알러지가,
0: 거예요.
1: 네. 그래서 털이 없든 있든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럼 이제 털에 알러지, 그 영화처럼, 이정은 배우처럼 털에
1: 네.
0: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1: 있고, 네.
0: 복숭아 자체에.
1: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0: 본인의
1: 듯합니다.
0: 상태를 잘 알고 먹어야
1: 네.
0: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정답은 1번 천도 복숭아였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부터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1: 네.
0: 돼요.
1: 네. 6149번인데요.
0: 네네.
1: 1번 천도 복숭아. 저는 주문진 다녀오는 길에 백도 사가지고 막 왔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문진. 거기 복숭아 마을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 지역에 가면 이때 딱 가면 그 향기가 너무 넘실넘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상품이 아닌 것들 이렇게 모아두셔서 따로 판매도 해주세요. 약간 파지처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이렇게 사다가 잼도 만들고 이렇게 콤포트도 만들고 약간 이렇게 소스로 쓰기도 하고
0: 오늘
1: 그렇거든요.
0: 배워볼 요리에도.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복숭아를 이렇게 싸게, 엄청 싸게
0: 너무
1: 구하실
0: 감사한
1: 수
0: 분들이다.
1: 진짜 감사합니다. 네.
0: 6149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5183번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요즘 종류별로 먹고 있습니다. 대극천, 딱복이랑 그레이트 천도까지.
1: 야.
0: 저는 이렇게 사치합니다.
1: 맞아요.
0: 사치해야죠. 여름에는 복숭아로 사치하자.
1: 네.
0: 5183번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두분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를 만나볼까요, 선생님?
1: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숭아의 종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다 보니까
0: 네.
1: 딱복에 맞는 요리, 그다음에 물복에 맞는 요리, 그다음에 천도복숭아에 맞는 요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0: 네.
1: 첫 번째는 이제 딱복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0: 네.
1: 그 외국에 이제 셰프들 보면 복숭아가 워낙 달고 향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단백질, 그러니까 뭐 햄이나 우리 알고 있는 고기, 뭐 그다음에 치즈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섞어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잠봉이라고 하는 햄인데 약간 익혀서 나온 햄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짜지 않아서 그게 그 향긋한 그 복숭아의 향을 쫙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잠봉이랑 같이 샐러리 잠봉 볶음, 그러니까 딱복 샐러리 잠봉 볶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 향이 다 강한 친구들이네요.
1: 맞아요. 딱복은 약간 향기롭고 샐러리는 그 특유의 산뜻한
0: 네.
1: 그 식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봉은 약간 감칠맛에
0: 네.
1: 그 약간 짠맛, 네,
0: 오,
1: 이런
0: 맛있겠다.
1: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요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제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잠봉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살짝 이렇게 볶아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 감칠맛이 이렇게 쑥하면서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면
0: 네.
1: 다진 양파랑 다진 마늘을 살짝 정말 가볍게 약간 투명해질 정도로 이제 볶다가요.
0: 네.
1: 그다음에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가 그 섬유질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살짝 이렇게 벗겨낸 다음에 어슷썰기로 약간 얇게 한 0.5cm, 아니 0.3cm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좀 먹기 좋게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 그거를 아까 그 잠봉 볶았던 팬에 살짝 녹아요. 그리고 이게 또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야 요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게 물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네, 1분에서는 2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복숭아를 자르는데 딱복이니까 딱복은 이렇게 뭐라 되죠? 딱그 구워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0: 네.
1: 않고 그리고 구웠을 때그 열이 닿으면서 그 풍미가 쫙 이렇게 그 달큰한 맛이 약간 이렇게 하늘을 나는 맛이었다면 약간 이렇게 묵직하게 눌러주면서 그 향이 또 약간 지긋해지는 네. 달콤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먹기 좋은 그게 아까 그 케이크에 보여주셨던 그 복숭아처럼 딱 쫙쫙 썰 네, 숭덩숭덩. 네.

0: 이렇게 썰어서 같이 볶다가 이제 좀 센 불에서 가볍게 볶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화이트 와인 같은 거 있으시면 약간 잠봉의 어떤 잡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또 잘 어울리는 소스처럼 약간 물컹한 그런 소스들이 나올 수 있게 와인을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 살짝 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1: 잠봉이,
0: 하고 네, 그다음에 후추 요거 꽂아서 이제 불을 끄신 다음에요. 접시에 담은 다음에는 여기에 조금 나는 오늘을 위해 좀 사치하겠다 하면 레몬 그 제스트, 네 레몬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뭐 호두나 피스타치오 같은 거 있잖아요. 견과류,
1: 너무 좋다.
0: 네, 볶은 상태, 약간 또 구수한 맛이 있는 볶은 상태 그런 견과류를 살짝 먹기 좋게 배열을 해서. 그 모든 그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짠맛, 그다음에 약간 새콤한 맛, 그다음에 약간 고소한 맛, 감칠맛, 짠맛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 접시에 나의 오늘의 지친 하루의 여름에 무더위에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무엇보다 그리고 네. 너무 간단해요.
0: 그쵸.
1: 선생님.
0: 네. 맞아요.
1: 재료만 있으면 그냥 뚝딱 만들 수 있으면, 있는. 네. 아,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딱 좋은 요리다.
0: 네, 맞아요. 펜 하나만 있으면.
1: 네. 딱복, 샐러리, 잠봉, 볶음 첫 번째 메뉴 소개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 이거 좀 재밌어요.
0: 네. 물복으로 만들 수 있는 고추장 소스 드레싱이에요. 그 사실 고추장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조청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복숭아로 고추장에 그 단맛을 가미하는 그런 소스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물컹물컹한 물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고추장이랑 그 이제 드레싱 겸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닭구이 같은 데로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그 뭐죠? 비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비빔면 소스로도 쓸 수 있고
1: 너무 맛있겠다.
0: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제 채소 같은 거 구우시면 그 위에 이렇게 샐러드처럼 이렇게 뿌려서 오일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실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은 어떤 상황에선 내가 좀 새콤달콤한 소스
1: 매콤한 입맛도 주는
0: 네, 그런 걸 원한다 하면 이 소스를 쓰시면 되죠.
1: 빨리 소개해 주세요.
0: 네. 그래서 그 잘 익은 고추장이래 복숭아를 갈아야 돼요. 그죠? 근데 껍질을 좀 벗겨서 예, 그 껍질의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을 제거하셔도 좋고 사실 이걸 발효를 시키면 그 껍질도 그 안에서 네, 맞아요. 물러지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 고추장, 식초, 올리브오일 같은 거 이제 넣으면 조금 더 향이 이제 진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섞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더 뭔가를 가미하고 싶다 하면은 마늘 같은 거, 그다음에 후추, 네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간장 조금 짜게 먹고 싶다면 간장 이렇게 해서 그건 선택사항으로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고 후숙하면서 하면 점점 좀 맛이 또 착 들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만능 소스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네
1: 너무 간단하다 이것도 그냥 물복 껍질 벗겨서 블렌더 갈고 고추장이랑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다진 마늘, 같은 거, 간장, 후추 이런 거 넣으면 나만의 또 어떤 독특한 소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올리브오일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그 정말 샐러드에 우리가 약간 촉촉한 그런 오일로 쓰고 싶다 하면 올리브오일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때 다 올리브오일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그 원 재료 원 소스에 거기에 살짝 덜어서 거기 이제 올리브오일을 더 추가해서 다 만드시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비빔면 소스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깨도 넣고 뭐 약간의 참기름도 좀 넣고 그러면은 또 다른 향과 다른 맛이 낚일 수도 있고.
1: 와, 그래서 이 약간 고추장이 좀 텁텁하잖아요, 선생님. 그냥
0: 맞아요.
1: 고추장으로만 먹으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복숭아를 갈아서 넣으면
0: 향도 너무 좋고
1: 부드럽고 상큼하고
0: 부담 없고 설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이 없죠.
1: 맞네요.
0: 맞아요. 당이 높지 않아서.
1: 여러분 물복 고추장 소스였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사실 어울릴까 싶은데 맛을 상상하면 이제 또 새로운 소스가 하나 또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뉴는 냉국인데요,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KB국민은행
3: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자, 오늘 복숭아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마지막 메뉴 이름은 천도복숭아 냉국입니다.
2: 네,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냉국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미역 냉국도 좋고, 뭐 오이 냉국도 좋고, 토마토 아까 만든 그런 냉국도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천도복숭아가 들어가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단맛을 내는 거기 설탕이나 이런 올리고당 같은 걸 넣는 거 대신에 이제 천도복숭아 갖고 있는 본연의 단맛, 그리고 요 친구가 또 핵심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방울토마토인데요. 방울토마토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매실청에 살짝 담가두면 그 매실청 절임이 돼요. 그래서 그 매실청 절임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건 복숭아 얘기는 아니지만 그 냉국에 그 단맛과 감칠맛을 토마토가 주거든요. 근데 걔를 갈아요. 그러니까 냉국을 만들 때 뭐 물이나 채소 같은 거에다가 그 매실에 담근 그 방울토마토를 같이 갈아요. 복숭아랑 같이. 천도 복숭아도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같이 갈면 그 복숭아의 약간 시큼하고 단맛과 그다음에 그 방울토마토의 감칠맛과 그 단맛, 그 매실청 갖고 있는 단맛이 그 냉국이랑 섞여서 그게 국물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에 한번 고르셔야 돼요. 네.
1: 오.
2: 근데 이제 그 중에 방울토마토를 뭐 한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5개는 국물에 녹여서 쓰고 그다음에 5개는 그냥 집어 먹는 정도로 고명처럼 네, 이제 올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냉국의 국물이 복숭아랑 그 방울토마토 매실 절임에서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단맛이 나오고 그 외의 맛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국간장 혹은 참치액젓 같은 게 또 감칠맛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1: 얘도 만능이더라고요. 참치액젓도.
2: 맞아요. 네. 어떤 국물 요리에도 되게 다 어울려서 참치액젓 좀 넣으시고 약간 새콤한 거 원하시면 식초 이런 거 넣고 후추는 네 뭐 가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가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게 식혀뒀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복숭아, 천도복숭아 좀 썰어 놓은 거 얹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얹고, 그 다음에 오이도 이렇게 채썰어서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킥이에요. 이게 뭐냐면, 샬롯이라고 하는 양파과의 조그만,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원래 이제 집에서 만드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 왜 동남아 음식 같은 데 보면 위에 살짝 튀긴 샬롯을 올려주거든요. 아~ 그게 굉장히 감칠맛이 많고 네? 그다음에 또 고소하고 그 약간 고기를 대체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거 튀김을 하나 사주셨다가 네. 네, 사주셔도 되고 직접 전분가루 묻혀서 튀기셔도 돼요. 네, 두세 번 네. 튀기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위에다가 얹어서 네. 냉국으로 드시면 그 냉국 하나에 그 굉장히 다양한 맛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그 샬롯 그 튀김이 마지막까지 요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씹으면 약간 바삭하진 않지만 쫀득쫀득한 게 그 국물이랑 베이스랑 얘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를 또 킥으로 네 그다음에 깻잎을 약간 채쳐서 넣으면 또 향긋한 그 향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서 약간

0: 약간 아시안 그 동남아 느낌과 네. 그다음에 약간 동양의 어떤 우리나라의 맛이 섞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1: 네. 와,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냉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이 미역 냉국을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랑 완전 그냥 다른 느낌의 진짜 예. 말만 냉국이네요.
0: 맞아요. 얘는 오. 조금 그쪽에 동남아 오. 쪽에 오. 냉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 새로운 음식이 될 것 같아요.
0: 네, 여기에 네. 소면을 살짝 네, 삶아서 이렇게 하시면
1: 그렇다면 한 끼가
0: 네, 그렇죠, 해결되고
1: 아. 네. 조금 더 하실 얘기가 선생님 있으시다면 우리 네. 예, 유튜브에서 한두 마디만 아. 조금 더 예, 마무리를 하죠. 연주곡으로 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저희 이제 진짜 17초 남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빠르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작가 유지원,
0: 임주현,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
1: 유튜브에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3: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철부지가 될까봐 날씨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부지는 철이라는 우리말과 부지, 즉 알지 못한다는 한자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때를 모른다, 계절을 모른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 날이 이토록

심하게 더운 건 철부지 예방책일지도 모릅니다. 사시사철 온화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제때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도 별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철을 모르면 철이 없으면 아무 때나 아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살기 쉬워서 계절 변화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날씨마저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계절은 극한 더위로 우리에게 강력한 배움을 주고 싶어 하죠. 아, 여름은 무서운 선생님 같습니다. 자, 8월 3일 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우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두알리파 트레이닝 시즌 들었습니다. 자, 배출수익 막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본 컴퍼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샤기 In the summertime 들었습니다. 97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더위를 이길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와우. 아, 근데 덥긴 더우신 모양이에요. 예, 이분이 안녕하세요. 대구에 출장 왔는데요. 서울이 덥다지만 대구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오, 대프리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엔 못 가봤지만 대구가 더 덥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왜 그러죠? 여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덥고 겨울에는 또 모스크바보다 추울 때가 많아요. 아하.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샤기 In the Summertime 972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3585번으로 매튜 와일더 Break My Stride

아싸, 오늘 에어컨 바람 맞으며 신나는 음악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하고. 예, 엄은숙 씨. 그렇죠? 예. 아, 그런 걸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레스컬 플랫스. 요 애니메이션 카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카.

애니메이션 카츠의 삽입곡 Life is a Highway. 316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매튜 와일더의 Break My Stride였고요. 주가 첫날입니다. 분명히 알람 끄고 잤는데 알람 시간에 왜 눈이 떠지는 걸까요? 그래도 뭐 잼나게 보낼게요. 휴가는 백햄과 함께. 김태석 씨. 예. 뭐 더 좋은 건 없나요? 꼭 휴가를 백햄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라고요. 이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게 참 휴일에 좀 늦잠 잡으려고 누웠는데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저는 막 낮 12시까지도 자고 막 그랬거든요. 12시간 동안 눈이 안 떠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8시간 자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김태석 씨, 휴가 잘 보내시고요. 휴가는 백햄과 함께. 뭐 다른 것도 좀 찾아보시고요. 네. 송서연 씨가 제보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구창모 아저씨, 박명수 씨 라디오에 나오셔서 어쩌다 마신 그대 이거 노래도 하시고요. 철수 아저씨 얘기도 하시고요. 네. 철수 아저씨하고 싸운 적이 없으시대요. 왜 싸우겠어요? 예. 아니 근데 송서연 씨, 이 구창모 씨의 이렇게 저 디테일한 일정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뭐 굳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야 참.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예. 어쨌든 시원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아이슬란드는 우리보다는 좀 시원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 아이슬란드 저 온도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서울보다는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어디 보자. 현재 기온 11도. 이야, 아이슬란드의 수도죠 이거 레이카비크. 11도. 최고 기온은 몇 도인가 보자. 최고 기온이 16도. 와우. 해가 쨍쨍한데 최고 기온이 16도예요. 자, 그럼 아이슬란드 밴드 오브 몬스터스 앤 맨. King and Lionheart.

0: 한번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의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남권, 서남권, 그리고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고요. 전남과 광주 일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열흘 만에 해제가 됐지만 서쪽으로 이 극한 폭염이 옮겨간 상황이고요. 현재 동해안 일부 제외하고 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발생하기 쉬운 만큼 야외활동하실 때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에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버텨낼까를 고심한다. 역대급 더위라는 말을 해마다 습관처럼 여름이면 해왔지만 올해는 그 말이 입버릇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연극 반야 삼촌에서 소냐가 한 대사가 저절로 생각난다. 반야 아저씨 사는 거예요. 길고 긴 낮과 오랜 밤들을 살아나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참아내요. 이윽고 우리의 시간이 찾아와 조용히 무덤에 가면 그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올해는 이상하게 안톤 체홉의 반야를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고전 독서의 인기로 반야 삼촌 또는 반야 아저씨로 번역된 책이 다시 읽히고 있고 연극 무대에서도 반야 삼촌, 반야 아재, 순우 삼촌. 19세기 말에 러시아를 일제강점기나 70년대에 우리나라로 가져온 작품들까지 보게 된다. 막심 고리키는 반야 삼촌을 보고 크게 감동해 안톤 체홉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고리키는 연극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백하면서 아둔한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 했다고 쓴다. 마지막 막에서 의사가 아프리카의 열기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 나는 당신의 재능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평범하고 거지 같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했습니다. 철수는 오늘 머릿속으로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려본다. 반야 삼촌의 마지막 막인 사막은 반야의 방을 묘사하는 지문으로 시작된다. 벽에는 이 방에 누구에게도 필요 없어 보이는 아프리카 지도가 걸려있다. 곧 지문은 설명한다. 고리키를 전율시킨 대사는 반야의 연적이라 할 수 있는 의사 아스트로프가 떠나면서 아프리카 지도를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다. 아, 여기 이 아프리카는 지금 엄청나게 덥겠죠? 정말 끔찍할 거예요. 반야는 그래 그렇겠지 대꾸할 뿐이다. 지금 아프리카는 한반도보다 더 끔찍하게 더울까? 이번 주를 과연 잘 버텨낼지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 거지 같은 날씨에 대한 두려움. 지나고 나면 다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게 될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러시아 밴드입니다. 예. 고르키 파크. 뺑. 예. 그, 모스크바에 가면 고르키 파크가 진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못 가봤어요? 예, 못 가봤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러시아는 못 가봤습니다. 자, 6시 40분 42초 막 지났습니다. 아, 내일 이사 가는 날이에요. 예. 5년여 남지 추억이 깃든 집. 불편함도 많았지만 떠나려니 섭섭하기도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예. 5204번. 아, 근데 5년 만에 이사 가면 좀, 나름 정이 좀 들었겠는데요. 예, 5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는 막, 7살 때 그 저희 선친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 계속 새빵살이 해가지고요. 아, 1984년까지 계속 새빵, 계속 새해를 살았으니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와, 정말 이사 많이 다녔죠. 예. 그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 게 원통해가지고 1984년 요때 이제 저 화곡동에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한 뒤로 예. 야, 언제 재건축돼가지고 헐렸어요, 이게. 아, 주공 시범 주택단지라고. 여기 화곡동에 처음으로 제가 장만한 집입니다. 예. 25평짜리. 여기서 근데 꽤 오래 살았어요. 한 15년 산 것 같은 15년. 왜냐하면 이사 가기 싫어가지고요.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15년 살았네. 와, 오래 살았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재건축되는 바람에 헐리는 바람에 이사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동에서 1999년부터 또 더 오래 살았나 이게? 목동이? 아, 오래 살았네. 예. 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어디 보자. 한 6년, 5년 전인가? 아유, 헷갈린다. 이제 그때까지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예. 이것도 오래 산 거죠? 오. 얘도 한 20년 이상 산 것 같은데. 와. 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6시 43분 22초 막 지났고요. 1346번으로 아름다운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예. 이거 들으면서 아름답지 않으면 어떡할지려고요. 아, 근데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샘플링 해가지고 다른 곡에도 사용이 됐고요. Dionne Warwick, Walk on By.

0: 네, 스틱스의 Boat on the River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Dionne Warwick, Walk on By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10: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5: 술 마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에, 김기수 씨가 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네. 중학교 시절부터 듣던 음악 캠프를 어느덧 35년 넘게 듣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팝음악에 푹 빠져있던 저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언제나 좋은 음악과 흥미로운 진행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음악은 맞는데 흥미로운 진행은 뭡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흥미로운 진행. 아 계속 흥미로워야 할 텐데. 아 왜 이게 나가? 아니 흥미로운데 방송이. 와. 자 1, 2부 끝곡은 정재욱 씨가 총해 주신 모던 토킹 섹시 러버.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는

0: 거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에드슈런 골웨이 걸. 아, 088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백캠의 청자 이다은입니다. 야, 요거 오늘도 똑같은 사연을 복붙하셨는데, 예. 그 이번 주에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튼 아일랜드에 가신다고. 13년 전 아일랜드 유학생 시절을 보낸 언니들 5명과 함께 이탈리아를 갑니다. 예. 그럼 이탈리아에 관한 노래를 신청하시기로 했어요. 아, 이거 골웨이는 저 아일랜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골웨이 걸.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예. 에드 시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음주후엔 티맵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에서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4: 스마트폰 전신.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제가 김세윤의 영화음악을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2: 지난주에 이미 개봉을 했고요.
1: 아, 이미 개봉했어요?
2: 네,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언론 시사가 있어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이 영화를 저도 못 본 상태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숫자로는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했으니까
1: 수요일에 개봉?
2: 수목, 금, 토, 일 닷새 상영했잖아요.
1: 네네.
2: 닷새 동안 330만 명이 봤습니다.
1: 엄청난 거죠?
2: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미 뭐 330만 명이 보신 영화라.
1: 네.
2: 네. 뭐 많이들 이미 보신 상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스파이더맨이 워낙 작품이 많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열심히 그 시리즈를 좀 계속 따라오신 분들이야 어려울 게 없겠지만 오랜만에 스파이더맨 나왔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살짝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1: 감독이 누구예요?
2: 감독이 데스틴 크레튼이라고요. 그 전에 마블 영화 하나 만든 게요. 샹치와 텐 링지의 전설이라고. 샹치와 텐 링지의 전설. 양조위가 출연했던 마블 영화.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1: 이름은 뭐라고요?
2: 아, 감독 이름이요?
1: 네.
2: 데스틴 크레튼이라고 해요.
1: 데스틴.
2: 데스틴 데니얼 크레튼.
1: 크레튼.
2: 네, 네, 이게 고향으로 그 하와이 쪽 출신이시더라고요.
1: 초면이네.
2: 네.
1: 아니 여기다가 누구야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뭐야 이게 그러고 지금
2: 아 그게 아마 그
1: 오디세이를
2: 정리했던 거에 감독 이름을 잘못 바꿨나
1: 이게 봐요. 이게 복붙하다 이렇게 된다니까
2: 네 어? 크리스토퍼 다들... 놀란은 오디세이고
1: 조심해야
2: 네.
1: 돼
2: 네. 그래서, 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데스틴 크레튼이라는 감독인데
1: 네네.
2: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스파이더맨 하면 떠올리는 배우가 사실 좀 다를 겁니다.
1: 그렇겠죠.
2: 네, 스파이더맨 하면 아, 그 토비 맥과이어 네, 2002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나온 스파이더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1: 네네.
2: 자, 일단 배우 중심으로 하면 크게 세 개의 시리즈죠. 먼저 토비 맥과이어가 출연한 세 편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2002년, 네. 2004년, 2007년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을 한 작품 세 편이고요. 이거는 보통 토비 맥과이어의 이름을 따지 않고 감독 샘 레이미의 이름을 따서 줄여서 샘스파라고 부르긴 해요.
1: 네네.
2: 네. 그렇게 좀 세 편이 있었고요. 원래는 더 이어질 시리즈였다고 하는데 샘 레이미 감독이랑 윗사람들이랑 싸워서 이제 중단됐죠. 그래서 어쨌든 세 편으로 마무리된 게 토비 맥과이어가 출연한 그 3부작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사이에 그 아이언맨을 필두로 해서 어벤져스까지 이어지는 흔히 네. 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제 시작이 돼요.
1: 그렇죠.
2: 근데 원래 이 스파이더맨도 마블의 캐릭터인데 또 이 판권 문제가 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스파이더맨은 마블 스튜디오 그 시네마에 합류하지 못한 채 그 회사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죠.
1: 네네.
2: 그게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1: 아하.
2: 주연 배우는 앤드류 가필드. 이것도 원래 뭐 3부작 4부작까지 간다고 했는데 2편까지 만들고 말았어요. 영화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게 3편이 나왔고
1: 네.
2: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한 게 이렇게 2편이 나왔고요.
1: 2편.
2: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스파이더맨.
1: 애니메이션도 히트했잖아요.
2: 네. 스파이더맨 그 시리즈가 있죠. 그게 현재 두 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마블 스튜디오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1: 네.
2: 이건 뭐 톰 홀랜드가 주인공이니까 톰 스파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 편이 모두 다 홈이 들어가서

0: 홈커밍 3부작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리고 19년에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2021년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이렇게 세 편이 이제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가장 그 좀 최근에 우리에게 선보인 그 3부작이고요.
1: 네.
0: 그 뒤를 이은 4편이 이번 영화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대 3편까지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토비 맥과이어의 시리즈가 3편까지밖에 안 나왔고,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한 시리즈는 2편까지밖에 안 나왔고, 애니메이션은 현재 2편 나왔고 3편은 개봉 예정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마의 3부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톰 홀랜드가 주연한 시리즈가 이제 4편을 내놓게 되죠.
1: 아니,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사실 근데 제가 그 영화 보기 전에는 제가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그 홈커밍, 파프롬홈, 노웨이홈 다 재밌었거든요. 톰 홀랜드가 주연한 세 편을 다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1: 재미는 있었는데
0: 약간 지치는 느낌? 그리고 이게
1: 저는 2편에서 지친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2편
0: 근데 저는 일단 3편까지는 일단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캐릭터고 마블 시리즈 캐릭터 중에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 캐릭터이기도 해서 저 역시 3편까지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이게 이제 3편으로 가면 노웨이 홈으로 가면 이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를 다 불러 모으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평행 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가 한 편에 다 모이고 이야기도 커지고 뭔가 거대해지고 재밌긴 한데 이제 좀 물린다.
1: 이제 좀 지친다.
0: 그리고 언젠가부터 마블 시리즈에서 그 평행 우주를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뭐 안 되면 또 평행 우주야? 뭐 또 안 되면 또 시간을 되돌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1: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영화도 2편까지는 재밌게 보는데 3편부터는 지치더라. 심지어 대부도 3편은 지치더라고요.
0: 저는 좀 다른 게 2편까지 보면 재미가 있든 없든 뭔가 좀 숫자 3을 맞춰줘야 좀 뭔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1: 의리로?
0: 네. 뭐 재미가 있든 없든 그래도 3부작으로 좀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늘 있어요.
1: 3편까지는 봐줘야겠다.
0: 네. 그래서 3편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뭐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치 예전 토이스토리 3편을 보고 나서 4편을 기다릴 때의 마음 같은 느낌? 뭐 잘 마무리됐는데 4편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제가 영화 보고 나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첫 문장은 스파이더맨이 다시 재밌어졌는데
1: 재밌네
0: 라는 생각이 이거야? 제가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거든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그 전에 3부작도 재밌었지만 더 뭐 재밌게 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나 영리하게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을 이 브랜드 뉴 데이가 이제 그 첫 장을 좀 연 거고요. 이게 이야기를 설명드리려면 사실 노웨이 홈에서 이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노웨이 홈의 마지막에 그 설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어떠한 이유로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피터 파커 그러니까 그의 그 그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를 기억해서 지워지게 되고 피터 파커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시작이 돼요. 그야말로 브랜드 뉴 데이가 시작되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1: 이게 어차피 이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뭐 리얼리티라고는 없는 영화긴 하지만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네.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건 뭐 또 리셋됐다는 게 리셋.
0: 네. 완벽하게 리셋이 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은 그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1: 슬프네 일단.
0: 네. 근데 이게 3편까지 이야기를 따라간 사람은 이미 거기서부터 슬퍼요.
1: 슬프네.
0: 이게 리얼리티라고는 없지만 그 안에서의 개연성이기 때문에 시리즈 안에서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그 친구들마저 이제 자기를 아무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은 훨씬 더 외로운 상황에서 이제 그 영웅의 책임을 해나가야 하는 게 브랜드 뉴 데이의 시작이고요. 자세한 스토리는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브랜드 뉴 데이.

0: 네. 예. 뭐 예고편에 공개된 정도의 캐릭터만 설명해 드리면 스파이더맨이 이제 중심에 서 있고 스파이더맨의 조력자 겸 그 조연으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이제 퍼니셔라고 하는
1: 네.
0: 그 초능력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 중에 아주 극강의 능력을 지닌 퍼니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조연은 오랜만에 헐크가 나오십니다.
1: 아, 헐크 또 나와요?
0: 네, 헐크가 나오는 시리즈가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1: 자, 음악 한 곡 듣죠.
0: 이게 마지막 엔딩 곡이고요. 음악 듣고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보통 마블 영화가 끝날 때 되면 또 재밌는 쿠키들 넣고 뭔가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뭔가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1: 네.
0: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지금 되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담담한 마무리를 선택했어요. 네, 굉장히 담담하고 일상적인 어떤 풍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때 흐르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라는 곡.
1: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또 나올 예정이죠?
0: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부작 나왔는데 다시 또 3부작은 일단 기본으로 좀 나온다고 봐야죠. 네.
1: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 듣겠습니다.

0: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 스티브 레이시 이 물음표 있어가지고 네. 오예? 네.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1: 오예?
0: 네. 오예?
1: 스파이더맨을 글쎄요 다른 분들은 왜 좋아하시는지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0: 네네.
1: 저는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보다도 스파이더맨을 확실히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저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청춘 영화와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이 정확하게 그 장르와

0: 이게 좀 교차를 해요.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2002년 그 1편만 떠올려 봐도 일단 시작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학생이었어요. 아이언맨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그냥 다 큰 어른이고 캡틴 아메리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처음부터 고등학생 캐릭터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1: 실험하다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서서히 자기의 갑자기 그 큰 힘이 생겨서 그 큰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교훈을 얻고 차츰차츰 히어로로 성장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1: 인간적이네 약간.
0: 그래서 특히 그 나이 때의 관객이 보면
1: 네.
0: 사실은 자기와 동일시하기 너무 좋은 캐릭터라서 스파이더맨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고 자란 세대는 해리포터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듯이 스파이더맨은 언제나 그 첫 시리즈가 시작할 때는 그 시절에 어떤 청춘들과 같이 성장하는 느낌의 캐릭터였어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캐릭터를 응원하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에서는 노웨이홈까지 가서는 성장을 너무 했는데라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이 그래 뭐 큰 임무 수행하는 거 너무 좋은데
1: 네.
0: 내가 알던 스파이더맨 좀 낯설다 하는 느낌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브랜드 뉴 데이를 보니까 리셋됐잖아요. 이제 다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이제 어른들 틈에서 실수하면서 하지만 교훈을 얻어가면서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스파이더맨의 그 모습이 이번에 제일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성장 영화로의 스파이더맨을 다시 만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컸고요. 그리고 약간 이번에 좀 또 다른 느낌은 아 맞아요. 스파이더맨 뉴욕커였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뉴욕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이 이번에는 확실히 뉴욕을 무대로 뉴욕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친근한 이웃의 느낌으로 좀 더 그 색깔을 이렇게 좀 드러낸 것이
1: 네.
0: 마치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1편을 볼 때와 같은 느낌과 제일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 확실히 좀 재밌게 본 것 같고요.
1: 예.
0: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오디세이가 개봉하잖아요.
1: 그렇죠.
0: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시고 오디세이를 보시면 이게 살짝 두 영화가 하나의 시리즈처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톰 홀랜드가 오디세이도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0: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로 주인공 맷 데이먼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1: 아 네. 그럼 맞다.
0: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그 짝 MJ.
1: 네.
0: 젠데이아 오디세이에도 나옵니다. 네. 오디세이의 아테나 여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퍼니셔라는 캐릭터 이번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의 가장 좀 큰 힘이 되는 조력자
1: 네.
0: 존 번탈 배우 오디세이에도 나옵니다. 오디세이에서 스파르타의 왕으로 나오거든요.
1: 아, 재밌는데.
0: 그래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그 주요 배역 3명이 오디세이에서도
1: 나오고
0: 아주 중요한 배역 3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시리즈처럼
1: 뭐 할리우드 영화가 뭐 그렇죠. 뭐.
0: 예, 두 편을 볼 때 그런 좀 재밌는 점도 있고요.
1: 네.
0: 어쨌든 저는 올여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름인 것이 호프,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서로 다른 장르의 세 편 영화가 저는 다 만족스러워서 극장 가는 좀 재미가 있는 여름이네요.
1: 자,
0: 네.
1: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중간에 들어가는 삽입곡이고요.
1: 네.
0: 테임 임팔라의 루저
1: 어허.
0: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테임 임팔라의 루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바람의 방향이 서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극한 폭염이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남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가 됐고요. 이제는 서쪽으로 수도권과 전남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고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또 제주도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바막스 킹스 앤 퀸스 들었습니다. 이대훈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7시 33분 57초 막 지났습니다. 454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신랑이 백캠 완전 애청자예요. 자기 어릴 때 화곡동 살 때 배철수 형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안아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방금 화곡동 얘기하셔가지고 보내봐요. 아,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대? 주공 시범 아파트. 아, 제가 안아줬대요? 아, 그럼 가까운 데 살았나 본데. 야, 신랑한테 반갑다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요 시간이 되면 오늘 나가고 안 되면 못 나가고요. 예. 자, 1629번으로 예. 중학생이네. 부산 락페에 가는 중학생입니다. 아저씨 보려고 했는데 안 오신다니요. 예. 안 갑니다. 아, 근데 중학생들도 락 페스티벌 가는 건가요? 중학생 관람가인가 이거? 락 페스티벌? 아, 몰라요, 몰라. 자, 1629번으로 중학생이. 음악은 루엘의 페인킬러. 뭐 어디 아픈 데 없죠? 듣겠습니다.

Chainsmokers featuring Halsey Closer 들었습니다. 20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사진도 보내셨는데 어제 양양에 갔다가 한계령 고개를 올라갔다 왔는데 와 엄청 경치가 시원하고 멋졌어요. 사진으로 봐도 멋지네요. 예, 사진으로 봐도 와 아니 일몰 사진 아주 잘 찍으셨는데 이거 2021번입니다. The Chainsmokers featuring Halsey Closer.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엘의 Painkiller였고요. 5335번으로 예. Shawn Mendes Camila Cabello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5: 5300번으로 문자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충주에 있는 직업 군인입니다. 예전에 그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뒤팀에 있었습니다. 아유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개인 시간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들은 인사해 주시면 언제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끝곡은 디퍼플의 Child in Time입니다. 아까 저 화곡동에 같이 사셨던 그분 신청곡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혁수가 제일 빛났다는 선생님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0: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북 예천 어느 마을에는 말무덤이라고 쓰인 비석과 함께 커다란 봉분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인데요. 조선 중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언쟁이 끊이질 않자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랬대요. 여기 구덩이를 파고 나쁜 말들을 모두 묻으라고. 남을 헐뜯는 말,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땅속에 묻고 나자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찾아왔다네요. 말무덤 주변으로 말에 관한 속담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화살은 쓰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말 뒤에 말이 있다. 비단이 제 아무리 곱다 해도 말처럼 고운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한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경북 예천에 있다는 말무덤 소개했는데요. 언뜻 보면은 진짜로 그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동물 말 무덤이려니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로 실제로 누군가 이걸 만들었었나 봅니다. 이걸 누가 파묘하면은 그 파묘하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악담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겠네요. 이런 상징적인 것이 약간 좀 웃겨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의 의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묻어야 될 말들보다는 진짜 심을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지연우님이 오늘 제가 한 말은 잘했어요 고마워요였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친구에게 전한 말이었답니다. 부엉이들도 오늘 잘 살았죠? 대장 부엉도요? 모두들 잘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아주 예쁜 말 보내주셨어요. 저 오늘 잘 살았죠. 예, 나름 운동하고 오랜만에 근력 운동하고 약간의 유산소 코딱지만큼 유산소를 해서 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무더위를 함부로 묶기가 어렵네요. 자, 오늘 3, 4부에는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 사연 받을 거고요. 이따 9시부터예요. 그 전에 오늘 8월의 첫 월요일인데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간 특별한 코너가 찾아옵니다. 라디오로 즐기는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 썸머 페스타인 별밤 첫 번째 순서는 신스팝 밴드 5월 5일이고요.

0: 이번 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북토크가 열려요. 다름 아닌 저의 북토크인데 부엉이들도 초대하려고 귀한 선물 가져왔습니다. 8월 9일이에요. 고십니다. 일요일 오후 4시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와 함께하는 저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 북토크가 열립니다. 승윤 씨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한 분께 한 장씩 총 20자리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문자로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별밤 1, 2부는 3일 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8월 한달 한여름밤 음악축제가 별밤에서 펼쳐집니다.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첫 번째 주제는 밴드 5월 5일, 8월 6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김건모의 너에게 들었습니다. 박효정님이요. 요즘 제 고민과 직결되는 별밤 오프닝이었어요. 50 넘으니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면 입을 닫게 되고요. 이것도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들은 인간 모두가 합니다. 하지만 효정님처럼 이 말은 무덤에 묻었어야 됐네. 이렇게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말무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들은 얘기만 떠오르고 내가 한 얘기를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만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들이 왠지 보여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아유 그 누가 했던 말 저 무덤에 묻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한 말들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성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슷한 생각하셨던 모든 부엉이들은 괜찮아요. 토닥토닥 드리고요. 0292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서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여름방학 맞은 초등학생 아들 셋과 놀이공원 다녀오고 축구 경기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다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 익숙한 관리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고객님들이 한 분씩 찾아오시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님들이 예쁜 피부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도 아주 충실히 보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말다운 주말 그리고 아주 잘 운영을 해오신 덕에 월요일이 되면 단골들이 약속했던 대로 잘 찾아오고 있는 그런 풍경 맞이하고 계시는군요. 축구 경기장도 그거 하나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야구 경기장에서 폭염 때 그 흠뻑 쇼처럼 물폭탄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시원한지 또 궁금하고 그걸 맞고 나서 더 찝찝해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좀 시원해지나 봐요. 축구 경기장에서도 하나요 그거? 그리고 1855님 퇴근길 찜통이네요. 성수기 시즌이라 휴가도 없이 일하려니 기운이 더 빠져요. 얼른 집에 가서 맥주에 치킨으로 이 우울한 기분을 보상해야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가는 길이세요? 도착 시간에 맞춰가지고 주문해놔도 좋고 아니면 도착해서 샤워하고 나오는 동안 도착하게 주문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지코 피처링 비의 Summer Hate.

지코의 Summer Haze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레드벨벳의 신곡입니다. Surfing Boy 듣고 오셨어요. 9629님도 신청을 주셨던데 함께 들으셨을까요? 박희림님이 대장범 근데 너무 더워요. 이번 달 가든 스튜디오에도 물 뿌려주시면 어때요? 라디오 최초 워터밤. 오, 좋은 생각인데 서로 뿌리는 거 어떨까요? 밖에서 각자 이제 뭐 분무기를 가져오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1리터짜리 생수병을 가져와서 계속 서로에게 뿌리는 거예요. 약간 익스큐즈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든에 오시는 분들은 서로 양해를 구하고 문득문득 워터밤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경라님 8시 땡! 퇴근하고 장 보러 가며 별밤 듣고 있어요. 오늘 월급날이라 저를 위해 평소 엄청 사고 싶었던 수영복을 선물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월, 수, 금 오전에 수영 강습 다니는데 새 수영복 입고 일요일 자유 수영도 갈 거예요. 경란님 너무 멋져요. 오전 수영 강습 다니는 분이라니. 저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소비 악귀에 들려가지고 밤에 가끔 왜 한밤중에 인터넷 쇼핑 악귀 들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뭐 이거 내가 뭐 몇 번이나 쓰겠어 하고 안 샀던 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무슨 큰 대회에 몇 년도에 나왔던 모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샀는데 갑자기 그걸 또 한 네 개인가 주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좀 값이 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너무 두 개가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 왔는데 괜찮습니다. 바로 답장을 드리면서 그래도 두 개 정도면은 괜찮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257님 오늘 저희 아파트 정전사태가 나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어떡해. 4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있었는데 모든 게 셧다운돼서 현관문,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그 안에 사람도 갇히고요. 제가 119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오셔서 3, 40분 만에 그분들 구조해 주셨어요. 어찌나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던지 이번 여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오늘 잘했죠? 이거 은근히 우리 아파트에 있었던 일이라고 119에 신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 빨리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포상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이고 그래도 안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자 저는 노래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루카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누가 에어컨 온도를 급히 낮추기라도 한 것처럼 오후 한때 사무실에 냉기가 감돌았다. 얼마 전에 입사한 막내 사원이 팀장님한테 크게 혼이 난 거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얼마 못 버티고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이번엔 신경이 좀 쓰였다. 파티션 너머로 몰래 살폈는데 막내는 어깨를 들썩거리는 울음 대신 심호흡 몇 번 하더니 금방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생각보다 내면이 단단한가 보다 싶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원래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너무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날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가방에서 동그랗고 노란 뭔가를 꺼내 보였다. 화나거나 속상할 땐 이 말랑이를 만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 괜찮다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거다. 팀장님의 잔소리 대상이 오늘은 막내였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그 생각을 하니 당장 하나 들여놔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제일 감촉 좋고 말랑한 녀석으로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나도 이거 하나면 무적이다. 팀장님의 꾸지람도 답답한 회사 업무도 다 덤벼라 이 말이다.

윤하의 태양 물고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이장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인사성 밝고 싹싹한 우리 팀 막내의 비결. 아마도 애착 말랑이었나 봅니다. 그 길로 저도 하나 마련했는데요. 팀장님의 꾸지람도 답답한 회사 업무도 주머니 속 말랑이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회사 다니는 부엉이들 멘탈 안녕들 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를 장훈님도 또 마련하셨군요. 그게 그렇게 좋나요? 저는 약간 이거 만지면 약간 생명체 같아갖고 좀 약간 이상했었는데 아, 또 여기서 많이들 힐링을 얻으신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주머니에 손 넣고 아, 저 안에 말랑이가 있나 보구나 생각하면 되겠군요. 정서유님이 저도 내일 말랑이 가져갈 거예요. 제 자리에 키캡도 있어요. 어때요? 저 제법 MG 같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MG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장훈님도 회사에서 꽤 지금 좀 되어 보이시거든요. 연배가. 나중에 이제 부장템이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필수품. 예. 부장님 말랑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연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멘탈 괜찮으십니까? 이장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 혹은 마음은 안녕한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방탄소년단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사연이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어서 김아름 피처링 뮤지의 아쿠아 듣고 왔습니다. 김은경 님이 저희 동네 도서관은 휴관이라서 다른 도서관 찾아서 피서 다녀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아름의 아쿠아 신청해요 라고 시원한 노래 신청해 주신 덕분에 함께 들었고요. 1025님 대장부왕이 얘기한 그 말랑이 저는 직접 만들어도 봤어요. 수택이 수영 권태기가 오면 수영복을 사는 주 6호의 수친자 여기요. 두 아이들 방학 보조하느라 요새는 겨우 20분만 하고 나와야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아 남은 방학도 힘내라 나 자신. 두 아이 돌보면서 수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진짜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 루틴 꼭 지켜내시고 이거는 뭐 스스로가 이거를 하는 게 행복이라고 이게 루틴에 각인이 되면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도피처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일상에 위치하게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운동하다가 안 풀리면 뭐 그 운동에 대한 권태기는 아니어도 저도 뭐가 이렇게 늘다가 안 느는 것 같으면 꼭 그 도구를 바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정은섭님, 헐. 지금 대관령입니다. 24도로.

시원해요. 차 안에서 별밤 듣고 있어요. 다르긴 다르구나. 24도라니 꿈의 온도가 아니던가. 은섭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 쿨한가? 함께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AJ 미첼의 Like Strangers Do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7619님께서 8살 딸아이가 머리카락을 너무 짧게 잘라서 붙임머리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놀다가 그게 떨어져서 친구가 주워줬다고 배시시 웃네요. 저는 아이가 짧은 머리카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심 걱정했는데 역시나 걱정의 깊이가 웃음의 기운을 다 담지 못하는 해맑은 8살이네요. 예담아, 아빠가 아직 많이 모자라다는 걸 널 키우면서 느낀단다. 아빠가 많이 사랑해요. 신청곡은 프리티걸입니다. 카라 노래를 요즘 가수가 리메이크했던데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라면서 리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의 내용에 뒤에 많은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또 종종 별밤에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리센느가 다시 부른 프리티걸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

0: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이랑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2: 상상 속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1: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절찬리 상...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설 쓰다 온 박상영입니다.
0: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1: 제가 다음 주부터 소설 새 소설 연재를 들어가요.
0: 연재요?
1: 미쳤죠.
0: 이게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꼬여서 이렇게 됐어요.
0: 주 1회?
1: 네, 주 1회 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0: 아니, 연재할 소설은 미리 끝까지 얼개가 다 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약간 임프로비제이션 즉흥 기법으로 나가세요?
1: 당연히 끝까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즉흥 그 잼처럼 하고 있어요.
0: 잼년 재즈네요.
1: 네, 재즈예요. 네. 인생 재즈, 인생이 락이다 지금.
0: 그래요. 네. 실수가 나오면 그 또한 작품이다.
1: 아, 그럼요. 네. 여러분들 그 보시는 것 역시도 예술이다.
0: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뭐 부활을 시킨다든지 캐릭터가 막.
1: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0: 뭐 초능력으로 뭐든 해결해 버리고.
1: 아, 그럴 수. 갑자기 지구가 멸망할 수도
0: 그치,
1: 있고.
0: 그렇지, 그렇지.
1: 네, 이건 작가 마음이니까.
0: 아니면 갑자기 다 꿈이었고.
1: 뭐 그것도 뭐 역시.
0: 네, 합리적이죠.
1: 네, 그럼요.
0: 윤성근님부터 벌벌 떨고 계시네. 뭐라고요? 벌써 연재라고요?
1: 네네. 그 지금 동시에 책을 팔면서 써야 되니까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0: 근데 제가 박상현 작가 본 이후 네. 지금이 제일 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1: 아, 지금 수척해 보이죠 좀. 네.
0: 이게 수척한데 눈은 부은 느낌.
1: 아, 큰일 났네.
0: 그래서 이게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을 때 박상현 느낌이랑. 네. 좀 부은 박상현이랑 저 구분이 되는데.
1: 아, 이제 돼요?
0: 이제 돼요.
1: 구별 못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좀 부었어요.
1: 어제 제 떡볶이 먹고 자가지고.
0: 아, 나트륨 에이. 이슈예요?
1: 네네.
0: 아, 또 걱정했잖아요.
1: 네, 굉장히 또 파티를 벌였어요.
0: 그것까지도 체력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박상현 작가님의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자기 전에 읽을 소설은 아니더라고요.
1: 아.
0: 이게 막 자다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쫓아가듯이 읽고 있다가 진짜 소름 끼쳐도 박상현 작가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재미난 사람으로 만나주면 맞아 천재 작가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딴 얼굴을 하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문체에서 박상현이 원래 내가 박상현한테서 느끼던 그게 하나도 없고 진짜 멋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멋있음이 느껴졌습니다.
1: 그렇다고 하네요.
0: 그러나
1: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서점에서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만나보실 수 있고요.
0: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제일 가지고 싶어했던 굿즈도 얻었습니다.
1: 어디?
0: 미니
1: 아,
0: 책.
1: 그거 너무 귀엽죠. 네. 저도 가방에 달고 다니고 네. 있는데요. 급하실 때 메모하세요.
0: 맞아요. 근데 한편 작가님은 네네. 인터뷰에서 아 진짜 짜증난다라는 소회를 밝히셨던데.
1: 제가 실수했어요.
0: 제가 해외 문학상 수상하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후보만 시키니까 사람 마음이 또 아 좀 짜증이 나더라.
1: 아, 요게 이제 인터뷰를 하루에 4개씩 하다 보니까 한 4회차쯤 되면 4트쯤 되면 사람이 이제 자아의 끈이 좀 아시죠? 느슨해지잖아요.
0: 어우, 그거 대단. 나는 하나도 못 하겠어서 단독 네. 인터뷰 안 해요.
1: 근데 저 진짜 그때가 한 4-5시가 인터뷰 했을 때 막바지였는데 와. 저도 모르는 새 짜증을 내고 말았다.
0: 짜증을 버럭버럭 내셨더라고요 아주.
1: 근데 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5번이나 그냥 후보만 올랐다. 그러면은 또 사람 마음이.
0: 그렇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1: 네, 근데 뭐 기대를 원래 했던 거면은 사실은 뭐 슬프거나 절망감 느끼거나 하겠는데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계속 오다가
0: 그래.
1: 그냥 다 무관에 그쳤으니까 조금 그런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들더라.
0: 제가 볼 때 박상현 작가님에게 한번 친하게 지내라고 추천드리고 싶으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1: 네. 저 지금 안 그래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그분이 아무래도 좀 워낙에 아카데미나 이런데.
1: 네네.
0: 그러다가 끝끝내는 거머쥐셨어요.

0: 없어요.
1: 레버넌트 때 뭐 거의 그 늑대 아 소였나요? 가죽 뒤집어 곰, 쓰고 곰 맞다. 네. 곰 가죽 뒤집어 쓰고 난리를 쳐서 결국 그렇죠. 받아내고야 맛이.
0: 명 연기를 펼치셨죠.
1: 그렇죠.
0: 근데 그 형 어떻게 견뎠냐? 그런 조언 좀 네,
1: 한 잔 해야 되겠어요.
0: 예. 네. 그래서 한번 DM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네네. 조만간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0: 네네. 네. 자 이제 절찬이 상영주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거기서 꺼낸 주제로 부황이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영 문고에서 꺼낸 작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2: 2012년 9월 어느 밤 좀도둑 3인조 쇼타 야타로 아치아는 부잣집에서 돈과 가방, 차까지 훔쳐 달아나는 중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고 이대로 잡힐까봐 겁이 났던 셋은 근처 문 닫은 잡화점으로 숨어든다. 그때 갑자기 셔터 우편함에 툭 하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날짜도 이상하고 내용마저 생뚱맞아 셋은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어차피 하룻밤 숨어있기로 한 거 장난 삼아 답장하기로 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달토끼. 올림픽 출전을 앞둔 펜싱 선수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친구 때문에 훈련과 병간호 중 어떤 곳에 치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이 1979년이라고? 그제야 셋은 깨달았다. 자파점 안은 1979년, 밖은 2012년. 시간이 뒤틀려 버린 거다. 어쨌거나 도둑 3인방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답장을 썼다. 당신이 준비하는 올림픽은 열리지 않을 것이니 애인 옆을 지키라고. 뒤이어 또 다른 편지들이 도착했다. 이번엔 프로 뮤지션을 꿈꾸지만 가업인 생선가게를 이어받아야 하는 청년이었다. 그가 쓴 노래를 검색했더니 엄청난 노래의 원작자가 아닌가? 셋은 머리를 맞대고 답장을 썼다. 당신이 음악인으로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노래는 반드시 남습니다. 신념을 굽히지 마세요. 그 뒤로도 애인의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그린 러버, 야반 도주하려는 가족 뜻을 따라야 하는지 묻는 폴 레논에게도 정성껏 답장을 써주면서 알게 됐다. 이곳은 나미아 유지라는 이름의 할아버지가 하던 잡화점이고 아이들의 장난스런 고민을 받아 성심껏 상담해주곤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9월 13일은 할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그때까지도 이 신비로운 현상을 믿을 수 없던 3인조 중 한 명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우편함에 넣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적힌 답장이 도착했다.
3: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이군요. 하지만 그렇기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하기 나름이지요. 나미야 유지로부터.
0: 상영문고에서 꺼낸 18번째 작품. 아 얼마 전에 너무 너무 서운한 소식.
1: 그렇죠.
0: 슬픕니다.
1: 안타까운.
0: 일본 작가. 타기하셨죠.
1: 네네.
0: 히가시노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1: 네.
0: 이하로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실지 몰랐어요 하셨는데.
1: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연세가 이제 60몇 세셨는데 거기다가 생산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전 더 젊게 생각을 나도. 했던 거예요. 사실 한 50대 정도실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저도요.
1: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니 그리고 추리소설 전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체력 안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사실 그 히가시노 선생님 유명한 게 작품이 빨리 내시잖아요. 그 비결이 그 작품마다 노트북이 있대요. 그래서 작업실에 노트북을 쫙 늘어놓고 이 작품 쓰다 안 풀리면 옆에 가서 그거 쓰고 다른 거 또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제 어떤 롤모델 중 한 분이셨고 이번에
0: 일단 재력이 있어야지만 또 받쳐지는 환경이 저는
1: 그 정도는 예, 벌어야죠.
0: 저는 메모장들을 따로 켜놓게 되거든요. 아. 가사니까 이거 쓰다 안 풀리면
1: 노트북
0: 저렇게.
1: 설마 한 대세요?
0: 한 대죠.
1: 아 조금 더 정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대만
0: 저는 갖고. 메모장만 따로 띄우고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산만하고 안 좋은 방식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도 그렇게 했다라니 되게 좀 위안이 되네요.
1: 네네.
0: 이거 정말 추리소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그냥 소설에 조금 가까운 느낌도 있어요.
1: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떤 본격 추리소설가라는 이미지를

0: 어서 던지고
1: 맞아.
0: 따뜻한 어떤 힐링이나 휴머니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열의 소설이고요.
1: 이게 되네 싶었죠.
0: 진짜. 에이. 근데 원래 김치 잘 담그는 사람이 된장찌개도 잘 끓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진짜요. 김치 명인한테 된장찌개 끓여보라고 하세요.
1: 하긴
0: 잘 끓여요. 계란말이도 잘해요. 심지어 파스타도 잘해.
1: 근데 그 역으로는 안 되잖아요. 계란말이 잘하는 사람 김치 잘 담그진 않잖아요.
0: 뭐 가르쳐주면 잘하겠죠.
1: 그래요?
0: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분이 2012년에 이 작품 발표했는데 무려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의 판매고를 그러니까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1: 완전
0: 예, 네. 저도 살면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1: 앞으로 이번에 상영 작가가 추리소설, 장르소설에 도전하셨는데 네네. 앞으로도 조금 이 장르소설을 계속 가실...
0: 왔다 갔다 좀 하려고요.
1: 왔다 갔다?
0: 이제 어떤 리얼리즘, 소위 말하는 저 현실에 기반한 작품들 썼다가 또 완전 장르적인 것도 좀 써봤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퐁당퐁당 하는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1: 아이, 너무 훌륭합니다.
0: 네, 근데 또 아시죠? 너무 막 살인, 죽음, 치정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좀 일기장 같은 거 좀 쓰고 싶은 거예요.
1: 맞아.
0: 사람 마음이.
1: 그럴 것 같아. 나 안 써봤지만. 네,
0: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걸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1: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걸 읽으면은 다시 좀 묽은 글을 읽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0: 묽은 것도 맛나게 끓여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해보겠습니다 한번.
1: 아 맞아, 박상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그 영혼 체인지가 되더라고 장르 따라서.
0: 근데 원래 그게 제 영혼일 수도 있죠. 어? 살인과 치정이 가득한.
1: 난 그럼 너무 좋겠다.
0: 갑자기. 아무튼,
1: 야, 아무튼. 예,
0: 한국에서는 내년에 유승룡, 김혜운, 윤경훈님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또 제작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1: 진짜? 남이야 자파점으로?
0: 네네네네.
1: 대박.
0: 그래서 일본보다 먼저 나오게 됐다. 너무나 또 행복한 소식이고요. 저도 개이곤님 작품 너무 좋아하는 거 많은데 전 특히 백야행을 엄청 좋아해요.
1: 백야행도 좋았죠.
0: 거기도 약간 그 미친 사랑 있는 거 아시죠? 그 찐득찐득한 사람.
1: 맞아요.
0: 저 원래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1: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건 용의자 엑스 연신.
0: 아 진짜 잘 쓰셨죠 이것도.
1: 명작 오브 더 명작이었습니다.
0: 아니 공저 제외하고 총 106권에 달하는 분을 출간하셨대요. 이거
1: 가만 있어봐.
0: 진심.
1: 이러면은 아가사 크리스티보다 많은 건가?
0: 많아요.
1: 많겠구나.
0: 애거사 크리스티 80권.
1: 그러니까 그게 거의. 기록을 제가 다 모릅니다만은.
0: 네, 뛰어넘으셨죠. 이게 뛰어넘으셨고 최고는 아마 아니실 텐데 거의 최고 수준이실 거예요.
1: 그게 최고가 아니란 말이야.
0: 더 많이 쓰신 분 계실 것 같아요.
1: 물론
0: 느낌이.
1: 베스트셀러 중에서여야 되긴 하는데.
0: 네, 근데 모르겠어. 집필 연도별로 하면 1등일 수도
1: 맞아.
0: 있어요. 왜냐하면 85년부터 쓰셨으니까.
1: 그치.
0: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면은 모르겠네.
1: 또.
0: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1: 아무튼 오늘 역대급으로 책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0: 본격 이제 교양 방송 느낌이 확 나네요.
1: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또 안타깝기 때문이기도
0: 그쵸?
1: 합니다.
0: 팬심 때문에.
1: 예. 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서 꺼내 오늘 부엉이들에게 받을 사연 주제는 뭡니까?
0: 네, 작품 속 좀도둑 3인방은 자파점으로 도착하는 고민 편지에 답장으로 상담을 해주잖아요. 오늘은 대장 부엉과 제가 부엉이들의 자파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아픈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인생 앞날이 달려있는 중단 진로 고민도 좋고요. 뭔가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고민까지 다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답변이 어떻게 나갈지는 예측 불합니다.
0: 저희 스타일 아시죠?
1: 예, 저희 아시죠. 저희에게 훈수가 필요한 분들, 뭐 또 익명이 필요하면 익명 소개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실수록 저희의 답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고민들, B2B 노래 들을게요. 나의 바람.

0: 비투비의 나의 바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남이야 잡화점이 되어 부엉이들의 중대한 혹은 사소한 고민들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수미님의 고민 읽어주시죠.
1: 저요. 오늘 너무 바빠서 지금껏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지금 밥 먹지 말고 잠을 선택할까, 밥을 좀 먹고 소화시키고 2시간 후에 잠을 잘까 고민인데 졸리고 배고픈 저 어찌할까요?
0: 먹어야죠.
1: 아,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0: 그렇죠. 맞죠?
1: 드셔야죠.
0: 그 대신에 소화하는 최소 1시간?
1: 1시간?
0: 2시간 해야 되나?
1: 저는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식도염 약이 있어요.
0: 나도. 나 N자로 시작하는 외국약.
1: 저도 그걸걸요 아마. 저는 그 30알씩 받아나요. 아시죠? 한 통, 통째로.
0: 그래서 상, 저는 와.
1: 급한 야식이 웃기다. 있잖아요. 약간 참을 수 없는 야식들. 먹었을 아, 때 식물이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 식도염약 한번 딱 해주고.
0: 종류별로 있어요. 식도염약도 있고 일단 무조건 소화시키는, 그리고 탄수화물 효소. 아. 분해 유독 잘 시키는 효소. 아유, 저랑 같군요.
1: 네네. 상비약을 마련해 놓으시라. 수미님께.
0: 2978님, 저 고민 있어요. 취미로 첼로를 한 지 9년 차. 2년 전부터는 선생님의 예고 동창분 제자들과 같이 하는 연주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업무들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은 안 나는데 연주회 준비하면 실력이 분명 느는 걸 아니까 참관을 하고 싶고, 근데 또 아, 취미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 저 어떡할까요?
1: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0: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이건 만약에 저 같은, 저는 좀 취미에 완전 있어서 진심인 사람이라 네.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고개를 내저을 만큼 초기에는 엄청나게 시간을 써요.
1: 네. 근데 저는 이럴 때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나도.
1: 그리고 이분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지금 9년 차세요.
0: 아, 그 사실은 진정도 있나?
1: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약간 프로야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0: 아니야, 나 했으면 좋겠어.
1: 저는 해요. 저 같으면은 해요.
0: 실력이 느는 걸 떠나서 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0: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될 때 네. 그게 좀 확실한 도피처도 되고
1: 맞아.
0: 그리고 이거 이런 걸로 바쁜 내 모습을 가끔 취해요.
1: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일 때문에 바쁠 때 그 이상으로 취미 때문에 안 바쁘면은 우리 이상한 데서 보상 맞아. 심리가 생겨서 막 맞아. 다른 거를 사기도 하고 막 그래요.
0: 이상한 소비예요.
1: 맞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자. 예, 시간 좀 줄이고 그렇게.
0: 제가 볼 때 2978 우리 빈 필하모니까지 갑시다.
1: 예, 어쩔 수 없이 예. 가셔야 돼요.
0: 가시고요. 1350님.
1: 러닝하는 중에 잠시 멈추고 메시지 보냅니다. 장학사 시험 오트. 오수 도전 중입니다. 매몰 비용의 법칙 때문인지 계속 도전하지만 솔직히 힘드네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주저리했습니다.
0: 아, 당연히 힘들고요.
1: 네.
0: 근데 저는 오트까지는 그래도 딱 채우고 싶은 숫자인 것 같아. 네. 뭐 더 하는 것도 그 본인의 네네. 이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네. 사실 계속해서 재도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5수, 6수까지 못 갔을 뿐이죠.
1: 그렇죠.
0: 우리 1350님은 뭔가 뭐 여러 여건에서 그 상황이 좀 되신 거 아니에요?
1: 그렇다면은 해도 되지.
0: 해도 되는 거지.
1: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장학사 시험 잘 몰라가지고
0: 저도 뭐 저라면 알겠어요.
1: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치시는 거 맞죠? 선생님들이 교육청 장학사 되시는 거죠?
0: 아마 그렇군요.
1: 아무튼.
0: 네.
1: 화이팅!
0: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선물 드리겠고 네. 근데 진짜 다 그럴 테니까요. 뭐 3수, 4수 했다 이런 얘기도 그 보통 대학교도 3수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1: 어렵죠. 돈도 많이
0: 경제적으로.
1: 들고.
0: 경제적으로.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3수, 4수, 5수가 안 나오는 거지. 할 수 있고 의지가 있으면야.
1: 그래 그 이상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많이 있어요.
1: 뭐 미미미누님 5수 하셨고.
0: 맞아요. 5수에 성공했지.
1: 예, 네, 그리고 그걸 덕분에 지금 이제 막 수백만 명을 거느린 맞습니다. 유튜버가 되셨고.
0: 맞습니다.
1: 자, 네.
0: 2675님. 썸남이 제 운전 연수해주겠대요. 저 꽤 오랜 장롱 면허인데 연수해준다고 할 때 받는 게 맞을까요? 썸이 이대로 깨질까 봐서요.
1: 아, 절대 노.
0: 안 돼.
1: 아, 절대 안 돼.
0: 대체 왜?
1: 뭐, 무슨 소리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썸을 깨고 싶을 때 연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0: 그리고 나는 네. 그 말랑말랑한 분위기 안에서 네. 내 목숨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네. 운전이란 것을 그런 네. 상대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
1: 아니, 전문가한테 가십시오.
0: 맞아.
1: 얼마 안 합니다.
0: 나한테 에이. 험한 말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세요.
1: 그렇죠.
0: 에이. 약간 그래서 오히려 부부관계면은 남편이 해주는 거 괜찮아요.
1: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싸울 것 같은데.
0: 진짜 막말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배워야 돼. 차라리.
1: 연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남편. 저는 선생님한테 했죠.
1: 아, 저도.
0: 내가 16세 땄는데.
1: 아, 죄송합니다.
0: 아유, 제가 지금 면허 몇 년 차인 줄 아십니까?
1: 뭐
0: 네, 갑자기 잘난
1: 축하드립니다. 네.
0: 그리고
1: 자, 8325님께서 한 직장 26년 차 직장인 요즘 번아웃인지 갱년기인지 회사 가면 부장님, 차장님 얼굴 보기가 싫고 말 섞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아, 이거
1: 요거는
0: 방법이 있지. 뭐 먼저 얘기하세요.
1: 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부장님, 차장님 얼굴은 보기가 싫습니다.
0: 그 전까지 보기가 좋았던 게 네. 대단한 거야.
1: 그거면은 진짜 인간 대단한 인격가이신 거예요. 사실은.
0: 대단해. 네. 지금부터 와 난 여태까지 이제 해냈다. 지금부터가 이제 정상이다.
1: 네.
0: 그리고 너무 싫을 때는 미간 보고 약간 그 초점 흐리는 방법 아시죠?
1: 매지가이 기법.
0: 매지가이 하고 네.
1: 인중, 미간 등등의 부위들을 추천드려요.
0: 그렇죠. 네. 약간 흐릿하게 네. 화면 흐림 효과를 네네. 주는 것도 방법이죠.
1: 그리고 사실 8325님도 26년 차 됐으면은 한 세 번 그 뭐 물어보시면 한 번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0: 맞아. 그래.
1: 네, 그냥 못 듣는 척. 아, 네?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예, 그런 거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0: 맞아.
1: 적당히 넘기시면서 30년, 35년 차까지 버티십시오.
0: 좋습니다. 아우, 저희 진짜 오늘 너무 훌륭한 답들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1: 근데 오은영 선생님 보시면 호통을 치실 수도 있어요. 그죠?
0: 오은영 선생님. 예. 아, 저 우리 길이 다른 건데 왜요?
1: 네, 예, 저희는 저희만의 길을 갑니다. 예, 별밤의
0: 예.
1: 길.
0: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 답 좀 줬으면 싶은 고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태연의 Letter to Myself 들을게요.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상영 문고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권을 읽었고 거기서 나미야 잡화점에 우리가 한번 돼보자 해서 부엉이들의 고민들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두 명의 도사들처럼 네네. 여러분들 답변에 아주 현명한 지금 해결책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피드백이 하나 왔어요.
2: 네, 장학사 시험 오수 중이라는 분께서 사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사 시험은 교사만 응시 가능합니다. 저는 초등 교사입니다. 라고.
1: 그래요.
2: 화이팅 하십시오.
1: 화이팅이고요.
2: 아니 이미 임용도 통과하신 분께서 맞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그렇지, 그렇지. 네네. 유주상님은 배부른 소리 같지만 회사 일이 너무 편해요.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굳는 것 같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쯤 정신없이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 근데 지금 너무 편해서 좋긴 한데 아 그냥 퇴직 때까지 버티는 게 나을지 라고 약간 티베깅 하는 느낌을 읽었거든요.
2: 네.
1: 다른 분들이 들을 때
2: 네.
1: 너무 부럽고
2: 네.
1: 진짜 고민이라고 하실 거예요.
2: 아니야,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너무 편하다라는 거는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2: 그 적응도 됐고 어떤 일이 와도 이제 예상 가능한 범주다. 그래서 인상 일상에 의외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아까 그 첼로
1: 그래.
2: 고민 연구 시켜드려야 돼요.
1: 취미. 네,
2: 취미를 너무 하드한 걸 하시면 돼요.
1: 맞아.
2: 그러면 딱 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연주회를 나간다든지
1: 뭐 그치, 그치.
2: 마라톤 완주, 풀코스 완주를 도전하신다든지
1: 격투기 출전을 목표로
2: 와 멋있다. 네, 그것도 뭐 좋네요.
1: 운동을 배운다든지
2: 도파민 얼마 터지겠어요.
1: 그치.
2: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옮기셨다가 또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1: 큰일 나.
2: 진짜 이 평생을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회사 일이 편한 게 그냥 거기가 편한 회사인 게 아니라 주상님이
2: 네.
1: 그만큼 베테랑이 된 거예요.
2: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퇴직 때까지 버티는 게 나을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1: 선택지에 있어.
2: 그러니까 퇴직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요즘 거의 없거든요. 이게 시내 직장이라는 주상님. 의미예요.
1: 이분 주상님은 우리한테 네. 선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 좀 본 제 주소 일단 알려드릴게요.
1: 네,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재영님.
3: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데 남자친구의 유무는 몰라요. 물어봤다가 괜히 어색해지고 더 이상 안 올까봐 한 달 넘게 고민 중이에요.
1: 이건 너무 근데 어렵다.
2: 근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1: 이것만 들어서는 네. 근데 이 대화는

0: 트신 것 같죠? 설마 네. 대화는 안 통...
1: 아, 대화 정도는 트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 서비스 정도 얹어드려 드린 정도 아닐까요? 근데 그 정도가 전 최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0: 내가 젊었을 때다 하면 저는 들어가죠.
1: 아 얘기해요?
0: 연애하세요 혹시? 이 정도로.
1: 커피 주문한대?
0: 네.
1: 아메리카노 하나요 했는데
0: 바로? 그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커피 시키는데?
0: 이게 눈치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도 나한테 지금 약간 뭐가 있다 싶은 그 기운이 있잖아. 아시잖아요.
1: 아 그건 있죠. 근데 없으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닐까요?
0: 그런가?
1: 그런 바이브 없는 것 같은데.
0: 재현이 그 전혀 없으면 당연히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1: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0: 안 물어봐.
1: 네, 요 느낌상 저 사연의 느낌상 단골을 잃으실 수 있다. 예.
0: 근데 그래도 더 친해지려면 방법 없을까?
1: 그냥 뭐 이제 물량 공세. 뭘 얹어드린다. 새로 저희가 새 메뉴 론칭하려고 뭐를 구워봤습니다라든지.
0: 그래도 사장님 뭐라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1: 사장님 아니세요?
0: 그래요?
1: 아 사장님이라고 저 자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권위에 젖어 있나 봐요.
0: 권위 완전 제 기득권이라. 아 어머.
1: 아 제가 아르바이트 분이시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세상에 죄송해요.
0: 젖어 있는 기득권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이경님께서 안 돼. 하지 마.
1: 근데 진짜 하지 마세요.
0: 9620님도 묻지 마.
1: 제가 지금 방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김이나니까 할 수 있었다. 박상형은 하자면 안 된다 지금. 아유, 본인이 김이나에 가까운지 박상형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재훈님.
0: 아니 지금 이경님이랑 구리우님 너무 이게 인터스텔라 한 장면 같아.
1: 그러니까요.
0: 하지 마.
1: 이래 이재훈님이 이경님께서 지금 책 한 권에 떨어뜨렸다.
0: 두 분이 하지 말래요 일단.
1: 하지 마세요. 그냥 서비스나 조금씩 주시고 마십시오. 예.
0: 노래 듣는 동안 오늘 밤 부엉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고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더 보내주십시오. 박정현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 걸을까?

0: 박정현의 우리 걸을까 함께 들었어요. 9629님 네. 아니 노래는 우리 걸을까이지만 사연자분 말 걸지 마세요. 진짜 두 번 말합니다. 안 걸기로 약속해요. 라고 이렇게 강경 모드 펼쳐주고 계시고요.
1: 네.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0: 왜요?
1: 저희가 양측이 강경한 의견을 펼친 사연 오랜만인데요. 아까 그 사연자분께서 편의점 운영 중인 사장이고 말은 올 때마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라고
0: 말을 트셨고 네. 사장님이구나.
1: 그렇죠.
0: 오케이.
1: 사장님이시다.
0: 그리고 다 말리는 부엉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긍정의 부엉이들. 아니 진짜 기가 막힌 지금 아이디어가 왔어. 내가 볼 때 이분 연애 초고수야. 이민우님인데 죄송하지만 다음부터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묻는다면 그쪽이 신경 쓰여서요.
1: 근데 진짜 안 오실 것 같아요. 영원히. 잘하면은 그 채소 플랫폼에 올리실 수도 있어요. 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 이 편의점에서.
0: 아 근데 또 계세요. 재영님 응원러.
1: 네. 3980님께서 지금 제 아내를 그렇게 만났어요. 해봐요. 물어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 원래 드라마 속 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0: 아니 여기 현실 3980은 현실 속 부엉인데.
1: 그러니까 가끔은 일어나죠.
0: 근데 저 이거는 이제 농담기 빼고 네. 하민용님이 보내신 아이디어인데 커피 두 잔 드리고 연인과 같이 드시라고 확인해 본다 하셨는데 두 잔 들면서 뭐 남자친구랑 같이 드세요 정도는. 아 그것도
1: 편의점에서 오바야? 근데 그럼 삼각김밥 두 개 드리면 남자친구랑 같이 드세요 해야 되나?
0: 캔커피 정도.
1: 캔커피 요즘 안 먹어요.
0: 아 그렇다. 캔커피 정도 안 되겠다. 아 볼게 사탕 이런 초콜릿
1: 두
0: 남자친구분 드리세요. 안 돼요?
1: 뭘 해도 조금 어색하긴 하네.
0: 아 예. 지금 부엉이들이 다들 흥분 대흥분 상태고.
1: 그러니까요. 역시
0: 연애.
1: 한국은 연애의 민국.
0: 연애 얘기.
1: 연애 사연이 오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0: 난리가 났습니다.
1: 네네.
0: 아무튼 모든 부엉이들이 의견 주고 있는데 후기 꼭 알려주십시오.
1: 네. 그 후기 후속사연 꼭 저 있을 때 알려주시고요. 자 2797님께서 SNS 켜니 친구들은 제주도며 발리며 바다를 배경으로 럭셔리 휴가 사진을 올립니다. 저는 에어컨 바람 아래 누런 반바지 입고 배 긁으면서 쇼폰 보고 있네요. 왜 제 휴가만 하찮게 느껴질까요?
0: 이건 진짜.
1: 아니 잠시만요.
0: 얘기하세요.
1: 2797님 이것만한 극락이 없어요.
0: 맞아.
1: 지금 저 일주일 전에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0: 거긴 조금 지금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 저 누런 반바지가 막 초명품 반바지 아니야?
1: 그럴 수도 있어요.
0: 근데 네. 왜 럭셔리 휴가 사진 특히 되게 잘 찍힌 휴가 사진 저 잘 안 믿어요.
1: 저도요.
0: 왜 그림같이 네. 찍히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그런 것에 실제 그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현장들 많이 보면은 네. 정말 영혼 없이 그 사진 찍을 때 막 예쁜 포즈 지어요. 네. 그리고 대화가 없어요.
1: 그렇죠.
0: 아 진짜로 괜히 우리가 여우와 신포도처럼 네. 쟤네들 안 행복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사진을 진심으로 행복 이렇게 왜 예쁜 유난히 너무 잘 찍힌 사진이다 싶으면 그건 좀 막상 그들이 있는 현장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1: 저는 진짜 재밌으면 사진 안 찍게 되는데.
0: 나 맞아.
1: 네. 아니면, 노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0: 아니면 올리지 못할 사진만 잘 안 뜨겠어.
1: 맞아요.
0: 서로 놀리려고 네. 찍은 사진.
1: 맞습니다. 얼굴 다 흔들려 있고 막 웃느라고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아니, 그렇다고 뭐 예쁜 사진 찍는다고 다 재미없는 휴가는
0: 그건 아닌데.
1: 그건 아닌데. 굳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0: 없어.
1: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반바지 입고 배 긁으면서 쇼폰, 쇼폰 보는 것만한 행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0: 박상현 작가님 지금 진심이에요. 지금 미간 찌푸렸어요.
1: 제가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0: 그래서
1: 지금.
0: 그나마 연하게 찌푸려지는구나. 3279님은요. 딸아이 고3 이제 수능 D-Day 100일이 코앞. 왜 제가 딸보다 더 초조할까요? 엄마의 불안을 떨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1: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0: 이거야 하면 이건 진짜 5년 박사님.
1: 어렵다.
0: 근데 불안에 한정한다면요. 아. 불안은 그냥 떨친다. 내가 떨쳐야지 하면 더 붙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왜 왜 어디 숲 속에 들어가면 뭐 막 붙을 때 있잖아요. 그거 막 떼려 그러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다 지나간 다음에 천천히 나와가지고 털어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안 불안하면 그게 이상할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긴장된 분위기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티 안 나요. 어른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
1: 그러게 저희 엄마는 저 숭칠 때 어떠셨을까요?
0: 어떠셨을까?
1: 그러게요. 저희 아빠는 일단 제가 몇 반인지도 모르시긴 했어요.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모르시고.
0: 근데 또 모르거든요. 그러면 속으로는 어떠셨을지. 근데
1: 속으로는 긴장하셨을 수도 있지. 봐, 이거 봐. 아이들은 모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도 하시고 평소랑 똑같이 TV 맞아. 보시고 또 예, 유땡땡 보시고 막 그러시면서 버티십시오. 지나갑니다.
0: 그 불안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1: 네.
0: 그리고
1: 자 0815님께서 10년 전 제가 여동생한테 잔소리를 너무 했는지 저랑 살기 싫다고 나갔어요. 5살 터울인데 동생이 저랑만 연락 안 하고 가족이랑은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젠 친하지 않더라도 자매로서 다시 연락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동생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0: 뭐지 이거? 이 비슷한 사연 예전에 한번 얹어 있는데 다른 분인 것 같긴 하다.
1: 제 생각에는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뭔가 깊은 마음에
0: 있어.
1: 예, 상처가 있다.
0: 예.
1: 이것을 직접을 통해서 알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오래 잘 안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경유해서 아는 건 어떨까요?
0: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또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그러니까요. 제 느낌에도
0: 가족분들 중에 제일 좀 T성향이라고 하죠. 좀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멤버한테 이게 뭐 얘기 들어본 거 있어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게 가족 입장에서 중간에서 괜히 아유 야 별것도 아닌 걸로 저래 뭐 괜히 이렇게 뭉쳐도 안 되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면 아무튼 그냥 아 얘가 이 옛날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나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해 지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분명히 근데 잔소리 때문만 아니었을
1: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엔 동생이 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시절 동안도. 그러니까 그건 한번 면밀히 생애사를 조사를 좀 해보긴 해야 된다.
0: 그래요. 근데 좀 마음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1: 그러니까요.
0: 0815님 선물이라도 보내드릴게요. 또 알아보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해결될 겁니다.
1: 넵.
0: 아까 그리고 3279님 아까 그 고3 불안하다는 분이신가요? 고3 엄마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만난 거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해 주셨는데 어머 저 만난 거 해준다라는 게 지금 당장은 당연하게 보일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제가 지금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걸 해준다라는 것이 내 인생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1: 근데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닌가요? 만난
0: 그러니까요.
1: 거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해줄 수, 이 시기에 필요한 최선의 선의가 아닐까요? 만난
0: 맞아.
1: 거 해줘. 뭐 시험을 잘 치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긴장을 풀라고 하면 풀리긴 하겠어요.
0: 열심히 하라고 뭐 얘기하면.
1: 네, 그냥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3279님도 많이 드십시오.
0: 맞아.
1: 한 김에 많이 드십시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0: 같이 가서 먹고 싶네요.
1: 저희도 초대해 주십시오.
0: 네.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아, 자 부엉이들의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1: 속 시원하실까요? 과연? 저희는 시원했습니다 일단. 예.
0: 어머 현명하게
1: 네.
0: 해드린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다음 시간에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여 네. 방법 알려주세요.
1: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 이상형 중 게시판도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0: 네. 박상영 작가 보내주면서 오존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듣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 이렇게 라디오 생방으로 하면서 고민받고 할 때 진짜 든든합니다. 또 이렇게 선배 부엉이가 와주셨거든요.

아까 고3 어머님 지금도 듣고 계시죠? 1207님이 조언 주셨어요. 작년에 아이 대입 치른 선배 맘입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죠. 저는 동네 성당 가까운 절 등등 지나가다가 가볍게 기도하고 막연히 좋은 생각하고 중요한 건 아이 성질 건드리지 않고 만남 밥 해줬어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고3 아이를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 같은 수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내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 거기 가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막연히 좋은 생각하는 거, 이건 너무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1607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댄앤쉐이와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혁수가 제일 빛났다는 선생님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매일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금성 ENC
3: 부실한 신축 NO
4: 튼튼하게 YES
3: 대충한 리모델링 NO
4: 제대로 YES
3: 무너진 외벽 NO
4: 새롭게 YES
3: 헌집줄게 새집다오
4: 주식회사 해암
3: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4: 새집처럼 내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6: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갈 힘, 오살 힘은 무엇인가요? 저의 요즘 오살 힘은 초콜릿이에요. 제가 어제 엄청 큰 치타 장난감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발견했거든요.
2: 에이, 정은 씨. 저는 응? 정은이 존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힘입니다. 힘.
1: 아, 잠깐만요. 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콘 없인 치즈 없고 치즈 없이 콘 없다.
2: 네, 장난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초콜릿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 아닐까요?
1: 오늘부터는 저희에게 기대주세요. 쩡알쩡알 뭐든 들어주는 정은이 덕분에
2: 무난 하루도 동그랑이로 다듬어주는 사랑이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이 난다 말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진아 최정은.
2: 저는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1: 오늘 첫 곡은 도영의 쏟아져 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치더라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친친방 스페셜의 DJ를 맡게 된 이준아의 유사랑
1: 최정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준아 멤버들 다 같이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저희 둘이 DJ가 된 건 처음이잖아요. 어때요, 사랑씨?
0: 저는 정말 옛날부터 DJ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은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는 어떤가요?
1: 저도 라디오 DJ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사랑 씨와 하게 돼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0: 다행이네요. 네,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화이팅!
1: 화이팅!
0: 아니, DJ라면 또 애칭도 있어야 하잖아요. 정은 씨 생각해본 애칭 있나요?
1: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팬분들 나야가 랑이, 쩡이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랑디, 쩡이디 이렇게 오, 어때요?
0: 너무 좋은데요? 랑디, 쩡이디
1: 잉! 예. 쩡이디와 랑디 저희 진행이 조금 서툴러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은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된 라디오인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질 거예요. 그래서 착장부터 학생처럼 준비를 해봤는데 정은 씨 혹시 오늘 어떤 학생인가요?
1: 아, 근데 저는 오늘 좀 학걸 느낌의 학생인데
0: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탈색 머리에 넥타이도 이렇게 풀어 헤치시고
1: 멋있는 그런 정은 선배 같은 느낌? 사랑 씨는요?
0: 전 약간 모범생처럼 오늘 입고 왔습니다. 약간 칼 단발에 이렇게 딱 넥타이를 끝까지 딱 조이고
1: 단정한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1: 오, 아이유에오님께서 금발 흑발 조화까지 리얼 점점 맞습니다. 인정.
0: 저희가 또 오늘 같이 단발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데뷔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아라님이 콘치리들 오늘 왜 이렇게 이쁜이들이야.
1: 이뻐요.
0: 이쁘니? 감사합니다.
1: 오, 1749님께서 사랑하는 콘치즈 아기들 첫 스페셜 DJ 축하해. 파이팅! 나야가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나야 응원이 진짜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진짜.
0: 탱이 탱이 탱탱탱 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랑디 쩡이디 콘치즈의 친친방 DJ 오늘 꿈 아니죠? Music takes control, it got me moving like a metronome처럼 춤추는 중. 와,
1: 진짜 춤추고 계신가요?
0: 춤추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1: 학걸과 모범생 같은 지금 저희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자,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봤죠. 요즘 나의 옷차림은 무엇인가? 먼저 정은 씨가 요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1: 항상 always 나야한테 많이 그쵸. 받게 되죠.
0: 맞아요.
1: 근데 요즘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초콜릿에 빠져있거든요. 요즘 제가 이게 다크 초콜릿도 있고 밀크 초콜릿도 있고 초콜릿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0: 맞아.
1: 근데 저는 밀크 초콜릿에 빠져있어요. 진짜 달콤하고 한 번 먹으면 이 스윗함이 몸에 이렇게 나오는 느낌? 사랑 씨는요?
0: 저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나야가 정말 제 큰 옷차림이기도 한데 저는 요즘 하늘이 참 좋더라고요.

0: 맞아.
1: 제가 이렇게 눈을 뜨면은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날 하늘이 예쁘면은 그날 하루를 되게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시작을 잘할수 있어서 요즘 하늘 보는 거에 좀 빠졌습니다.
0: 요즘도 날씨가 더운데 하늘이 구름이 엄청 예쁘게 뜨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보면은 되게 날씨가 좋은 줄 알고 나가보면은 엄청 더워서 진짜 깜짝 놀라요.
0: 맞아.
1: 그쵸? 숨이
0: 진짜.
1: 이렇게 턱 막히는 더움이에요.
0: 오, 9849님께서 쩡이디, 그래서 뽑기 2차 나왔나요?
1: 나왔나요? 저도 궁금해요.
0: 제가 오늘 라디오 기념으로 미리 까고 오려고 했거든요.
1: 네.
0: 너무 떨려서 못 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콜릿 안에 치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1: 저도 궁금한데요.
0: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제가 까고 내일 다음에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1: 같이 까도 되나요?
0: 같이 갈까요?
1: 같이 갈까요?
0: 좋아요.
1: 좋아요. 5495님이 콘치즈 라디오 콘텐츠 있잖아에서 갈고 닦은 모습 보여주고 오자요. 맞아,
0: 오자요.
1: 오자요.
0: 파이팅.
1: 저희가 또 저희 이즈나 자체 콘텐츠 있잖아라는 라디오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0: 맞죠,
1: 거기서
0: 맞죠.
1: 정말 열심히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보여주고 오자요 하겠습니다.
0: 그리고 특히 사랑 씨와 저랑 같이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1: 맞아.
0: 이잖아에서.
1: 거의 모든 편을 같이 했던 것 같아.
0: 맞아.
1: 한두 번 빼고 진짜 많이 했었어.
0: 그래서 좀 친근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8231님께서 제옷살 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즈나 입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즈나 덕분에 매일매일 하나하나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얼른 실물 영접하러 콘서트 가고 싶어요. 이즈나 콘서트 기대돼요.
1: 와,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9월 중순부터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정말 기대되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좋아요.
0: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1: DJ들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또 2부에서는 저희가 가져온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0: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진짜 친구랑 수다 떨듯이 문자도 소통도 반말로 주고받으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만들어볼게요.
1: 그러니까 저희 콘치즈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다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또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도 써왔거든요.
0: 와우.
1: 마지막 코너 교환 일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0: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1: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0: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 부입니다.
1: 먼저 0번 유사랑 아잉.
0: 0.5번 최정은 아잉.
1: 그리고 1번 친친방에 아기 강아지랑 아기 치타가 난입했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 결과 사랑이랑 정은이입니다 님.
0: 2번 친한 친구 방송반에 콘치즈의 등장이라 후 재밌어지겠는데 님.
1: 3번 언니 나 예뻐? 언니 거야 님.
0: 4번 내가 싸울 때 야라고 하지 말랬지. 여기가 어딨어? 여기 야가 어딨어? 내가 야야? 님.
1: 5번 언니 있잖아, 우리 진실 게임하자. 좋아하는 치타랑 강아지 있어? 콘으로 시작해서 즈로 끝나는 그런 치타랑 강아지 있어? 님.
0: 6번 유희진의 명대사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를 아기 DJ 사랑해 정은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님.
1: 7번 나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님.
0: 8번 너나 좋아하냐? 너 콘치즈 좋아하냐? 님.
1: 9번 간장공장공장은 경찰청청세창살과 메뚜기의 딸이고 메뚜기는 안 촉촉한 초코칩을 먹고 간장공장공장장을 낳았다 님.
0: 마지막 10번 잘 자요 오늘도 콘치즈 꿈꿔 님.
1: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0: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2: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띵동, 사랑씨 택배 왔습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1: 사랑이의 하루 언박싱. 대만에 다녀왔는데 대만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망고를 먹었다.
0: 사랑씨 망고 진짜 좋아하잖아요.
1: 전 진짜 망고 진짜 사랑하거든요. 대만에서 그 대만에 가기 전부터 나야분들이 대만 망고 진짜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편의점에 갔는데 그 망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 행복했었어요.
0: 내가 그걸 먹어보진 못했는데 색깔이 진짜 노랗더라고요.
1: 진짜 잘 익은 망고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망고를 먹었는데 그 망고만큼 진짜 맛있는 망고를 먹어서 너무 행복했어. 정은이도 먹었잖아.
0: 맞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1: 진짜 맛있었어요.
0: 진짜.
1: 자, 그럼 다음 상자. 정은씨 빨리 택배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너무 큰데?
1: 아니, 너무 크다.
0: 정은이의 하루 언박싱. 코코 언니랑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온라인 쇼핑만 하던 애가 오프라인 쇼핑을 처음으로 성공했다.
1: 진짜 많이 사셨다고 들었어요.
0: 이제 8월의 달은 정은이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쇼핑을 많이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온라인 쇼핑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코코 언니랑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같이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엄청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탕진을 하고 왔어요.
1: 맞아. 근데 그렇게 필이 딱 꽂히는 날에 다 사야 돼.
0: 맞아 맞아.
1: 정은이 2시간 뒤에 생일이잖아요. 저도 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이즈나의 이제 선물 교환식이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증정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설렙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9390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랑디 쩡이디 DJ님들, 얼마 전 안동축제에서 입덕하게 된 신입 나야예요. 최애는 사랑이. 신입 나야를 꼭 붙잡아 둘 수 있는 사랑이와 정은이의 한마디 듣고 싶어요.
2: 우와, 안녕하세요.
0: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1: 안 돼요.
0: 최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한번 도전.
0: 최애 도전.
1: 도전해주세요.
0: 나야, 어디 가지 마.
2: 나야, 사랑해.
0: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요.
1: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안동에 다녀왔었는데, 요즘에 축제를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응도 잘해주시고 막 떼창도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축제를 했었거든요.
2: 맞습니다. 반가워요.
0: 반가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이즈나의 메트로놈 듣고 왔습니다.
1: 승우님께서 매며들어.
0: 매며드셨군요. 최고입니다.
1: 최고입니다.
0: 9849님께서 메트로놈 응원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응원법 어딘지 궁금합니다. 콘지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화이팅!
0: 메트로놈 응원법 진짜 귀엽거든요.
1: 저는요.
0: 똑같을 것 같아.
1: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할까요?
0: 하나, 둘, 셋. 이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1: 메트로는 땜브. 맞지?
0: 땜브 때 저희 나아가 이즈나 이렇게 외쳐주거든요.
1: 이즈나를 8번 외칩니다.
0: 정말 귀엽습니다. 이게 무대에서 보면은 나아가 참 사랑스러워요.
1: 맞아요. 무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서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4437님 쩡이디 하트 몇 시간 뒤 생일인데 12시 땡하고 제일 처음 듣고 싶은 말은
0: 뭐예요?
1: 뭐니뭐니 해도 생일 축하해 아닐까요?
0: 어, 진짜?
1: 네.
0: 사랑해 이런 건 줄 알았어.
1: 아니요.
0: 알았어. 12시 땡 제가 제일 먼저 해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1: 진짜요? 그럼 12시 땡 하면 사랑이가 같이
0: 먼저,
1: 있어주겠네요.
0: 먼저 해주겠습니다. 4606님 유사랑 바보라고 하셨는데 아 방금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목이 달라졌는데
1: 처음이잖아요.
0: 바보 아닙니다. 노노.
1: 4788님 콘체즈 DJ 하러 간다고 들었을 때 다른 멤버들의 응원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0: 있었어요.
1: 출발

0: 하기 전에 잠깐 숙소에 들렸었는데 코코 언니가 화이팅 하라고 일본 간식을 챙겨준 거예요. 맞죠.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큰 힘이 됐어.
1: 항상 멤버들이 이렇게 저희가 따로 스케줄을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진짜 모든 멤버들이 다 응원 메시지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참 사이좋은 이즈나입니다.
0: 맞아요. 사이좋은 이즈나.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1: 저희의 추천곡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에서는 서로의 취향도 알아보고 반말 토크도 해볼 겁니다. 저희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0: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브이넥스 도어의 원앤올리, 82 메이저의 슈어띵.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그럼 시작해볼까? 야,

0: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1: 몰래 몰래.
0: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0: 먼저 랑디, 야자 해봤나요?
1: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나도.
1: 그쵸?
0: 응.
1: 그쵸,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야자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0: 응.
1: 그쵸?
0: 맞아 맞아.
1: 원래 야자 시간에는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아니 눈앞에 선생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몰래 조금씩 딴짓도 하게 되잖아요. 야자 때가 아니더라도 자습 시간에 혹시 어떤 딴짓 해봤나요?
0: 진짜 솔직히 자습 때는 진짜 많이 딴짓 했거든요. 저는 몰래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자습 시간에 몰래 강의를 듣는 척 노래를 듣고 많은 선배님들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1: 진짜 국룰. 저는 심지어 그 태블릿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약간 요즘엔 되게 세상이 좋아져서 플레이리스트가 그 강의 영상이 틀어져 있는데 그 음악은 노래가 나오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응. 저는 그거를 틀어놓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0: 아니 대박인데 그건 몰랐어요.
1: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진짜 많아요.
0: 대박.
1: 추천합니다. 학생 여러분.
0: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1: 화이팅.
0: 화이팅.
1: 2784님께서 야자할 때 몰래 간식 먹는 게 어찌나 맛있었는지, 특히 지금 쩡이니가 먹는 쌀과자 같은 거요. 우리 입맛 짝짝꿍이다.
0: 완전 짝짝꿍. 저 이런 쌀과자나 초코 칩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1: 맞아.
0: 맨날 추잉 캔디 들고 다녀서 몰래 몰래 이렇게 먹었거든요. 맞아.
1: 정이가 젤리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맞아. 진짜 많이 먹어요.
0: 랑이는요?
1: 과자요?
0: 응.
1: 저는 요즘 초코 과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과자에 초코 위에 얹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자 안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0: 진짜 너무 맛있어요.
1: 그런
0: 요즘.
1: 과자가 전 참 좋습니다.
0: 진짜. 오! 0899님께서 핫걸치고 구수한 입맛 취향. 맞아요. 맞아. 이게 저희 제 쩡이들의 반전 매력입니다. 입덕 포인트입니다.
1: 오, 그렇습니다.
0: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딴짓은 이거겠죠. 몰래 노래 듣기.
1: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도 좋을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 정은이와 아이사랑 유사랑이 뽑은 내가 요즘 사랑에 빠진 노래.
0: 주제부터 정체성 가득하죠? 요즘 저희가 즐겨 듣는 노래들, 좋아하는 노래들로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골라봤습니다.
1: 쩡이디는 어떤 노래와 사랑에 빠지는 편인가요? 약간 도입부가 좋다거나 아니면 가사가 좋다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0: 저는 무조건 멜로디와 이 비트를 들으면서 가사파보다는 멜로디파인데요. 이게 멜로디가 확 꽂혀서 제 심금을 울리게 하면 아 이거다 하고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 같아요.
1: 근데 막 가사가 완전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 어때요? 가사 완전

0: 뭐 파티 파티. 근데 멜로디 완전 잔잔해. 근데 정은이 심금 울렸어. 그래도 약간 그런 심금 울릴 타이밍에 듣나요?
1: 그래도 저는 멜로디파인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저는 가사를 되게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사를 엄청 많이 보는데 멜로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멜로디보단 가사가 조금 더 요즘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만약에 가사가 엄청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런데 막 멜로디는 막 띵동 땅땅땅 막 이런 느낌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0: 그러면은
1: 그럼 플리에 넣는다 안 넣는다?
0: 그럼 넣어요.
1: 넣어요?
0: 네 넣습니다.
1: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0: 네.
1: 아 그럼 랑디는 가사파고 전 쩡이디는 멜로디파인데
0: 오케이,
1: 좀 다르네요.
0: 살짝 다르네요. 근데 합치면 좋잖아요.
1: 합치면 그쵸?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면
0: 그쵸?
1: 되겠네요.
0: 좋아요.
1: 찰떡궁합이네요. 이렇게 저희가 사랑에 빠지게 된 노래들 바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0: 그럼 먼저 쩡이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1: 제가 선곡한 곡은요 조지의 좋아해입니다.
0: 왜 이 곡을 선곡하셨죠?
1: 일단 이 멜로 같은 느낌의 맞아. 그 멜로디가 처음 인트로를 제 심금 울리겠어요.
0: 아, 심금 울렸어요?
1: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특히 제가 멜로디파긴 하지만 이 가사의 후렴구에 널 좋아한단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가사가 진짜 너무 뭔가 감동이에요.
0: 맞아요. 저도 진짜. 이 노래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가사도 진짜 좋고 멜로디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저도 약간 이렇게 감성에 조금 이렇게 취하고 싶을 때 감성에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1: 이 곡은 뭔가 힘들거나 조금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들으면 설레면서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0: 사랑이 가득한 노래예요.
1: 추천해요.
0: 추천.
1: 여러분도 노래 들으면서 저희 선곡 어땠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조지의 좋아해.

0: 쩡이디의 추천곡 조지의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쩡이디 라디오로 좋아하는 노래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1: 마음이
0: 심금 울리나요?
1: 네, 심금 울렸습니다.
0: 너무너무 좋은 노래네요.
1: 5495님께서 쩡디 추천곡 좋아해 한 소절 제대로 불러주세요. 안 들어도 이미 좋아 벌써 좋아. 바로 갈까요?
0: 메인 보컬.

0: 설레셨나요?
1: 아, 제가 설레요 지금.
0: 설렜어요?
1: 네 설레요. 아, 목소리가 너무 설레요? 설레는데요? 어떡해요. 설레요 지금. 9849님 이제 앞으로 이 노래 들으면 쩡디 생각날 것 같아요.
0: 평생 생각해주세요.
1: 어머 목소리가 지금 설렘이 가득하시네요. 정은씨.
0: 정다운님께서 정은 선배 좋아해. 저도 좋아해.
1: 김윤희님께서 아니 지금 교복에 이 노래까지 청춘 드라마 한편 뚝딱이잖아.
0: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의 얼굴이 너무 떠올라서 설레서 죽겠어.
1: 좋아해.
0: 나도. 잠깐만 그만할게요.
1: 다음.
0: 승우님께서 정은이 아기 치타같이 겉은 치타인데 감성적인 거 너무 귀여워. 이게 바로 또 좋아. 또한 저의 반전 매력입니다. 입덕하셨습니다.
1: 하셨습니다. 반전 매력이 많으시네요. 한서정님께서 저도 가사가 좋으면 노래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가사 멜로디 다 좋은 노래는 바로 Is Not Sign.
0: Can you just give me a sign?
1: Sign 정말 정말 정말 좋습니다. 맞아, 꼭 맞아. 들어보세요 여러분.
0: 자 선곡 바로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요즘 제가 사랑에 빠진 노래는 라이즈의 Inside My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0: 오.
1: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처음에 멜로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너 없인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너 저는 그 팬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야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정말 나야가 맞아요. 없으면 이제 난 아무 소용도 없다.
0: 그럼 이 가사의 멘트로 나야에게 전해주시죠.
1: 나야 너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
0: 사랑이 없어.
1: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라이즈의 Inside My Love.

0: 랑디의 추천곡 라이즈의 Inside My Love 듣고 왔습니다. 랑디, 내가 DJ가 돼서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선곡해서 듣는 기분 어떤가요?
1: 저는 이 노래를 새벽에 되게 자주 듣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밤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은이랑 함께 들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0: 근데 진짜 가사가 너무 예쁘네요.
1: 그렇죠. 정말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실 때 꼭 가사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노래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0: 정다희님께서 와 나야 깊은 감동.
1: 나야 사랑해. 6787님께서 사랑아 나도 너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0: 감동 감동이에요.
1: 나야 정말 정말 저희의 삶에 나타나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사랑해요.
1: 오늘 친진방 선곡표는 저희 콘치즈가 직접 골라온 내가 요즘 사랑에 빠진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정이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0: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1: 저도 요즘 이 노래 완전 빠졌는데 오늘 왜 이 곡을 선곡하셨죠?
0: 제가 또 제니 선배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요즘 무대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선공개로 곡을 발매를 하셨는데 또 색다른 제니 선배님의 내추럴한 모습과 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공기가 느껴지는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저도.
0: 그래서 이 밤에 이 편안한 느낌으로 이 곡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1: 저도 이 노래를 그 뮤비 볼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뮤비도. 그래서 정말 정은이가 좋아하겠다 싶었었어요.
0: 그럼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0: 정희디의 추천곡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왔습니다.
1: 신희조님께서 콘티드 음절알이다. 이 시간에 듣기 좋은 노래들만 잘 골라와서 듣기 너무 편해요. 저희가 밤 라디오다 보니까 좀 더 차분한 느낌의 곡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골라와봤습니다.
0: 맞습니다. 7273님, 오늘 콘치즈 추천곡 들으니 모든 곡이 콘치즈처럼 사르르 달콤하게 녹는 것 같아요. 콘치즈 덕분에 명곡들 겟! 혹시 이즈나 노래 중에서도 숨은 명곡이 있다면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1: 오늘의 분위기로는 이즈나의 리너미 어때요?
0: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리너미가 가사가 정말 예쁘거든요. 한 소절 불러볼까요?
0: 좋아요.
1: Just lean on me 언제 어디든지 나에게 기대.
0: 이 lean on me도 정말 가사가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오늘 힘든 일 있었거나 약간 오늘 지쳤다 한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오늘 하루를 위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정리디와 랑디에게 기대.
0: 기대.
1: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요즘 콘치즈의 귀를 설레게 하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0: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인데요.
1: 명곡이죠.
0: 정말 명곡이죠. 저도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약간 이 시간에 제가 자주 듣는 곡이거든요. 정말 자주 들어요. 너무 좋은 곡이고 그리고 저는 백예린 선배님이 커버하신 것도 그 리메이크 하신 것도 정말 많이 듣는데 정이도 그리고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듣고 싶어서 오늘 추천해 줬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랑디의 추천곡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4572님, 사랑이가 한 소절 불러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
3: 후렴 어떤가요?
4: 아, 저는 좋아요.
5: 그 사람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3: 음색이
4: 감사합니다.
3: 너무 좋다요.
4: 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이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저희는 3부 있잖아 젤리 좋아해로 돌아올게요.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나 취미를 반말로 알려주세요.
3: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아까 추천해드렸던 곡이죠. 이진아의 Lean On Me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향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정은.
1: 나는 유사랑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사랑 맛젤리랑
0: 정은 맛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1: 응?
0: 별로요?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2334가 보내줬어. 콘치즈 언니들, 나는 언니들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고등학생 나야야. 나는 요즘 친구들과 밴드 연주하는 것에 빠져있어. 언니들도 해보고 싶은 악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 라고 보내줬어.
0: 랑디가 피아노 엄청 오랫동안 배우지 않았어?
1: 맞아, 나는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거의 한 10년 정도 배웠었는데 또 이게 오래 안 하니까 다 까먹더라고. 근데 요즘에 다시 좀 기회가 된다면 악기를 많이 연주해보고 싶어.
0: 나는 요즘 드럼 소리에 빠졌거든. 그래서 완전 드럼을 나중에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
1: 나 드럼을 진짜 한 달 정도 배웠었거든. 근데 기본은 칠 줄 알아. 내가 나중에 너 가르쳐줄게.
0: 내가 더 잘한다 그럼. 5495가 보내준 문자도 볼게. 랑디, 정이디, 나는 요즘 영화 보는 게 취미야. 우리 랑디, 정이디도 평소에 둘이 영화 보러 자주 가던데 혹시 각자 인생작 추천해줄 수 있어? 이유도 나의 인생 영화는 참고로 싱스 트리트 추천.
1: 오, 우리 영화 메이트인데.
0: 맞아.
1: 같이 할래?
0: 조인?
1: 정이 인생작 추천해줄 수 있어요?
0: 나는 사실 공포 영화 매니아란 말이야. 그래서 공포 영화를 진짜 진짜 자주 보는데 진짜 무서웠던 영화가 있어. 곤지암.
1: 아 진짜 무섭지.
0: 이건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정말 이거는 이 귀신들의 맞아, 그 맞아. 이미지가 정말 다른 영화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
1: 진짜 무서워. 나는 타이타닉.
0: 아
1: 타이타닉
0: 좋지.
1: 봤어?
0: 봤지.
1: 정말 그게 내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봐서 여러 번 보고 싶은데 정말 길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번 또 날 잡아서 보고 싶네.
0: 최근에 한번 다시 재개봉한 적 있었잖아.
1: 어 맞아.
0: 그때 나 10번 봤던 것 같아.
1: 진짜?
0: 진심으로.
1: 진짜?
0: 응.
1: 진짜?
0: 진짜로.
1: 진짜?
0: 응.
1: 멋있는데? 나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보고 싶어. 7916이 보내줬어. 나는 요즘 요거트에 과일 먹는 거에 빠져있어. 특히 복숭아랑 블루베리가 맛있어. 콘치즈 사랑해.
0: 사랑해.
1: 이거 코코 언니 아니지?
0: 그니까. 아니 진짜 엄청 신기해. 최근에 복숭아
1: 블루베리.
0: 그 모찌랑 블루베리 모찌를 먹었어.
1: 심지어 요거트 모찌야.
0: 맞아 심지어 요거트 모찌였어.
1: 심지어 코코 언니가.
0: 맞아.
1: 코코 언니 아니야?
0: 이거 코코 언니 아니지?
1: 코코 언니지.
0: 나야랑 좀 찰떡궁합이네요. 하나가 문자? 아 하나가 보내준 문자 볼까? 나는 요즘 러닝에 빠졌어. 요즘 진짜 덥잖아. 근데 뛰다 보면 도파민이 터진다? 물론 땀도 터지고 성격도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뛰고 나면 뿌듯해. 갓생산 것 같고.

0: 살면서 운동 하나쯤은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네도 좋아하는 운동 있어?
1: 나는 헬스를 좋아해.
2: 정은이 웨이트 진짜 많이 해.
0: 나는 어깨 운동 정말 열심히 했거든 한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을 진짜 좋아해.
2: 나는 약간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도 올 약간 봄에 지민 언니랑 같이 러닝하는 거에 완전 빠졌어가지고 한강 러닝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엔 진짜 너무 더워서 러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날씨더라고. 근데 하나 너무 멋있다, 이 날씨에 러닝이라니 진짜 최고.
0: 그러니까
2: 너무 멋있다.
0: 리스펙
2: 리스펙.
0: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2: 그럼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트와이스의 시그널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시그널 보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A.

0: 이어서 트와이스의 시그널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8453님, 내가 방금 시그널 보냈는데 받았어? 콘텐츠 사랑해.
1: 온다
0: 어쩐지 어쩐지 방금 이렇게 찌릿찌릿 자꾸 시그널이 온다 했는데 8453 거였어? 어쩐지
1: 받았어.
0: 완전 발 받았어.
1: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질문해줘. 다 얘기해줄게. 이수빈이 께서 수빈이가 나 시그널 커버 모드 너무 좋아서 500번 돌려봤어. 콘치즈는 이즈나 커버 모드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0: 이즈나 커버 모드 진짜 많이 했잖아.
1: 맞아. 근데 나도 시그널 진짜 좋아해. 여기
0: 나도.
1: 언제부턴가는 네가 좋아 제기 시작했어 바보야.
0: 바보야. 나는 최근에 한 디바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
1: 맞아.
0: 디바를 되게 엄청 빨리빨리 안무를 나가고 연습을 했었는데 무대에서 되게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
1: 맞아. 그치? 진짜 신났어.
0: 진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1: 그리고 그 TMI에 그 관객분들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더라고.
0: 맞아 맞아.
1: 그리고 이 안무를 따라
0: 디바,
1: 쳐주셨어.
0: 디바. 맞아.
1: 그래서 너무 신났지.
0: 진짜 재밌었어. 9849님께서 진아가 또 커버 맛집이잖아. 그럼 나중에 해보고 싶은 커버 있어? 오. 저는 나는 완전 진짜 옛날부터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이나 아니면 럼미라이시라는 노래를 진짜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
1: 완전 다른 느낌의 노래인데 둘 다.
0: 완전 다른 느낌인데 둘 다 이진아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1: 맞아.
0: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1: 나도 완전 멋있는 슈트 입고 멋있는 컨셉으로 커버해보고 맞아. 싶어. 5339가 보내줬어. 내가 요즘 빠져있는 건 콘치즈와 황치즈. 콘치즈도 황치즈 과자 먹어본 적 있어? 나는 매일 황치즈 사냥을 다녀.
0: 진짜 요즘 황치즈 유행이잖아.
1: 다시 유행을 재유행하는 것 같아.
0: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1: 최근에 그 황치즈 쿠키집? 그거 너무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아니 맞아. 나는 황치즈를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하나 주셔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1: 맞아.
0: 그래서 그때 숙소에 그 한 박스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먹길래 그냥 아무도 안 먹나 보다 했는데 그날 그걸 먹어보고 숙소에 가서 바로 뜯어서 하나 먹었어.
1: 진짜 황치즈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0: 진짜 맛있어.
1: 근데 황치즈에 크림치즈랑 그 화이트 초콜릿 같은 그게 꼭 박혀있는 게 진짜
0: 맞아.
1: 맛있는
0: 진짜 맛있어. 추천!
1: 진짜. 추천!
0: 박채희가 요즘 너무 더워서 냉우동에 빠졌어. 여름하면 냉우동 먹을 생각에 소확행이야. 사랑이랑 정은이도 여름 되면 꼭 먹는 음식 있어?
1: 냉우동을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냉우동 진짜 좋아하거든?
0: 나도 좋아해.
1: 근데 이걸 많이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0: 진짜?
1: 냉모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0: 진짜 이거 약간 진짜 TMI인데 그 우리 샵 근처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땡초 냉우동이 있거든? 땡초 냉우동 안 들어봤지?
1: 안 들어봤어.
0: 채희 꼭 먹어봐. 땡초 냉우동 진짜 맛있어.
1: 맛있겠다.
0: 진짜 맛있어. 진짜 강추. 진짜 맛있어.
1: 아 냉우동 먹고 싶다.
0: 배고파 갑자기. 야식?
1: 야식? 냉우동?
0: 냉우동?
1: 8231이 보내줬는데 질문! 홈치즈 만나는 날 더 싫은 게 뭐야? 전체에게 우산 주고 비 맞고 온 나야 vs 전체랑 우산 같이 쓰고 온 나야? 잠시만 너무나도 큰 밸런스 게임이잖아.
0: 나야.
1: 더 싫은 거?
0: 나야 뭐해?
1: 그니까
0: 나야,
1: 이 질문 뭐야,
0: 뭐야 지금?
1: 전체가 있다는 말인 거잖아.
0: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고를까?
1: 잠깐만 나 지금 고민되거든.
0: 더 싫은 거.
1: 더 싫은 거? 오케이.
0: 하나 둘 셋. 전자. 전.
1: 아 나 후자.
0: 더 싫은 거?
1: 응.
0: 진짜?
1: 아니야 전자할게.
0: 난 전.
1: 왜냐면 나야가 비 맞고 온 거잖아.
0: 맞아. 비를 맞고 왔는데 심지어 그 우산도 전체에게 주고 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1: 안돼. 근데 내가 우선 하나 줄게.
0: 당장 어딘데? 전화해.
1: 전화해.
0: 데리러 갈게. 0485님, 0485가 쫑디 랑디, 쫑이디 랑디가 추천하는 드라마 있어? 아 이름이 우리 비슷하네. 나는 선재없고티어라는 드라마를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 나는 그 연기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선지어쿠티어 대본집을 내가 사서 그걸로 할 정도로 난 선업티를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어.
1: 진짜?
0: 진짜 재밌어. 추천.
1: 나는 요즘

0: 빠진 드라마가 있거든.
1: 뭐야? 아, 알 것 같아.
0: 근데 말해도 되나 이거?
1: 말해.
0: 내가 참교육에 빠졌단 말이야. 내가 액션 그런 스릴러 코미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어.
1: 정이가 항상 밤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 요즘에.
0: 맞아.
1: 진짜 자주 보는
0: 거. 네, 요즘 삶의 낙이 드라마, 영화 보는 게 내 삶의 낙이야.
1: 아니 근데 약간 나는 완전 로맨스 로코 추천했는데 너 완전 액션.
0: 아, 나는
1: 완전
0: 근데
1: 달라.
0: 로맨스 영화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1: 에?
0: 진짜 정말로 드라마는 본 적은 있거든. 뭐 여신강림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영화로는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 진짜?
0: 응. 나는 그래서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 보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
1: 야, 너 그
0: 이런 말 소신 발언이긴 한데 그 로맨스 좋아하는 그.
1: 오, 나 있어 여기.
0: 미안해요.
1: 미안해 나한테? 난 진짜 전 진짜 좋아해서 나는 항상 약간 개봉하는 거 있으면은 항상 보러 가는 것 같아. 영화도
0: 진짜?
1: 드라마도 다.
0: 한번 도전해 볼게 나도.
1: 같이 보러 가자.
0: 우리 같이?
1: 싫어?
0: 아니 같이 보자.
1: 싫어?
0: 아니.
1: 같이 보러 가자.
0: 그래.
1: 친친방 친구들 문자도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
0: 문자도 좀 더 받을게. 우리랑 아웅다웅 하고 싶은 친구들, 꽁냥꽁냥 하고 싶은 친구들 사연 많이 넘겨줘.
1: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언젠가 랑디가 커버해보고 싶다는 그 노래 들을게. 엑소의 러브샷.

0: 엑소의 러브샷 듣고 왔고 문자 계속 소개해볼게. 7406님이 쩡이디랑디 시작보다 엄청 진행이 자연스러워졌다. 긴장 많이 풀렸나봐. 울진아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맞아,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있어.
1: 맞아, 초반보다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아. 고마워 나야. 쩡알쩡알 여기서 잠깐, 우리 콘지즈 만약 고등학생 때 같은 고등학교였다면 우리 서로 어떤 친구였을까?
0: 지금 딱 이미지 그대로였을 것 같아.
1: 진짜?
0: 응.
1: 너 이런 친구였어?
0: 나 완전 이런 친구야.
1: 아, 근데 뭔가 우리 같이 고등학교 다녔으면 안 친했을 것 같아.
0: 응.
1: 그치?
0: 맞아. 어. 너는 완전 모범생. 아, 나도 모범생이긴 해.
1: 나 완전 인싸였어.
0: 나도 인싸였어. 정말.
1: 그럼 친했겠다.
0: 그래. 근데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완전 그 댄스 동아리 있었어가지고
1: 진짜?
0: 그 춤 잘 추는 연습생으로 뭔가 소문이 나는 그런 아이였어.
1: 나는 그런 거 안 했었어.
0: 진짜?
1: 어, 댄스 동아리 이런 것도 안 했었어. 친하게 지내자.
0: 그래. 2066 친구가 나는 요새 휘낭시에 빠졌어. 그 중에서도 무화과 크림치즈 휘낭시에를 좋아하는데 랑디쩡이디는 요새 빠진 디저트 있어? 아님 아직도 지민이 버터떡이 최고야? 나 요즘 진짜? 빠진 디저트 있어.
1: 뭐야?
0: 화이트롤.
1: 아, 너 진짜 많이 빠져. 근데 너 좀 이제 그만 먹어야 돼.
0: 맞긴 해.
1: 맞긴 해.
0: 나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1: 아니 진짜 최근에 나도 정은이도 원래 디저트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최근에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나도 완전 요즘 빠진 버터떡이 두바이 버터떡 맛집을 찾아보려가지고 두바이 버터떡을 진짜 자주 먹었거든? 근데 이게 참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0: 맞아.
1: 너무 이 달달한 걸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0: 밥도 건강히 잘 챙겨 먹으면서 디저트도 먹는 거.
1: 근데 지민 언니 버터떡 진짜 맛있어.
0: 맞아. 휘낭시에도.
1: 휘낭시에도 진짜 맛있고 이게 그냥 같은 멤버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렇게 시중에 있는 버터떡을 먹었을 때 진짜 지민 언니 버터떡을 이길 만한 버터떡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맞아.
0: 그리고 휘낭시에도 나는 휘낭시에를 좋아하지 않은 편이었거든. 근데 휘낭시에 언니가 만들어준 휘낭시에를 먹었는데 진짜 휘낭시에 빠져버린
1: 진짜
0: 거야.
1: 진짜 맛있어.
0: 근데 지민 언니 휘낭시에 말고는 못 먹겠어.
1: 진짜
0: 너무
1: 맛있어. 맛있어.
0: 근데 이진아만 먹을 수 있네. 어떡해.
1: 어떡해.
0: 어떡해. 어떡해.
1: 지민 언니가 나야에게 구워줄 날이 오기를.
0: 맞아.
1: 2739님께서 요즘 너무 더워서 사는 게 힘들어. 쩡이디 랑디가 여름을 좋게 만들어주라. 콘텐츠가 생각하는 여름의 좋은 점, 낭만 하나씩 알려준다면? 낭만. 나는 약간 그 반바지에 반팔 약간 이렇게 입는 패션을 되게 좋아하거든. 아니면 긴 팔에 반바지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입고 한강을 산책하면서 노래를 듣는 거야. 그럼 너무너무 그 완전 낭만 그 자체야.
0: 진짜 낭만 그 자체다. 어,
1: 잡채?
0: 어.
1: 맛있겠다.
0: 맛있겠다.
1: 정은이의 여름 낭만은?
0: 나는 내가 또 핫걸이잖아. 난 여름이 너무 좋은 이유가 선글라스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1: 아, 요즘 자꾸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 심지어 밤에 실내에서 자꾸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세요, 정은이.
0: 밤에 선글라스는 제 패션이에요. 아,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아,
1: 근데
0: 솔직히 선글라스가 이 햇빛을 차단하는 위해서 만들어진 안경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맞아. 선글라스 끼면 자신감이 생겨.
1: 정말?
0: 응.
1: 아, 근데 저 요즘 패션을 정은이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밤에 선글라스 끼는 패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아, 근데 눈 건강을 위해 선글라스 잘 끼고 다니면 좋아요.
0: 맞아 맞아.
1: 네. 어, 잠깐.
0: 응.
1: 지금 선생님 오는 소리 들린 것 같지 않아?
0: 진짜. 공부하는 척 잠깐 노래 듣고 오자.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어. 문자 좀만 더 볼까?
1: 다은이가 여름 좋은 이유 많잖아. 일단 여름엔 정은이 생일이 있음. 이제 40분도 안 남았다.
0: 진짜 얼마 안 남았어.
1: 맞아.
0: 정은이의 생일을 벌써 함께한 지 5년 차인가? 4년 차인가?
1: 4년 차 정도 된 것 같아.
0: 그치, 4, 5년 된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다.
1: 그러니까 나는 이번이 20살 첫 성인의 첫 생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생일이 될 것 같아.
0: 너 이제 40분 뒤면 이제 나랑 동갑이 되는 거야.
1: 꺄!
0: 지금까지 날 언니라고 부르기 언니라고 부르도록 해.
1: 언니.
0: 응.
1: 그래. 40분 남았으니까 언니라고 할게. 그래.
0: 인생 선배야 내가.
1: 사랑 선배. 사랑 선배님.
0: 그래. 정은 선배님.
1: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이제 야자도 마치고 반말 모드도 맞춰야 하는데 끝이 언니 사랑 언니
0: 쩡이 아쉽지만 우리 많이 친해진 것 같지? 남은 30분 4부에서도 더 친해져보자. 이즈나의 맘마미아 듣고 올게. 이따 봐.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정은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 영동초등학교.
1: 정은 씨가 졸업한 학교죠?
2: 맞아요.
1: 초등학생 때 타자 1등이었던 최정은 어린이는 또 뭘 잘했나요? 어떤 어린이였나요? 밀착 취재!
2: 제가 타자 1등 맞았어요. 진짜. 최고 타수가 거의 500을 넘었거든요.
1: 진짜 잘했네.
2: 진짜 빠르죠. 그리고 저는 또 춤을 잘 춰가지고 맨날 그 의자랑 책상 다 밀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고 막 그래서 인기쟁이였단 말이야.
1: 오 그랬덩?
2: 응.
1: 오 그랬덩?
2: 네 사랑 언니.
1: 네. 사랑스러운 아기였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들어갑니다. 다가올 개학날 급식 메뉴 중 숨겨진 하나를 맞춰주세요.
2: 8월 14일 금요일 영동초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보리밥, 황태 감자국, 수제 치킨 커틀릿, 허니 머스터드 소스, 곤드레 나물, 깍두기, 우유, 그리고 이것인데요.
1: 이것은 여름이 제철인 과일의 하나로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은 자줏빛이고요. 검은빛을 내는 종류도 있고 푸른빛을 내는 청 이것도 있죠.
2: 과연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포도, 2번 나 보고 싶어 또?
1: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 1번 포도, 2번 나 보고 싶어 또?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레드벨벳의 Surfing Boy.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서핑브이 듣고 왔습니다. 썸머퀸, 레드벨벳이 무려 2년 2개월 만에 발표한 완전체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트렌디한 하우스 그룹을 위해 보사노바 기타와 레게 리듬을 얹은 곡으로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보컬의 매력을 한껏 살렸죠. 멤버 조이 선배님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뜨거웠던 지난날을 추억하고 새 기억을 써내려가는 서사를 정교하게 담아낸 가사에도 주목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2번 아니고 1번 포도였습니다.
0: 다가올 8월 14일 서울 영동초 개학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보리밥, 황태 감자국, 수제 치킨 커틀릿, 허니 머스타드 소스, 곤드레밥, 곤드레나물, 깍두기, 우유, 그리고 포도. 곤드레밥 나 곤구에 곤드레밥, 곤드레나물밥.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나도 좋아해.
0: 그 급식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1: 맞아.
0: 그게 이제 간장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1: 맞아 맞아.
0: 그 급식 메뉴 국룰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싶었나 봐요 지금.
1: 아니 근데 내가 그 영동초를 이렇게 떠올리니까요. 급식 메뉴 중에 돈가스가 제일 맛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맛있겠다.
1: 돈가스랑 그 소스가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래 난 또 있어. 나는 카레나 하이라이스 이런 거 자주 나온 거 알죠? 나는 그런 거 있어. 밥 두 그릇씩 먹었어.
1: 맞아. 김치까지.
0: 그런 급식이 진짜 맛있어요. 밥 메뉴 얘기하니까 배가 점점 고파오네요.
1: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랑디는 최애 급식 메뉴가 뭐였어요? 통틀어서
0: 하나만 고르면?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마라탕으로 가겠습니다.
1: 마라탕?
0: 아니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급식에 마라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 진짜로?
0: 근데 막 분모자도 들어있고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잘 들어있었어. 되게 맛있었어. 약간 육개장 같은 맛이었어.
1: 맛있겠다.
0: 근데 되게 맛있었어.
1: 나는 짜장밥.
0: 아 국룰이지.
1: 짜장밥에 단무지와 깍두기랑 김치.
0: 깍두기.
1: 그것만 있으면 매일매일 급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0: 진짜 맛있어. 지금 진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것
1: 그러니까,
0: 같아.
1: 그러니까 어떡해.
0: 맛있어 벌써.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725님 축하합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어요. 1번 포도요. 사실 전 정은이 보고 싶었도를 고르고 싶었지만 암튼 고3이라 8-10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는 중인데 독서실에서 친구랑 같이 간식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진짜 완전. 화이팅.
1: 진짜 화이팅.
0: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카페 음료 간식 맛있게 먹고 힘내요.
0: 공부 화이팅. 진짜 힘내겠다. 화이팅.
1: 그럼 저희는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2349님께서 랑이 정이는 팀내 20살 동갑내기 친한 친구잖아요.
0: 맞아요.

0: 평소 서로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나요?
1: 저는 요즘 닮고 싶은 점이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정은이의 성대를 이렇게 열어서 연구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연구를 되게 하고 싶거든요. 발성에 대해. 근데 최근에 정은이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0: 맞아.
1: 정은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정은이한테 야, 난 진짜 너의 성대를 연구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0: 진짜? 나도 비슷한 닮고 싶은 점이 있는데.
1: 진짜?
0: 최근에 녹음을 했을 때 그 좀 더 저음의 목소리를 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1: 아~
0: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는 사랑이보다는 좀 더 하이톤의 목소리여서
1: 아,
0: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야.
1: 진짜?
0: 아무리 내려도.
1: 진짜?
0: 근데 사랑이가 한 걸 들었는데 너무 그 중점이 너무 매력적이고 근데 그 음색을 너무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1: 정말?
0: 들었어.
1: 근데 정은이가 정말 고마운 게 약간 저희가 녹음을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순서가 붙어 있어요.
0: 맞아.
1: 정은이가 조금 먼저 와서 이렇게 제 녹음하는 걸 듣고 피드백도 같이 해주고 의견도 되게 많이 내줘서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있죠?
0: 맞아요.
1: 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0: 나중에!
1: 4572님, 정이디, 랑디, 요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알려줄 수 있나요? 언제죠? 정이?
0: 저는 최근에 스트로베리 문 봤어요.
1: 아, 진짜?
0: 대박이죠? 언제? 어젠가 그저껜가 빨간 달이 떴어요. 근데 항상 이 피드에만 오늘 2026년 무슨 8월 1일에 스트로베리 문이 뜹니다 이렇게 이런 것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연치 않게 딱 하늘을 봤는데 빨간 달이 뜬 거야. 너무 신기했어.
1: 진짜?
0: 심지어 그 동그란 달이었어.
1: 소원 빌었어?
0: 응.
1: 무슨 소원인지
0: 비밀,
1: 물어봐도 돼? 비밀이야? 알았어 알겠어.
2: 근데 이즈나에 대해서 소원이 있어요?
1: 나는 바로 지금 진짜 아니 정말
0: 에이, 센스 뭐야
1: 아니 그냥 하는 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난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라디오 DJ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처음에 좀 긴장해서 약간 실수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 너무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재밌고 정이랑도 지금 케미 레전드야.
0: 맞아
1: 우리.
0: 레전드야 지금.
1: 너무 재밌어. 너무 근데 행복해 지금.
0: 나도 DJ 한다는 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단
1: 맞아,
0: 말이야.
1: 맞아 저희 한다고요? 이러면서.
0: 진짜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거 있잖아. 그 마음 그 안에서만 나오는
1: 그 설렘 약간
0: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1: 뭘까? 너무 궁금해.
0: 그 안에서 춤추는 그거 있잖아. 아무튼 그런 느낌. 내적 댄스. 내적 댄스를 추면서 행복했어.
1: 지금 진짜. 우리 이번 주 3일이나 보니까 아주
0: 그러니까요.
1: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0: 예이.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1: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를 써왔습니다. 실리카겔의 김한주가 피처링한 세이수미의 베케이션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최근에 갤러리 정리를 다시 했다. 내 갤러리엔 5만 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옛날 사진부터 쭉 보면서 오랜만에 나의 어린 시절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나도 내 주변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그때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많은 걸 했구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 항상 있어줬던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시간은 참 빠르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앞으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또 10년, 20년이 흘러 지금을 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정우의 나의 젊은 책갈피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바로 제가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귀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0: 정말요?
1: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웠어요.
0: 어, 감사합니다.
1: 사랑 씨는 평소에 일기 자주 쓰나요?
0: 저는 약간 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날 약간 오늘 좀 뭔가 많은 감정들을 느꼈다 하면은 약간 메모장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간 새벽에 좀 이렇게 감성이 확 오는 타임이면은 그때 막 메모장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올해 초반에 좀 열심히 쓰다가 요즘에 좀 안 쓰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은이는요?
1: 저도 올해 목표가 365일 꽉 채운 다이어리를 만들기가 목표였는데 금세 또 실패를 해버렸어요.
0: 근데 한참 올해 초반에 우리 다 같이 다이어리가 유행이었어.
1: 맞아 맞아.
0: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쓰는 사람이 줄어들더니
1: 근데 그래도 일기 쓰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0: 금방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앱이 있어.
1: 맞아.
0: 일기 앱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날그날 일기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1: 근데 그럼 갤러리에 있는 사진 5만 개를 다 정리한 거예요, 진짜? 아,
0: 다 정리 못했고요. 일단 최근 사진만 그 원래 저희 알죠? 셀카 찍으면 진짜 한 100장씩 찍는 거.
1: 맞아, 맞아.
0: 그게 이제 한 장 쓰인단 말이에요.
1: 맞아.
0: 그래서 그 한 장 쓰였던 거 빼고 다 지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0: 어떤 생각 했냐면요. 정리는 미리미리 하자라는 생각이
1: 맞아 맞아
0: 이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5만 장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미리미리 그날그날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1: 미리미리 하자
0: 미리미리 하자. 교환일기 오늘은 저의 일기였고요. 다음 주 야자 시간에는 정은 씨가 일기를 써올 거예요. 그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저희와 함께한 두 시간 어떠셨나요? 좋았다고요?
2: 정은이 너는 어땠어요?
1: 처음 DJ를 한 거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편안한 친한 친구 방송반을 처음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2: 맞아요. 저도 오늘 첫 DJ라서 사실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정은이랑 하니까 금세 또 편안하게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노래들도 너무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2349님께서 랑디 정이디 오늘 첫 DJ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정말 듣기 편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앞으로 콘티즈와 함께할 2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은아 20번째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2: 최경아님께서 누구네 집 콘티즈가 이렇게 DJ를 잘하나요? 이즈나 집!
1: 이즈나 집!
2: 이즈나네!
1: 이즈나네!
0: 오, 내일은 전학생이 찾아옵니다.
2: 청량하게 돌아온 파우와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술탄 오브 덕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2: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2: 저는 DJ 이즈나의 유사랑
0: 최정은이었습니다.
1: 또 봐!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여화음악 담당자 앞. 이것은 전공파입니다. 2. 신종파. 주소를 다 적은 뒤에 그래도 못 믿어서 덧붙이는 말. MBC FM에서 새벽 1시에 하고요. 정은임 아나운서와 홍동식 프로듀서가 진행합니다. 참 김현철의 디스크쇼 뒤 음악의 새 사랑이 있는 곳의 앞 시간입니다. 3. 아부파. 밤의 여왕, 밤에 피는 장미, 천사표, 너무 예쁜 언니에게. 4. 오류파. 정운이막, 정은이악, 영화음악실악, 최명길의 영화음악악.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오는 그 편지들, 받는 사람 안에 적힌 글들을 한번 쭉 분류해봤습니다. 좀 재미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저는 변함없이 여기 있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슬리버 중에서 이니그마 칼리송입니다.

슬리버 사운드 트랙에서 칼리스 송, 이니그마의 곡 앞에서 이미 소개해 주셨죠. 정은임 아나운서께서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4년 8월 4일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20주기가 되는 2024년 8월에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3부 기획이었죠. 1부는 다큐멘터리 정은임 아나운서와 정은임의 영화음악을 기억하는 영화인 그리고 동료들 또 선후배들의 인터뷰가 함께했던 다큐멘터리이고요. 정은임은 누구인가? 정은임의 영화음악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 2부가 정은임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하나 만들어 봤었죠. 그게 2부였고 이제 3부는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정은임의 영화음악을 기억하는 청취자분들 또 가족분들 다 모였고 변영주 감독님, 김태용 감독님, 그리고 김초희 감독님 그리고 FM 영화음악 DJ였던 배우 정은채 씨의 진행 그렇게 공개 방송을 해서 총 3부 기획으로 여름날의 재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2024년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의 경우에는 영상이 함께 있으니까요. 듣고 볼 수 있는 이 여름날의 재회 아직 못 듣고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검색하시면 돼요. 정은임 뭐 20주기 뭐 특집 방송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름날의 재회 정은임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1부, 2부를 묶어서 하나 그리고 3부를 따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2년 전에 방송 잘 들었는데 다시 듣고 싶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무흐즈 채널에 올려놓았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 제가 이 라디오 일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인 것 같아요. 2년 전 여름날의 재회 특집 방송 만들 때 그리고 보람도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37회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 라디오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정은임 아나운서 20주기 특집 여름날의 재회가 한국 PD대상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오프닝은 그 특집 방송 가운데 일부 다큐멘터리 중에 한 대목이었고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990년대 정은임 아나운서의 그 방송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시절의 어떤 오프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청취자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죠. 전공파 이렇게 딱 주소 써서 엽서나 편지 보내시는 분 그리고 아부파도 있었고 네 또 오류파도 있었죠. 이름 틀리는 분 엽서나 편지에서 이제 문자나 뭐 미니창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걸로 방법은 바뀌었지만 정은임 아나운서의 청취자 분류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재밌게 듣다가 조금 좀 뭉클해지기도 하죠.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정은임 아나운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정은임이 누구야? 정은임의 영화음악이 뭐야? 하실 분들이 훨씬 많을 이때 예전에 이렇게 멋진 DJ가 있었다. FM영화음악 DJ가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좀 일깨워 드리려고 20주기 특집방송 준비한 거니까요. 못 들으신 분 지금이라도 찾아서 듣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0: 아, 이런 분이었구나. 아, 이런 방송이었구나. 그런 FM 영화 음악을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정은임 아나운서에 비하면 또그 뒤에 또 10년 동안 했던 이주연 아나운서에 비하면 또 저녁 8시에 함께했던 한예리 배우나 정은채에 비하면 아,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DJ이긴 하지만 뭐 열심히는 한다 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4일 정은임 아나운서 22주기를 맞이해서 2년 전 여름에 다시 만났던 정은임의 영화음악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정은임 아나운서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만 적어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0: 아니요.

0: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1: 영화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죠. 영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막 찾아가서 기웃기웃대고 영화 보고. 그리고 20대 초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또 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그 정은임의 영화음악 같은 프로그램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무슨 PC통신도 안 했었거든요. 그때 영화음악 시도 이게 시간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그다드 카페 음악을 되게 자주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
2: 독일 감독 퍼시 에드론의 바그다드 카페는 이방인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한 카페를 훈훈하게 그려내고 있죠.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밥 텔슨이 부르는 노래 Calling You입니다.

보통 이 노래는 제베타 스틸이 부른 버전을 많이 신청하시고 저 역시 많이 틀어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밥 텔슨. 그가 직접 부른 노래 역시 바그다드 카페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소개하는 방송 그 파일에 앞서서 인터뷰한 사람은 목소리로 누군지 다 짐작하셨죠? 유승환 감독이에요. 유승환 감독 감독 되기 전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목말라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정은임의 영화 음악 일명 정은임의 영화 음악을 통해

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그때 얘기를 막 해주었거든요. 그 기억에 바그다드 카페 콜링류가 자주 나왔던 것 같다라는 얘기 역시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바그다드 카페 음악을 틀 때쯤에는 이 곡도 많이 틀지 않았을까요? 마침 김지우 씨가 영화 파리 텍사스의 그 라이쿠더의 스코어 파리 텍사스를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 바그다드 카페 틀 무렵에는 파리 텍사스의 음악도 많이 틀었을 거예요. 정은님의 영화 음악에서. 재밌는 게 바그다드 카페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제로 있었던 이제는 거의 사라진 도시라고 하니까요. 한때 캘리포니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영감의 시작이 된 영화이고 파리 텍사스 역시 미국 텍사스에 실존하는 파리스, 네, 파리스, 그 파리라는 그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라서 그리고 둘 다 감독은 독일 감독이고요. 바그다드 카페를 만든 퍼시 에들론도 그리고 파리 텍사스를 만든 빔 멘더스도 모두 독일 감독이고 그래서 항상 좀 짝꿍처럼 함께 이야기가 되는 영화예요. 미국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었어? 미국에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 라는 좀 재미있는 호기심과 함께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바그다드 말고도 미국 여러 곳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켄터키에도 있다고 그러고 뭐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뭔 없을까 싶은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바그다드라는 도시 그리고 미국의 파리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들 그 두 편은 항상 묶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절에 이 음악도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라이쿠더의 페리스 텍사스 영화 파리 텍사스의 스코어입니다.

영화 아리조나 드림의 스코어죠. 올드 홈 무비. 고란 브레고비치의 스코어. 이 음악이 2003년 가을부터 2004년 봄까지 정우님의 영화 음악 시즌2의 시그널 음악이었습니다. 뭔가 다 다른 영화인데 마치 한 사람이 만든 3부작 같은 느낌.

세 편 모두 유럽의 감독이 미국에서 찍은 영화들. 유럽 사람의 눈에 비친 미국의 풍경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이렇게 좀 황량했던 게 아닐까. 영화의 배경들이 유럽에서 만나기 힘든 그 사막이라는 공간에 또 많이 사로잡힌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바그다드 카페, 파리 텍사스에 이어 아리조나 드림까지 떠올려 봤고요. 이 세 편의 영화 이야기와 또 영화 음악을 들으면 정은임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가 함께 이렇게 또 떠오르기도 해요. 그리고요, 그때 방송, 공개 방송 때 굿즈 만든 거 있거든요. 그때 공개 방송 때 좀 나누어 드리고 좀 남았거든요.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골라서 보내드릴까 봐요. 이거 뭐 나도 뭐 합니까? FM 영화 음악 오시는 게스트 분들께 가끔 선물로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서 뭐 별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크기의 작은 책자예요. 1995년 4월 1일 그 당시 정은임의 영화 음악 마지막 방송의 일종의 각본집 느낌으로 마지막 방송 내용을 좀 텍스트로 만들어 본 그리고 정은임 아나운서의 어떤 사진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냥 뭐 작은 기념품 같은 게 있거든요. 그 20주기 방송 즈음에 이거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시고요. 네. 양심상. 그리고 제가 그 명단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빼고 그때 갖고 싶었는데 못 받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뭐 몇 분이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뽑아서 발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할 일이 또 하나 늘었네. 왜 일을 만드냐 나는. 신청은요, 문자나 미니는 너무 또 손쉬운 방법이라 쉽게 뭐야 뭐 준다는데 한번 해봐 라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수고로운 방식을 만들어놔야 정말 그 굿즈를 받고 싶은 분들만 신청하실 것 같아서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 보내주시는 분 아니면 MBC 홈페이지 라디오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분에 한해서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함께 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는 이유도 함께 써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 보내주시거나 FM 영화음악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전화번호 주소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네, 그렇게 신청해 주세요. 뭐 이번 주 안에 신청해 주시면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저도 천천히 보고 또 천천히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오해하시겠다. 신청만 하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분을 그 중에 뽑아서 발송을 해 드릴게요. 신청하는 사람 다 받는 거라고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침 송기준 씨의 사연이 왔네요. 정은임 아나운서 22주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중학교 때 라디오에서 듣던 정은임 아나운서 목소리 아직도 기억한다고. 특히 시험 때 그 목소리 자주 들으셨대요. 정은임 아나운서의 그 FM 영화 음악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 즐거웠고 고마웠다고 하시면서 30주기쯤에 AI로 목소리 말고 얼굴을 좀 살려서 정은임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 이거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누군가 하겠죠. 요즘 뭐 그 이제 AI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본인이 만드셔도 될걸요. 정은임 아나운서 사진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저는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단칼에 거절. 그리고 AI로 목소리 살리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얼굴까지 살리는 거는 글쎄요. 뭐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영화음악 즐겨 들을 때 아마 이 음악 많이 신청하시고

시티 오브 조이 사운드 트랙에서 시티 오브 조이 엔니어 모리코네의 스코어, 그리고 이어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서 A Love Idea 마크 노플러의 스코어였습니다. 시티 오브 조이는 미션의 롤랑 조페 감독이 연출한 영화예요. 그래서 미션의 엔니어 모리코네가 또 음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는 1995년 4월 1일 정우님의 영화음악 시즌1의 마지막 방송의 그 내용 중에 정우님 아나운서가 직접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5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왜 이 영화를 내 인생의 영화로 뽑았을까? 그건 이제 방송을 직접 들어보시면 알고, 그 굿즈에는 텍스트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예요? 95년 방송을 어떻게 들어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20세기 특집 방송 때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 드렸지만, 특히 1990년대 방송만 해도 이게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요. 방송국에도 없어요. 일부 내용들만 남아있지, 그 시절에는 이렇게 그 파일로 저장하던 시절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테이프라고 그러죠. 방송 테이프에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테이프 위에 또 더 씌우고 뭐 이러던 시절이기도 해서 MBC 라디오에도 90년대 방송의 자료는 거의 남아요. 온전하게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FM 영화음악 정훈입니다의 거의 모든 방송이 고스란히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훈이 아나운서의 아버님께서 매일 그 따님의 방송을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로 매일매일 그 방송을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아버님 만나 뵙고 그걸 어떻게 하루도 안 펴놓고 밤에 안 주무시고 기다렸다가 녹음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약 녹음 기능을 알게 돼서 나중에는 예약 녹음 기능을 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방송을 매일매일 녹음하는 그 정성이 어딥니까?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정은님 아나운서 세상 떠난 뒤에 정은님의 영화음악을 기억하는 또 청취자 가운데 한 분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일일이 다 파일로 변환을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만약에 1시간 방송이면 그 1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뭐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뭐 눌러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거의 3년치의 방송을 다 플레이 시켜서 일일이 파일로 바꿔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주신 청취자가 또 계세요. 다 특집 방송에 그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말한 그 마지막 방송, 1995년의 마지막 방송도 역시 땡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정은님 아나운서 누군지 몰라도 1990년대, 특히 90년대 초반, 중반 FM 영화 음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지 아마 그 느낌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따름 재밌을 거예요. 예. 그 내 인생의 영화 5편 가운데 또 한 편이 이 영화죠. 허공의 질주. 저는 정은영 아나운서 덕분에 알게 된 영화고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가 되었고 지금도 리버 피닉스와 정은임과 시드니 루멧 이 삼각형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허공의 질주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ire and

곡 들었습니다. 허공의 줄지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레니 크라비치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은임 아나운서가 영화음악을 진행한 시간이 다 합쳐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03년에서 4년까지는 딱 6개월이었거든요. 다 합해도 한 3년 남짓 정도의 시간밖에 DJ를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네. 그 2004년 4월 26일 마지막 방송의 오프닝 곡으로 정은임 아나운서는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6288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한 사람, 고 정은임 아나운서. 저에게 정은임의 영화 음악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이름일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영화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은임 아나운서께 드리고 싶습니다.

8월 4일 하루만큼은 정은임 아나운서를 기억하며 이 곡을 신청합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시간을 넘어서 제가 2년 전에 그 특집 방송 준비할 때 이 영화 이 음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을 시작한 거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처럼 잠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정은임 아나운서의 느낌으로 그 방송 준비했었습니다. 여름날의 재회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처럼.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비의 계절인데 아 올해는 폭염의 계절이네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0: 는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 하는 레저 스포츠 중에 스노클링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스노클링은 수면 가까이에서 마스크와 순대롱 역할을 하는 스노클을 착용한 채 물속을 관찰하는 걸 말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물 위에 가만히 떠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고기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고 말이죠. 장어나 큰 물고기처럼 자신들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볼까요? 아니면 뭐지 이건? 큰 바위인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요즘은 물속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됐든 시원한 물속으로 찾아들고픈 8월의 아침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위너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스노클링 하러 가서 바다 거북이 보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는데 왜 스노클링을 제대로 할 생각은 못했을까요? 몇 년 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못하고 뭐 어릴 때 수족관을 가거나 아니면 횟집 수조를 보면 아, 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 말이죠.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좀 짠해지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어느덧 달이 바뀌어서 이제 8월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래전 8월에 나는 더위와 힘차게 싸우면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같이 추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은경님, 서울에서 부평까지 출근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닌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출퇴근 시간을 다 합치면 4시간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 시간이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오히려 저는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30년 동안 매일 왕복 4시간을 다니신 거예요? 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대중교통인지 뭐 혼자서 운전하면서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승환님, 저는 40살이고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내려놓은 채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 새 직장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힘내서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직종을 아예 바꾸셨군요. 그동안 했던 일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동료분들도 잘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적응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유재정님, 아파트 경비일 끝내고 퇴근하고 있어요. 가끔 듣는데 사연은 처음 보냅니다.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분들 더운 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중 하나가 이 아파트 경비일 하시는 분들이죠. 저희 아파트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자주 뵙게 되는데 진짜 이 더위에 밖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 대표해서 마음 제가 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610번님께서요. 새벽 3시에 충북 청주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연천으로 가고 있어요.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병아리들을 농장으로 옮겨서 축사 안에 풀어놓으려고 이동하는 길인데요. 잠 좀 달아나게 신나는 노래 거북이의 빙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찍 출발하셨네요. 병아리들 무사히 잘 옮기시고요. 4992번님도요. 이 시간엔 출근하면 길이 안 막혀서 좋아요. 덕분에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빙고 듣고 내리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일찍 출근하는 거에 큰 장점 중 하나죠. 여유롭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610번님 그리고 4992번님께서 신청해주신 거북이의 빙고 같이 듣고 올게요.

전화 제 친구 James with my legs in this hotel 부분 등 발 다리 전부 다 팬이 오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ou're gonna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네, 먼저 들으신 곡은 거북이의 빙고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373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해군 부사관입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부대 방역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든 새벽 시간이지만 방역차 안에서 듣는 영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 덕분에 힘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장병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디님도 파이팅입니다. 노래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다 입니다로 끝나네요. 단아까 제를 제대로 쓰시는군요. 역시 부사관님이십니다. 아, 제 친한 친구의 남편도 부사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부사관들이 정말 할 일도 많고 엄청 바쁘더라고요. 뭐 야근은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이 그냥 쉬어도 되는데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지켜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우리나라 지키는 것만으로 힘든데 또 방역활동까지 하셔야 되다니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진승환님, 373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2583번님. 영디, 1년 가까이 수원에서 평택으로 출근하면서 항상 새 아침과 함께했는데요. 둘째가 생기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 그 시간에 더 육아에 힘써야 할 것 같아 평택으로 이사갑니다. 이전처럼 자주 듣지는 못하겠지만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육아 대디들 모두 파이팅! 아,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요? 아, 물론 2583번님 둘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회사 근처로 이사가시면은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기도 건강 하게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신생아 기간에는 거의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밥 줘야 되고 깬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자주 만날 수 있겠죠.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게요. 0926번님. 영디, 저 요즘 수영장에서 접영 배우는데 쉽지 않네요. 영디는 접영 잘하시나요? 잘하시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물속에서 멋지게 헤엄칠 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김윤경입니다. 아, 윤경님. 이래서 접영을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거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접영을 배운다 생각하세요. 탈락자들 정말 많을걸요? 저도 접영을 하다 하다가 그 폼이라고 해야 하죠. 느낌이 안 살아서 결국엔 그냥 오리발에 의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리발만 있으면은 그런 대로 잘 되더라고요. 한번 도구의 힘을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접영까지 갔다는 건 수영을 어느 정도 또 잘 한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의욕 잃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도윤서님. 영디,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저는 그분의 명언을 볼 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 늘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 글귀가 마음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량함과 소박함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마음에 뭔가 꽉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혹시 신청곡이 가능하다면 너만을 느끼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앱이 또 있군요. 톨스토이의 명언들을 모은 그런 어플인가 보네요. 아, 근데 정말 좋은 뜻이네요. 아이들에겐 선량함과 소박함을 가르치는 일. 아, 그쵸. 특히 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참 중요한데 이래서 어른들의 책임감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부터 좀 선량하고 소박하게 살도록 할게요. 윤서님도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 나온 곡이에요. 정구와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 불렀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영남지방 얘기인 줄만 알았던 극한 더위가 이제 서울까지 왔습니다. 폭염의 최고 위험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광주, 전남에 이어서 서울 경기권에도 내려졌는데요. 아침부터 많이 덥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9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 서울이 36.7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서울, 광주 38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 36도, 부산 34도. 4도로 영남 지역보다 어제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오늘 경기 남부 포함해서 내륙 지방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곽재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7년 전인 2009년으로 돌려볼까요? 그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됐죠. 아쉽게도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건 실패했지만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온 국민이 숨죽여 응원했고요. 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를 하는가 하면 다들 마스크를 쓴 채 큰 혼란을 겪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2009년은요,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꽃보다 남자의 F4 열풍부터 미실 아리를 하게 만들었던 선덕여왕까지 채널을 돌릴 때마다 재미있는 작품들이 쏟아졌죠. 그렇다면 그해 우리는 어떤 음악에 열광했을까요? 2026년의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8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8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09년 8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이때 저의 고1 생활의 여름방학이었죠. 정말 고1 때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많았는지, 특히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갑자기 이걸 틀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유치한 게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맛으로 보는 거니까 보다 보니까 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 F4 열풍, 뭐 꽃보다 남자 있었고 이후에 상속자들도 있었고 이런 류의 드라마들은 질리질 않는 것 같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9년은요 걸그룹의 전성기가 열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그룹이 있었죠. 2NE1.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NE1이 2009년 여름에 발표한 I Don't Care인데요. 속을 썩이는 남자친구에게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좀 비켜줄래?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매달리지 마! 라고 외치는 가사가 엄청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검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좌우로 살랑살랑 흔드는 포인트 안무, 이걸 정말 많이 따라했죠.

무대를 사로잡겠다라고 하면서 2009년 여름에 데뷔했는데요. 데뷔와 동시에 지금 흐르고 있는 핫 이슈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 부분의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서 그땐 다들 어딜 가나 이 부분을 흥얼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절의 포미닛은 정말 노래 제목처럼 매 순간 핫 이슈를 몰고 다녔죠.

2009년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한 걸그룹 하면 카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티걸, 허니에 이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인 워너까지 히트하면서 그해 여름엔 텔레비전을 틀었다 하면 카라가 나왔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워너라는 곡은 복고적인 감성에 트렌디한 사운드를 더해서 카라만의 새로운 색깔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카라는 그해 8월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타 제치고 1위 들었습니다.

자,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저는 2NE1이 워낙에 명곡들이 많긴 하지만 이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I don't care. 아,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지금 들어도 세련되고 이 곡은 길이길이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NE1의 I don't care 듣고 오시죠. Hey, Playboy.

네, 방금 들으신 곡은 2NE1의 I Don't Care였습니다. 그 다음 노래 이번 주엔 17년 전인 2009년 8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8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09년 여름엔 드렁큰 타이거가 정규 8집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틀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몬스터였죠.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강렬하면서도 웅장한 사운드에 압도된 분들 많을 텐데요. 편견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메시지를 힙합 비트 위에 거의 포효하듯이 쏟아낸 곡이었습니다. 당시 가요계에는 아이돌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몬스터는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 인정받았는데요. 그 결과 이 곡은 지금까지도 힙합이 가진 힘을 제대로 보여준 명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2009년 8월엔 FT 아일랜드의 3집도 큰 화제였어요. FT 아일랜드 하면 다들 록발라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당시에 그런 노선에서 벗어나서 지금 흐르고 있는 바래라는 곡을 발표해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는 헤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만 바라고 있다, 이렇게 슬픈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가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멜로디는 너무 경쾌해서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죠. 밴드로서 FT 아일랜드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훨씬 더 넓혀준 노래죠. 바래? 좀 더 들어볼게요.

2009년 8월에 너들 가나 이 노래가 울려 퍼졌죠. 가요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이 아브라카다브라는 마법사들이 하는 일종의 주문이고요.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져라 라는 뜻인데요. 가사 내용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집착과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을 닮은 인형에다가 주문을 건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노래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건방춤이 아닐까 싶어요. 팔짱을 낀 채로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골반을 흔드는 그 안무. 온 국민이 따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저도 어릴 때 에프타일랜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용기 씨가 연기도 하시잖아요. 아역 출신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깡순이라는 청소년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그 깡순이 시절부터 이용기 씨를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 곡 함께 할게요. 에프타일랜드의 발해 함께 하시죠.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8878번님. 여름 휴가를 맞아서 본가에 가는 날입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김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자주 갔던 분식집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 집 쫄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쫄면 먹고 고구마 마탕으로 마무리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살찌게 했던 그곳에서 추억여행 좀 제대로 하고 돌아올게요. 노래는 존박의 이상한 사람 예약합니다. 아, 정말 그 학교와 분식집은 왜 그렇게 다들 맛있을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포장마차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서 컵떡볶이를 먹었고 고등학교 때는 즉석떡볶이 집이 있어서 그걸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먹었던 그 컵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고 남은 국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묵국물 한 스푼 넣고 계란 으깨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맛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아 8878번님 그곳은 아직 남아있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쫄면 먹고 고구마 맡아? 완전 단짠이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본가 다녀오시는 거 마음이 충족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존박의 이상한 사람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덥고 지칠 때마다 행복했던 추억 하나씩 떠올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

0: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태희입니다. 8050님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애청자입니다. 등교할 때마다 엄마 차에서 굿모닝 FM 듣는데요. 방학이랑 엄마랑 미국 여행을 와서 잔디밭에 누워서 듣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 와, 왜 이렇게 부러워?
0: 아직 휴가 못 간 분들이 진짜 부러워할 만한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허허, 진짜 너무 부럽다. 상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상으로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 신선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러오고 있고요. 어디선가 새들이 짹짹짹짹 기저귀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 좋다. 다 상상되죠? 눈앞엔 푸른 잔디, 파란 하늘엔 하얀 구름 천천히 흘러가고요. 아, 좋다.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데. 현실로 돌아오기 전에 딱 3분 12초 정도만 더 상상여행을 이어가 볼까요? 그 어디든 좋아요. 음악과 함께 여러분, 렛츠고!

0: 8월 4일 화요일 굿모닝 FM 데이입니다. 첫 곡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듣고 오셨어요. 샌프란시스코? 한국하고는 이제 시차가 있어요. 16시간 차이라서 한국이 빠릅니다. 그곳이 이제 오후 한 3시? 예. 아, 낮에 듣는 굿모닝 FM. 아, 좋다. 상상여행 이제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진짜로 여행 간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 부러워. 김민정님이, 테디 저는 3주 뒤에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1일 오후 에그타르트 할 거예요. 부럽죠? 사진 보내줄게요. 크크크크. 예, 많이 부러운데. 많이 부러운데요? 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박영숙님이, 저는 광복절 껴서 휴가인데 변산반도 가려고요. 후후. 아, 좋네요. 변산반도도. 김수경님이, 저는 9월 9일에 베트남으로 여행가요 테디. 하하. 다음 달인데 벌써 땡겨서 이렇게 저에게 부러움을 받으시려고. 부럽습니다. 강지현님이, 저는 부산으로 상상여행 떠났어요. 송정해수욕장 바닷가예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시원한 파도가 철썩. 진짜 좋아요. 상상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다녀오셨네요. 이게 상상을 뭐 간접 경험을 다 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을 한 걸 다시 상상할 때, 그래서 그 디테일이 나만 기억하는 감각이 쫙 다가올 때 경험만큼 그래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여행 떠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경험하고 오시고, 예, 떠나오셨다가도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경험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디테일하게 우리 다 같이 평화로운 여행 머릿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다녀봅시다. 아침에 2시간은 좀 여행 같은, 예, 좀 편안한 친구가 돼야 되는데, 기분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코너,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씨와 함께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도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오늘도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을 앞둔 영화 오디세이 티켓 준비했어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입니다. 오늘도 두 분께 2매씩 드릴 거고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이렇게 적어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여행 티맵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경기

0: 도미는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0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화모니. 지금 샌프란 날씨를 보니까 하늘은 맑은데 현재 기온이 22도입니다.
2: 아, 그게 제일 부럽다.
3: 부럽다.
2: 너무 부러워.
3: 반면에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영남권에서 견디던 극한 더위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현재 광주, 전남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3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강릉 31도, 대구가 36도, 부산은 3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펄펄 끓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서울이 벌써 29도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30도 육박하는 곳들이 많고요. 전국의 열대야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쪽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쪽 지방으로는 소나기 요란하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이 시간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내용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할게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2: 짜파구리라고?
1: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2: 네, 냉장고에 한우 체크살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 아, 아무튼 도착 즉시 짜파구리, 알겠죠?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화이팅!
1: 아유, 짜파구리는 그냥 아줌마가 드세요.
3: 아, 아니다 참, 다송이 오빠 먹으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한우도 들었고. 응?
0: 야,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 번호 716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 1등,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인데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여유있게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이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의 뽀미 언니 출신입니다. 당시 나이는 만 17세, 역대 최연소 뽀미 언니였다고 합니다. 아, 누군지 아시죠? 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분이 성시경 난 좋아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저는 성시경 노래 중에, 시경이 형 노래 중에 난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난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을걸요? 예, 난 좋아.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조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화이팅!
0: 아, 영화 이제 기생충의 한 장면이었죠.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025번님 조여정 요즘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 김혜수원이랑 투톱 미쳤어요. 테디도 보세요. 아유 봐야 되는데 김혜수 배우랑 조여정 배우의 그 연기 대결 와 아, 두 분 결이도 비슷한 듯 다른 듯 막 있잖아요. 우리가 늘 봐오던 그 내공이 아, 저 기대됩니다. 볼 거예요. 조방글님께서 정답 조여정 오늘 거래업체 가야 하는데 여정이 참

기네요. 토닥토닥 화이팅. 달달한 거뭐 에너지 음료 같은 거좀 드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2: 봄봄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주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662번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으로 내한한 거 봄? 한국에서 뭐 하셨나 했더니 소금빵을 드시러 가셨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소금빵을 꼭 먹어보라고 했대요. 맛있다고 칭찬하시던데 저도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아, 이제 영화 오디세이 홍보차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거든요. 화장품 쇼핑도 하시고 손종호 셰프님 식당에서 이제 식사도 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좋은 것들만 많이 드시고 많이 만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662번님도 소금빵 맛 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8593번님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고양이 사료 1톤 기부한 거 봄? 8월 8일 세계 고양이 날을 맞아서 보호소에 기부를 했대요. 실제로 길 고양이들도 입양해서 키우고 있으시더라고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반려묘를 위해서 고급 오마카세도 만들어주시던데 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한번 품으면 다 보여있는 것 같아요. 셰프님의 영향력 좋게 멀리 따뜻하게 뻗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8593번님 나초맛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분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일리스의 빌리온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9580번님 2026년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 벌써부터 반응 뜨거운 거 봄? 예산 지원자만 257명으로 작년보다 3배 많다고 하는데요. SNS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크크크. 특히 저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 분장한 참가자의 한 표 던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진짜 분장 맞아요, 근데? 확실해? 와, 이 톤 진짜 잘 잡았다. 질감 진짜 잘 잡았어. 와, 이분 될 것 같은데? 예. 이분께 선물 드릴 텐데 선물 뭐 드릴까요? 예, 선물 보여주셔야죠. 아, 감자칩이에요? 아닌데요? 예. 9580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5331번님 우리 동네 소식도 전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시지땡 판교점 없어지는 거 봄? 오는 19일을 마지막으로 영업 종료한대요. 그동안 추억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없어지기 전에 영화 많이 보러 가야겠어요. 영화관에 관한 추억도 진짜 많으실 텐데 저도 사라지는 영화관 몇 군데 예, 사라질 때마다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죠? 5331번님 감자칩 드립니다. 3277번님 이창동 감독 한국 감독 최초로 토론토 영화제 에버트 감독상 수상한 거 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상을 받은 건데요.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가 출연을 하고요. 9월 달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기대됩니다. 이창동 감독은 이제 버닝으로 또 큰 상을 받은 우리나라 대표 감독님이신데 가능한 사랑. 어떤 내용이길래 큰 상을 또 받았을까요? 3277번님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10cm의 일말의 가능성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0: 감성 가득한 무대에 이루네.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저도 휴가를 계획 중인데요. 네. 태풍 돌핀이 저랑 같은 날 그곳에 도착한다고 해서.
3: 아 맞다. 아 그렇네.
4: 아 네. 아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보고 좀 위안을. 이제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 아 어떡해요.
4: 네, 네 힘낼게요.
3: 화이팅.
4: 네.
3: 조심해야 돼요.
4: 네. 아, 오늘 도로 중에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금천 방향 양방향 한 차로씩 막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밤부터 하던 작업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요. 특히 서울 방향이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7km 구간 정체가 아주 심해서 되도록 광명역이나 이전에 빠져나가서 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 목포 방향은 서부간선도로 안양교부터 금천교 쪽으로 밀려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더 많이 밀리는데 4km 지점부터 금천 쪽으로 쭉 정체입니다. 반대 도심 방향은 두 길 다 수월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김지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주에 우리 회식했잖아요.
1: 그쵸.
0: 맛있게 잘 드셨어요?
1: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예. 오랜만에 고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0: 그 테이블 너무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1: 네.
0: 쫙 옆으로 이제 해서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오른쪽에 이제 떨어져서 계셨는데.
1: 네네.
0: 구 에너지에 우리 전민기 여행사무총장님이
1: 일찍 떠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가시지? 그랬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 형이 낯가렸지? 이렇게 생각을 그때 잠깐 했어요. 또 굿모닝 FM 회식 필승 전략을 알게 되셨다고요?
1: 아, 네. 이제 앞으로도 무조건 작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먹으면 또 우리 막내 작가님이 너무 맛있게 많이 먹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0: 네.
1: 그리고 덤으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웃다가 울었어요.
0: 눈물나게 웃었죠. 왜? 눈물나게
1: 네,
0: 웃었죠.
1: 진짜 너무 소화시키면서 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우리 작가들이 최고예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잖아요.
1: 그리고 다시 한번 테디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말씀을 얼마든지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다시 힘내서 깨알 뉴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 아, 사실 뭐 이 더위에 경기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1: 네, 그래서 창원 NC파크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특히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토요일에는 40.4도, 일요일에는 39.5도까지 오르면서 이 KBO는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폭염으로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된 건 관련 규정을 마련한 2019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만 이 팬들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에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원정 응원에 떠났던 팬들은 숙박비와 교통비만 부담하게 됐거든요.
0: 예, 미리 취소가 결정됐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KBO는 앞으로 폭염 상황 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장별 기상 상황을 실시간

0: 으로 살펴서 필요하면 경기 시작 시간에 최대 1시간 늦추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요. 네. 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경기 지연은 물론 취소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1: 예, 올 여름 폭염 워낙 심해요. 그래서 선수 관중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에서는 라면과 즉석식품, 또 음료와 과자, 빙가류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약 3,800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요.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할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기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등을 최대 33% 할인하고요. CJ제일제당은 이 냉동식품과 두부, 김치 등을, 오뚜기는 라면과 즉석밥, 카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또 롯데의 칠성음료는 콜라와 사이다, 커피 등을 최대 57% 할인하고요. 빙그레도 아이스크림과 가공유 등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야, 생각보다 할인폭이 크네요.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폭염을 피해서 천연 에어컨이라 불리는 동굴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이 더위를 피해서 이제 동굴로 가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특히 이 강원 정선의 화암 동굴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암 동굴은 천연 석회 동굴과 옛 금광 갱도가 연결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복합 동굴 관광지입니다. 예. 이 동굴 안은 연중 평균 14도를 유지해서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또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약 1.8km에 이르는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폭염을 잠시 잊게 하는 웅장한 석회 동굴의 신비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1: 강원 정선 화암 동굴. 와, 아직 휴가지 못 정하시는 분들은 여기 듣고 또 솔깃하시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경기 광명의 광명동굴도 대표적인 여름 피서 명소예요. 이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개발한 광산이었는데요. 1972년 폐광된 이후 4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공간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을 해서 문화관광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연중 12도 안팎의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는데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주말에는 약 8,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다고 해요. 이에 광명시는 오는 17일까지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시원한 동굴에서 더위도 식히고 색다른 추억도 만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네, 7727번님이 충주 화록동굴도 좋아요. 놀러오세요.
1: 아, 동굴들이 지금 인기가 많네요.
0: 진짜. 네, 저도 여기 가려고 딱 찜해놨었거든요.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1: 갔다 와서 좀 알려주세요. 네. 김정현님이 일요일에 부산 사직 경기장 다녀왔는데요. 폭염 때문에 30분 지연 경기 했거든요. 30분 미뤘다고 더위가 그래도 좀 가시더라고요.
0: 다행이다.
1: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4213번님은 야구장 데이트 가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유유. 물론 표도 없긴 합니다.
1: 이럼에도 표가 없어. 진짜 대단하다.
0: 야구의 사랑.
1: 깰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레드벨벳이 신곡을 냈습니다. 서핑보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외쳐볼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지훈이 아내이자 다운이 엄마 박소라입니다. 남편이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제주도 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요. 아이와 저의 방학으로 여름에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떨어져 있다가 함께하니까 아이도 저도 너무 좋네요. 3주 정도 제주살이 하면서 뜻깊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겠네요. 이분 당첨되셨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저는 지훈이 와이프, 다운이 엄마 박소라입니다. 36살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소라님.
2: 네, 반갑습니다.
1: 요즘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2: 아, 네,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1: 아, 또 좀 시간이 지났다고 힘든 게 나오기 시작하나?
2: 네.
1: 아, 제주도는 어때요? 뭐 하실 예정이에요?
2: 아, 그냥 정말 힐링하러 온 거라. 예. 여기저기 뭐 예쁜 카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 위주로 다니고 있어서.
1: 아, 그치, 그치.
2: 네,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1: 아이고,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2: 5살이에요.
1: 5살. 아유, 너무너무 또 좋아하겠네. 제주의 그 네. 풍경들이 그 5살 아이의 마음에는 진짜 오래도록 남아있을 건데.
2: 네.
1: 좋으시겠어요. 잘하셨어요.
2: 네.
1: 그럼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고 했는데.
2: 네.
1: 주말 부부일 때 장점은 뭐예요?
2: 일단은 편해요.
1: 아, 생활의 어떤 리듬이 좀 편한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2: 네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고. 아이하고 저도 이제 하루를 일찍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1: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이게 주말에 온전히 또 엄마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루틴이 이제 편하게 딱 잘 네. 짜여 있을 텐데.
2: 네.
1: 아, 거기에 이제 남편분이 남편분 루틴까지 좀 챙겨야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2: 네.
1: 아, 남편분의 느낌은 어때요?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나요? 똑같은 것 같나요?
2: 네, 확실히.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랑 아이 없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1: 예.
2: 그냥 주말에만 봤을 때보다 지금은 밥도 더 잘 먹는 것 같고.
1: 그렇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2: 밝아진 것 같아요.
1: 세상에, 너무 좋겠다. 이게 또 일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또 떨어질 네. 때 마음은 얼마나 또 애쓰셨을까 싶기도 해요.
2: 네.
1: 그때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좀 힘들어도 행복하게 계시네.

0: 감사합니다.
1: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제 퀴즈 푸셔가지고 치킨도 또 같이 네.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아,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0: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반만 맞추면 되니까 네.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면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52 더하기 83은?
1: 135.
0: 사자성어예요. 산에서도 싸워보았고 물에서도 싸워봄. 산전?
1: 수전.
0: 속담. 고양이에게 이것을 맡기다 해서 이것은?
1: 생선.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1: 응?
0: 샤샤샤.
1: 패스.
0: 어? 매표소를 영어로 하면 박스?
1: 박스 오피스?
0: 영화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패스.
0: 아,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 기본 법전은?
1: 경국대전?
0: 요, 최근 대한민국 기상관측 122년 역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한 도시는?
1: 양산?
0: 박태현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올림픽은?
1: 올림픽?
0: 어, 올림픽. 어,
1: 광저우?
0: 어, 비슷한데 그 나라는 맞아요. 도시가
1: 베이징?
0: 달라. 어, 껍데기는 가라를 쓴 시인은?
1: 껍데기는 가라?
0: 어, 껍데기는 가라. 여기 MC 이름하고 비슷해. 아,
1: MC
0: 똑같아.
1: 이름이요?
0: 예. 네.
1: 아, 패스!
0: 아, 아,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1: 아, 아 그거!
0: 그거, 그거!
1: 그거, 트와이스?
0: 어, 맞아. 정답! 야. 문제 잘 푸시네. 문제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와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어려운 거 다 맞추셨어요. 와 경국대전 이런 거.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트와이스였고 영화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 모두 출연하는 이제 배우는 톰 홀랜드였어요.
1: 아.
0: 껍데기는 껍데기는 가라를 쓴 시인은 신동엽이었습니다.
1: 아,
0: 아하, 잘 푸셨어요. 너무 잘 푸셨고, 선생님 네.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아,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고, 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자.
0: 어, 울컥한다, 소라님.
1: 네.
0: 네, 어우 좋은. 좋은 시간들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죠?
1: 네. 네,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1: 네.
0: 제주에서 멋진 또 풍경 있으면 보내주세요.
1: 네. 감-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생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금어기가 풀려서 8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이 생선은요, 특히 가을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뼈째 먹으려면 오히려 요즘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뼈가 억세져서 식감이 거칠어지기 때문인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 생선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아, 힌트 드릴게요. 힌트. 오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 생선 이제 먹자고 지금 딱 차리니까 바로 이제 전화해. 전화하세요. 전화해. 전화해요. 예. 뭐 하는 거냐고요, 저. 여러분 힌트 드린 거잖아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면 정답 제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2AM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의외로 8월에 먹어도 맛있는 생선 정답은 바로 전어였습니다. 가을 전어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름이 제철이죠. 뼈가 좀 연하고 해서. 4118님이 전어 횟집 하는 동생도 전어는 지금이 맛있다고 했는데 진짜였군요. 조만간 전어 먹으러 가야겠어요. 꺄! 지금이래요. 지금 먼저 선수 치세요. 장수진님이 정답 내가 어제 먹은 안주 전어.

0: 먹은 거 다 빼느라 열심히 러닝 중입니다. 아, 전어만 드셨으면은 러닝 뭐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겠냐고요, 그죠? 예, 그 뒤에 더 있겠지. 4151번님이 정답 전어. 여름 휴가 보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가는 길에 남편이랑 싸워서 분위기가 냉랭했거든요. 근데 방금 반반키 같이 풀다가 분위기까지 풀렸어요. 그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지금 이거 듣고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 눈을 살짝 마주치고 물론 차 세워올 때 그리고 한번 안아줍니다. 토닥토닥 미안해 사랑해 안 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 너무 빠져들었네. 8257번님이 정답 전어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가서 배에서 바로 썰어 먹었던 그 맛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립네요. 아버지도 전어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멋진 추억이 있네요. 음식은 무드가 다 할 때가 있으니까 그 무드는 최고였겠다. 자 꿀스틱 세트 다 보내드립니다. 선곡표 게시판에 남겨놓을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6: 94.3 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승현수입니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이가 그냥 보통 출근해서 계속 수업하고 센터 업무 보고 그렇게 보통 한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운동 전후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운동에 흥미를 느끼실 때 가장 보람차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 출근길에 무조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태리님 아침 일찍 방송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더운 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모습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결혼 1주년이 되는 날인데 남편과 이제 도쿄로 하이록스라는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겸 겸사겸사 가는 거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남편 경화,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기 쉽지 않을 텐데 더운 날 고생이 많아. 안돼 못해. 다음 주에 시합 잘 하고 오자. 사랑해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아침 텐션을 밤 늦게까지 그대로 팬들에게 전달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해버 굿데이.
0: 인천 청라에서 PT샵 운영하고 계시는 승현수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확 느껴집니다. 하루 14시간 근무. 그냥 여기 사는 거죠. 자는 거 말고는 그냥 일어나면 씻고 바로 가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 열정과 에너지가 반드시 행복으로 메대비치어질 거예요. 결혼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부부 동반으로 또 하이록스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지 이제 이 대회까지 도전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건강한 부부이신 거 너무너무 멋지고 부럽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러닝도 하고 근력 운동 결합한 이제 실내 피트니스 대회 같은 게 하이록스인데 이건 뭐 거의 심폐지구력 뭐 다 모든 게 다 좋아야 돼.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운 인사들 곱게 담으로 제작진이 직접 할 겁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이 헬스 트레이너라면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세 교정보다 맞춤법 교정에 더 힘쓸 것 같아요.
2: 네.
0: 이휘준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이준입니다.
0: 그건 교관이잖아요.
2: 에이. 이렇게 하시던데. 에이.
0: 하나, 둘, 에이, 셋. 하나 더. 헬스장 다니고 있어요?
2: 다니고 있습니다.
0: 정말?
2: 아직 계속 다니고 있어요.
0: 가서 뭐 해요, 가서?
2: 이것저것 다 하는데.
0: 어느 부위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2: 저요? 어깨요.
0: 진짜로?
2: 왜냐하면 어깨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0: 근데 어깨가 진짜 빨리 아프잖아요.
2: 네 맞아요. 어깨 빨리 지치고
0: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2: 많이 합니다.
0: 한 2세트 이후부터는 진짜 던지고 싶은데
2: 진짜요. 그거랑 하체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0: 하체는 뭐 말이 뭐예요.
2: 하체가 제일 힘들고 어깨는 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0: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2: 해야 돼요.
0: 몸이 좋긴 좋아요.
2: 그래요?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0: 보여주지 마요.
2: 이거 라디오라서
0: 보이는 라디오 때 우리 보여줬잖아요.
2: 그걸로 안 되죠.
0: 그때 백숙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2: 그러니까 너무 하얗다고
0: 하얗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근육 양을 보셔야 되는데 피부

0: 색을 왜 이렇게 보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안을 봐야 돼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언어 유의. 아, 뭐 언어에 대해서는 네. 이만한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1: 해드립니다.
0: 잘 따라가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1: 자, 평소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은요.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표현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굿모닝 뉴스입니다. 이휘돌 리포터 지금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휘돌 리포터! 지금 그곳 상황 어떤가요?
2: 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월급날 돈을 탕진잼 탕진한 듯이 아주 그냥 사람이 없습니다.
0: 예, 전문적이지 않은 말투 예, 생생합니다. 그곳이 탕진잼, 어딥니까?
2: 탕진잼
0: 어딥니까? 그곳이
2: 저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0: 아, 이휘돌 리포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2: 네,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2: 네.
0: 먼지잼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네요.
2: 먼지잼. 돈을 다 쓰고 통장에 먼지만 남았다는 뜻인가요? 공감합니다. 월급 좀 올려주시면.
0: 네, 연결 상황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네. 이휘돌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2: 괜찮은데 잘 들리는데.
1: 오늘 배워볼 우리말 네. 먼지잼입니다.
0: 네, 누가 들어도 스포츠 뉴스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1: 이거 뉴스 아니야 이거?
0: 잘못 찾은 거예요 뭐예요?
1: 갑자기 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어느 상황극에서 김홍경 앵커가 먼지잼이라도 오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휘돌 리포터가 통장에 먼지만 남았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먼지잼 이게 뭘까요?
0: 이게 우리말이라고요? 와 너무
1: 먼지잼.
0: 신기한데 먼지잼 뭐 일단 먼지는 네. 맞는데 잼이 뭘까?
1: 잼 탕진잼 할 때 그 잼인지
0: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1: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지잼 비가 먼지를 날리지 않을 만큼 조금 옴 이런 뜻이에요.
0: 비 이야기예요?
1: 비예요. 비. 먼지를 잠재울 만큼 조금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잼은 재우다의 줄임말로 추정이 돼요. 이 외에도 비와 관련된 표현이 참 많습니다. 먼저 는개라는 말이 있어요.
0: 는개?
1: 개는 아이. 네, 는개. 이게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은. 근데 이제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를 뜻해요.
0: 아, 먼저 알아 이렇게 흩뿌리듯이.
1: 네, 살짝 진짜 네. 살짝 이슬비보다는 가는.
0: 분무기 뿌리듯이 오는 비.
1: 살짝. 또 개부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0: 개부심.
1: 네, 개도 이것도 아이. 약간 비속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장마로 큰 비가 지나간 뒤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퍼붓는 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0: 예.
1: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앉은 고운 흙을 명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이예요. 명개. 이 명개를 부셔낼 만큼 퍼붓는 비라는 뜻입니다.
0: 네.
1: 참고로 여기서 부시다는 뭔가를 깨뜨린다는 뜻을 가진 부수다가 아니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거나 헹구다라는 뜻이에요.
0: 와 어렵다.
1: 그 전에 또 이제 여우비 이거 소나기 같은 거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또 비를 표현하는 우리말이 정말 다양하니까 이게 상황에 맞게 이게 사용하면 참 다채롭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0: 그렇죠? 네.
1: 네.
0: 비와 관련된 우리말이 이렇게 많았군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먼지잼, 먼지잼은 먼지를 재운다. 먼지를 재울 정도로 살짝 온 거.
1: 그렇습니다.
0: 아 좋다.
1: 탕진잼은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0: 예.
1: 전혀 관련 없고 돈은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탕진, 재미를 뜻하는 잼 합친 신조어죠, 신조어.
0: 그럼 재미고,
1: 네.
0: 먼지잼은 재운다에
1: 그렇습니다.
0: 나온 겁니다.
1: 네.
0: 아 재밌네요. 우리말 표현 재밌어.
1: 다양하고 재밌죠.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0: 3000번님이 와 39년 평생 처음 듣는 단어 먼지잼.
1: 네.
0: 정말 잼나네요. 크크크. 어허. 39년이면은
1: 많이 안 사셨는데?
0: 아니 그것보다 이런 개그 하기에는 조금
1: 아
0: 예, 친구들이 많이
1: 느크크 예.
0: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호응 뒤에 그렇게 붙이니까 제가 얘기한 것 같잖아요.
1: 아니. 제가 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우리 휴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우주의
1: 네.
0: 드라우닝. 아 먼지잼 반드시 외워야겠다. 비에 대한 표현.
1: 좋아요.
0: 네, 외우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우즈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8시 1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더위의 지도도 바뀌었습니다. 서쪽은 극한 폭염, 그리고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은 먼지잼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이제 광주, 전남, 또 서울, 경기권에도 내려졌습니다. 영남지방은 폭염주의보로 두 단계 완화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 양산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서울, 광주는 38도, 하남시가 39도, 세종, 전주 3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열대야주의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벌써 30도, 체감온도가 벌써 32도까지 올라있고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극한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은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내륙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아, 회식 때 많이.
1: 회식 때?
0: 예.
1: 많이?
0: 드셨어요?
1: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인사가 늦었죠.
0: 아니, 그건 아니고.
1: 아, 그날 많이 사주셨는데.
0: 예, 그쵸? 아니 제가 예. 밥을 사드린다 하다가 회식까지 와버렸네요. 회식까지 와버렸어요.
1: 아, 그래도 큰 돈 쓰셨어요.
0: 아닙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연 기자님 다 많이 드시나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1: 아,
0: 어, 그 테이블에 근데 네, 고기가 계속 남아 있었어.
1: 아니에요. 저희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민경 PD랑 네.
0: 예.
1: 많이 먹었어요.
0: 정원님이랑 이렇게 또 테이블이 있었는데 고기만 고기가 소복하고
1: 아 소복
0: 어 소복해
1: 계속 시켜서 아,
0: 두 판 정도 먹었죠 두 판
1: 두 판 네, 두 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0: 어 예. 저기 작가들은 세네 판 먹었는데 근데 금방 없어지던데 너무 달라서 계속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1: 아 저희가 아무래도 대사가 느려서
0: 아 그런 거면 괜찮 만족하게 드셨으면 괜찮아요 혹시나 적게 드셨을까봐 자 그렇습니다 아 뭐 잘 먹었다니까 다행이고
1: 네.
0: 키워드 뉴스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세제 개편안, 두 번째 키워드 이주민, 마지막 키워드는 용의자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세제 개편안입니다.
0: 어제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됐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부동산 세제 관련한 관심이 컸죠.
0: 예.
1: 몇 가지 짚어보면요. 먼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주변 입지도 좋아서 집값이 잘 오를 걸로 기대되는 그런 집을 말하는데
0: 예, 그런 집은 이미 근데 저렴하지는 않죠.
1: 네.
0: 근데 가격이 더 오를 걸로도 예상이 되고요.
1: 그렇습니다. 집 여러 채를 사서 세금 부담이 커지느니 차라리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를 두고 10억짜리 집 세 채 가진 사람이 3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 훨씬 많이 내는 건 부당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0: 뭐 일부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걸로 보이네요.
1: 네,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앞으로는 이 종부세 세율 구간이 소유한 집값에 따라 나뉩니다. 보유한 집이 비싸면 그만큼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 정부는 향후 똘똘한 한 채, 즉 고가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시가 45억 원이 이제 넘는 네. 집부터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지네요.
1: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 6억 원 집에 대한 종부세 내년엔 지금보다 27% 이상 증가하고요.
0: 예.
1: 내후년엔 지금보다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0: 만약 시가 50억 원짜리 집이라면 2년 뒤엔 지금보다 종부세가 40%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1: 고가, 초고가 집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가 된 건데 집을 사놓고 살진 않은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부담도 강화가 됐어요.
0: 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거래세인데 이 거래세 매길 때 기존엔 집을 보유한 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을 덜어줬거든요. 앞으로는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따져서 세금 부담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 산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1: 직접 산 기간을 본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집을 여러 채 가진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0: 네,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소유한 집을 팔 땐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보단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걸 중과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2028년까지만 이 중과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안에 팔 건 팔아라 이런 뜻인데 시장의 매물이 좀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주민입니다.
1: 수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명이 숨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0: 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새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는 나라 모로코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 또 경제적 이유로 유럽에 정착하기 위해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몰려들었습니다. 월경, 그러니까 국경을 넘기 위해서였는데요.
1: 예, 스페인은 아는데 이 세우타라는 지명이 약간 낯서네요.
0: 그렇죠. 스페인은 유럽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세우타는 스페인의 영토긴 하지만 아프리카 북쪽 대륙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모로코와 국경이 인접해 있습니다. 수만 명의 모로코인들이 이 바다를 헤엄쳐서 세우타로 넘어오려고 한 건데요.
1: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0: 그렇습니다.
1: 했군요.
0: 그렇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까지 앞다퉈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익사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방파제 장벽을 넘는 과정에 압사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스페인 당국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당국은 바다에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이 더 많을 걸로 보고 최대 200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1: 사망자가 수십 명.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우타로 들어가려던 수만 명의 모로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0: 네, 스페인 정부는 최소 4만 8천여 명, 그러니까 세우타 입국을 시도하던 대부분의 모로코인이 스스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국경 인근 해안과 도로 등에 숨어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1: 스페인 정부의 대응은 어때요?
0: 네, 스페인 정부는 우선 군병력을 세우타에 투입해서 치안 유지와 함께 입국자에 대한 신분 확인과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방을 위해 세우타의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또 추가 진입을 막기 위해서 500m 길이 해상 차단벽도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최근 스페인 정부는 이민 정책을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0: 네, 앞서 스페인 정부는 국내 오랫동안 체류한 미등록 이주자 약 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교적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대규모 월경 이후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두고 스페인 안에서도 논쟁이 불붙었고요.
1: 특히 주변 유럽 나라가 반발을 하면서 국경을 걸어 잠갔죠.
0: 네, 이민자 유입이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해상, 항공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요. 독일과 스웨덴도 스페인 정부의 국경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야, 진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0: 그렇죠.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용의자입니다.
1: 지난 6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약 두 달 전이죠. 지난 6월 10일 새벽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6시간 전쯤 한 사람이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약 2시간 뒤 집을 떠난 사실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했고요.
1: 예.
0: 이후 이 사람을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왔는데요.
1: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용의자가 잡히지 않고 있죠.
0: 네, 용의자를 추적해 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사람은 반소매에 긴 바지 차림이었는데 손엔 장갑을 끼고 있었고요.
1: 예.
0: 모자를 눌러쓰고 복면도 써서 눈만 간신히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1: 자신이 누군지 이제 드러나지 않게 가렸습니다.
0: 네, 남성은 집에 들어올 때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오다가 입구 초입에서 CCTV를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0: 나갈 때도 몸을 돌려서 CCTV를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1: 범행 전후로 CCTV의 네. 존재를 인식했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일대 CCTV 영상 등을 추적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키 175cm 정도의 보통 체격 남성으로 확인된다고 밝혔고요. 이 CCTV 영상을 공개한 뒤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라 제보의 신빙성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상금도 내걸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얼른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0: 그러게요.
1: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입니다. 모로코인 수만 명의 세우타 월경 사태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평화, 안정, 정의. 우리 세계는 이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0: 쉽지 않아요.
1: 양승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목요일날 뵐게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악뮤의 소문의 낙원 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고민박살 화한 나로 돌아올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서양고속도로 금천 부근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 작업으로 양방향 한 개 차로씩 막혀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막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부근 정체가 아직은 심한데요. 특히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금천 방향으로 많이 밀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지체가 좀 풀리겠지만 아직은 옆으로 지상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는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지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아직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장수 부근 4차로에도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서운부터 장수 쪽으로 밀려 있고요. 또 안현에서 도리 조남 일대 지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은 장수에서 서운까지 밀려 있고 노지 부근 고장차 있어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gentlemen, the P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Posse!
2: Posse!
1: Posse!
2: Posse!
1: Come, modo, Posse!
2: Horn! Nyanyo! Nyanyo!
1: Come, Posse! Horn! No!
0: Posse, Posse, Posse! Oh, Posse! Oh, Posse! Everybody!
1: 아 에너지도 좋고 아 너무 경박해 그만 초장 박살 모드로 고민 방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민을 왁구볼처럼 와드득 와드득 부숴주실 분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세요.
1: 그거 하면서 자기도 일어나는 거죠 이제.
2: 예, 저도 기운을 좀 차려야 돼.
1: 예, 아까 분명히 쥐며느리처럼 굴러서 왔거든요. 예,
2: 아유.
1: 등이 한껏 굽혀져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2: 할 건 해야죠.
1: 그렇지 그렇지. 왁부볼 말랑이 푹 빠져 있었는데 지금도 해요.
2: 어, 그럼요. 아, 예, 네. 뭐 말랑이, 뭐 크런치, 뭐 이제 그 샤베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1: 그것도 있어?
2: 예, 그 종류가 여러 가지라 예, 지금 하나씩 모닝빵 뭐 종류가 많습니다.
1: 아 그래?
2: 네.
1: 이런 쪽으로는 거의 뭐 전민기 총장님보다 유행이 앞서네요.
2: 저는 솔직히 오빠보다 훨씬 앞서 있다 생각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이고,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고.
2: 그리고 약간 뭐 다이어트 시술
1: 그렇지.
2: 이런 거라던가
1: 미용 쪽
2: 거의 전 초반에 딱 나왔을 때 궁금해가지고
1: 아, 다 써보는구나.
2: 예, 먼저 해보는 스타일. 예.
1: 그렇구나. 이게 네. 또 근데 민기 총장님이 또 뷰티 쪽으로는 또 어, 하시니까 이 업무를 하셔가지고
2: 아 그래요?
1: 네. 오. 좋은 건 또 쓰고 계셔.
2: 아 어. 그래서 오빠 피부가 그렇게 매끄럽군요.
1: 아, 그분 타고난 것 같은데 거기에 노력도 하는 것 같아.
2: 맞아. 근데 그게 안 관리를 하면 에, 유지가
1: 티나지,
2: 안 티나지. 돼.
1: 아, 유지가 티나요.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민 박살 허한나 예, 여러분들 고민 박살 내보겠습니다.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2: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살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 박살 허한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릴게요.
1: 긴 고민 바로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2: 오늘은요 닉네임 남편은 키링남 님이 보내주셨어요.
1: Let's go.

0: 남편이 최근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는데요. 심심한지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으면
1: 여보 어디 가?
0: 아, 나 아파트 부녀회 모임 간다 그랬잖아.
1: 어 부녀회 나도 가면 안 돼?
0: 아 여자끼리 모이는 데를 당신이 왜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찌개나 데워 먹고 계세요.
1: 알겠어.
0: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0: 는데요. 저 혼자 노래 교실 가는 날에도 같이 가겠다고 찡찡거리는 겁니다. 겨우 떼어놓고 갔죠.
1: 자자, 회원님들 다 같이 크게 따라하세요.

0: 간다 그랬잖아.
1: 아니 여보, 나 지금이라도 진짜 거기 가면 안 되나?
0: 어?
1: 나도 이참에 노래 실력 키우고 좋잖아.
0: 아우 정말 진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끊어 그냥. 아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다음 주엔 피부 관리 받으려고 예약했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1: 여보, 요즘에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라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어?
0: 분명히 이럴 것 같거든요. 어디 나갈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떼놓고 가지 싶어가지고 고민이 정말 많아요. 아우 껌딱지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남편은 키링남님께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퇴직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부녀의 모임을 따라가려고 하시고 노래교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좀 같이 가보고 싶어하는, 예, 이런 키링남이 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다 하셨는데, 지금 나이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0: 그래도 퇴직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
1: 정년이 되셔서 퇴직하신 거겠죠?
0: 한 60대 정도 되셨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60대 네. 중반 정도 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남편분께서 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과 이런 관계들도 좀 소원했던 것 같고.
1: 그렇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네. 얼마나 열심히 또 일을 하셨으면, 야,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1: 이게 또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이입이 많이 되는 거, 저랑 안나신 비슷한 거.
0: 일을 우리가
1: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0: 소처럼 해서 그런가요?
1: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자꾸, 아니 퇴직하면은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어요.
0: 우리 또 사연자님은 이제 본인만의 이 인프라 구축이 이미 돼 있는 거지.
1: 아, 그것도 서운해.
0: 그동안에. 그것도 그러니까 서운해. 일을 하면서, 아니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남편이 자영업 하니까 네. 12시쯤 나가서 새벽 한두 시에 들어와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럼 제가 그동안 뭐 할 게 없잖아요.
1: 함께 할 거는 없지 아예.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취미생활을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1: 그 시간에 이제 채우는.
0: 네.
1: 나름 버티고 있는.
0: 맞아요.
1: 효율적으로 쓰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이제 자꾸 함께 하려고 해서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민인 네. 것 같아요.
0: 왜냐면 노래교실 같은 거 친구들이랑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데.
1: 그 맛이 있지. 네. 또 남편이랑 가면 모두가 불편해.
0: 또 남편 챙겨야 되잖아 또.
1: 아니, 친구들도 다 불편해.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응 좀 보겠습니다.
0: 아, 정은정님께서, 아이고 남편들 정말 젊을 땐 그렇게 밖으로 놀더니 나이 드니까 쫄쫄 따라다닐라 그래요. 아내들은 애들 다 키우고 이제 해방인데.
1: 아, 또 이런 경우가 있어.
0: 맞네.
1: 아,
0: 사회생활 우리 아버님들은 다 하시고.
1: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만 해서 지금 소원해진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잘 안 모여.
0: 이제 놀 거 다 놀고.
1: 놀 거 다 놀아서 안 모여서 아내를 괴롭히는 느낌이 좀 있구나.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0: 그럴 수 있어.
1: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또 보겠습니다.
0: 이수키님, 정년 퇴직한 우리 남편은요, 제가 헬스장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부럽네요. 즐기세요.
1: 아, 오히려 그래, 함께 하고 싶은데 또 안 가는. 사실 이번은 이런 분이 더 많아.
0: 쇼파랑 거의 일심동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정년하시고 네. 집에서 이제 그냥 나 이제 쉴래 하면서 네. 완전히 늘어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맞습니다.
1: 에너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이수키님 말처럼.
0: 근데 왜 그 본인 친구들 만나러는 왜 안 가시는 걸까요? 힘들어서 그런가?
1: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안나 씨도? 20대, 30대, 40대 다르잖아. 아,
0: 친구들 만나는 패턴이, 친구들 만나는 패턴. 완전 다르죠.
1: 그리고 만나자고 하기도 쉽지 않아.
0: 그렇기는 한데.
1: 근데 이게 더 가면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0: 그래서 정년을 퇴임한 또 친구가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네요. 네. 네.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또래 네. 친구들은 잘 못 만나시는 것 같아요.
0: 확실히. 진짜요?
1: 네, 확실히. 많이 이제 뭐 사연들이 있으니까, 사정들이 있으니까 다 이게 너무 한번 엇갈리면
0: 다 아니까
1: 중간에 이어붙이기 쉽지 않아요.
0: 네, 맞아요.
1: 50대
0: 맞아요.
1: 이후부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기도. 예.
1: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 많이 없을 수도 있다.
0: 맞아요.
1: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죠, 뭐.
0: 또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또.
1: 아, 그거 쉽지 않지.
0: 네.
1: 근데 새로운 친구 사귀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 동호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어차피 지금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그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제일 1번 친구는 아내잖아.
0: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
1: 모르지.
0: 뭘 등록을 하거나 내 취미를 뭘 하려고 하는 게 좀 여자분들보다는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1: 우리 때 지금 40대 초반 중반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정년을 하신 이제 저희 큰형님 세대, 아버지 세대는 네. 더 그럴 거예요.
0: 그러니까.
1: 정말 일만 하셨을 거예요.
0: 아, 왜냐면 저희 경주도 남편도 저는 뭐 아침에 뭐 필라테스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복싱을 하고 싶다고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1: 안 되잖아요. 체력도 안 되고.
0: 근데

0: 시간도 안 되고.
1: 아 등록을 안 해요.
0: 못 하는 거죠.
1: 아 제가 어제 그래서 물어봤어. 어. 내가 등록해 줄까? 내가 찾아볼까? 그랬더니 내가 다 해줘 버릇해서 그런가?
0: 아 아니 원래 잘 못해요.
1: 아 그렇죠. 네. 어, 왜 그런 거예요?
0: 미안해요 그건.
1: 어 누구한테 미안해요?
0: 모든 여성분들한테. 남자를 들을 대신해서. 아, 아. 아 너무 미안해요. 남자들이 의외로
1: 어, 스스로 약간 네. 진취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0: 있어요. 그게 있어. 네. 경험해본 거는 누구보다 잘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이 아. 생각보다 어,
1: 그렇게 쉽지 않구나.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활동적인 편인데도 오. 그게 좀 쉽지 않아. 저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 그렇구나.
0: 또 도전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는 있어요. 어. 너무 도전 많이 해서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1: 맞아. 그런 분들은 이제 일을 다 벌리는 스타일들.
0: 벌리는 분들이 있고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좀 잘하고자 하다가 어느새 이제 새로운 건 좀 두려운.
1: 그렇구나.
0: 그거 한 번 더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 어,
1: 아, 또 그런 마음 때문에.
0: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대충 해놓고 그만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니까.
1: 저는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말아 약간 그치, 이런 마음이에요.
0: 어, 이런 분들이면 할 수 있는데.
1: 아, 그렇구나.
0: 아깝잖아.
1: 아, 또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네. 네네.
0: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들.
1: 김진아님. 원래 남자는 나이가 들면 1번 아내, 2번 여보, 3번 마누라래잖아요. 어.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나은 것 같아요. 크크크.
0: 사실 진짜.
1: 맞아.
0: 너무 무관심이거나 너무 진짜 호응을 안 해줘서 나야 문제가 되는 에. 부부들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에 너무 많이 오니까.
1: 맞아.
0: 이런 분이 좀 귀하긴 해요.
1: 귀여우시잖아요. 또
0: 에너지가 있고.
1: 저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원래는 이제 젊으셨을 때는 아버님이 진짜 무뚝뚝하셨대요. 말씀 없으시고.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말 시키시니까 어머님이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만 얘기해 계속 이러시거든요.
0: 대부분 비슷하네. 아, 대부분 에스트로겐이 올라오면서
1: 예. 호르몬적으로
0: 예. 그렇게 되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1: 맞습니다.
0: 이유대님은 노래교실 한번 데려가 주세요. 기가 쪽팔려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할걸요. 아 이것도 그럴 수 있어.
1: 아, 근데 또 신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0: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 상상만이지만 그런 게 있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 밖에서의 모습을 사실 이제 잘 관찰하지 못한 채 네. 20, 30년 흘러버렸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노래교실 갔을 때 우리 남편이 한번 마음먹으면 얼마나 잘하는지도 어. 볼 수도 있어.
1: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또 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0: 의외로 나보다 사회생활 더 잘해서 분위기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
1: 내 친구들을 다 데려가.
0: 어, 다 데려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 어. 모르는 거지.
1: 그거는 갑자기 노래교실 선생님으로 자기가 이제 꿈을 정했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0: 넘어가는데.
1: 제2의 인생.
0: 아 그렇지. 어쨌든 예, 어떤 모습일지 사실 응원해주고 기대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약간 조금 불편한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좀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1: 네. 그냥
0: 들어요.
1: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데려가시는 거 어떤가?
0: 그래 스페셜 이벤트로 에. 생각하시고 에. 내 일정한 이 생활 루틴에 조금 활력을 넣는다. 약간 긴장도 되고 네. 설레기도 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어떤 패턴이니까.
0: 그러니까. 에.
1: 우리 사연자님도 좋을 것 같아.
0: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연자님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지금 해결책이지만
1: 그렇긴 해요.
0: 예. 남편과 함께하는 어떤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스페셜하게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1: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0: 그러니까. 예. 안 해본 입장에서도
1: 맞습니다.
0: 예, 남편과 함께했을 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1: 맞아.
0: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예, 저기 죄송합니다.
1: 해보고
0: 아니면은
1: 오빠 나오지 마 이제.
0: 아, 저는 이제 잠깐 입 닫고 있을게요.
1: 네.
0: 자, 어쨌든 두 분의 예, 앞으로의 행복을 너무 응원합니다.
1: 맞습니다. 예.
0: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경험담 받아볼까요?
1: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나 여기까지 따라가 봤다. 방금 사연의 주인공 남편은 키링란님은 남편이 모임에 자꾸 따라오려고 해서 고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남편, 아내, 남친, 여친은 물론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본 적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동생 소개팅하는데 몰래 따라가 봤어요. 등 아빠 낚시 모임 따라가서 갓 잡은 회 얻어먹고 왔어요 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예, 이런 경험 있어요?
1: 따라간 적. 아, 글쎄요.
0: 잘 없죠.
1: 예, 네, 전 아, 직업이, 집에만 또 있으면 좋겠다 생각.
0: 직업이 또 저희들은 또 사람들 늘 새로 만나고 해야 되는 거라 아. 또 새로 만나러 가면 존재감이 있으니까
1: 생각났다. 어. 그 전 남친. 어. 그러니까 지금 남편 말고 어. 다른 분 있죠.
0: 예, 예.
1: 그분 회사 회식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매번 갔어.
0: 아 정말?
1: 왜냐면 오라는 거야 자꾸.
0: 아 그거는 스페셜 손님으로.
1: 그래서 맨날
0: 초청된 거네. 초청된
1: 회식을 따라갔어요.
0: 야.

0: 재밌긴 했어요.
1: 힘들었죠.
2: 그래. 에.
0: 이거 봐 초청된 거잖아. 이게 직업 특수상 우리는 뭐 따라가서 덤 1, 2 아니고 가면 주체가 될 수도 있어.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한테는
1: 힘들죠.
0: 좀
1: 예. 책임감.
0: 경험이 많지는 않아.
1: 웃겨야 하는.
0: 저도 가면은 노래하러 가는 거지.
1: 안 돼, 오빠.
0: 이거 봐. 이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아니, 가고 싶겠냐고. 자, 여러분들의 사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가 보셨어요?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모두 보내드립니다.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박스 허한나, 코미디언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건네주고 싶고 계시는 이야기, 나만 그랬어? 하는 주제는 나 여기까지 따라가 봤다 였거든요. 바로 소화해 보도록 하죠.
1: 4284님, 전 친구 아버지 친구 모임에 따라갔어요.
0: 어?
1: 1박 2일 캠핑이라 재밌을 것 같아서. 친구? 아버지?
0: 친구 모임.
1: 친구 모임?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0: 우리 아버지 친구 모임이 아니야. 친구의 아버지 친구 모임인데.
1: 그러니까 제가 태희 오빠 아버지 모임을 따라간 거잖아요.
0: 네. 완전히 남이네. 완전히 남 모임에.
1: 와, 이건 파워 2가 아니면.
0: 야, 1박 2일 캠핑이라 재밌을 것 같아서요?
1: 반나절도 아니고 하루 자고 왔어, 그 아버님들이랑. 와우.
0: 대박이다, 진짜.
1: 난 진짜 무섭다.
0: 첫 사연부터 셉니다.
1: 사이팔사님 나 만나기 두렵다.
0: 야, 이건 보통 아니야. 김경민님은 지인이
1: 재혼을 하면서
0: 신혼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서 흔쾌히 따라간다. 아, 진짜 민폐 캐릭터네. 아,
1: 그러니까 초혼이면 안 갔을 거야.
0: 초혼이면 안 갔는데.
1: 재혼이니까
0: 또 아마 두 사람 다 이제 친한 경우일 테고. 이게 뭐 신혼여행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한번 가자. 해서 간 건가?
1: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재혼 커플님들도 둘이 노는 것보다
0: 경민이랑
1: 노는 게 재밌으니까.
0: 재혼이면 그럴 수 있나?
1: 재혼이면? 아, 초혼이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런 사람 있다고 듣기는 했어.
1: 네, 뭐 날짜만 맞으면.
0: 아, 근데 그게 재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인생에 처음 겪는 어떤 경험인 거잖아.
1: 아니면 누군가 같이 뭐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0: 아,
1: 그런 것들일까요?
0: 아, 우리는 메셔라 하고 간 건가?
1: 재밌네요.
0: 어쨌든 대단한데 많이 따라가시나요, 여러분?
1: 예. 근데 예, 많이 저기가 괜찮네요. 성격들이.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그냥 보내주실 때 몰랐는데.
1: 대단한데?
0: 보통이 넘으시네요, 다. 예. 더 보겠습니다.
1: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0: 따라서 나이트 같이 간 적이 있어요.
1: 아, 어머니가?
0: 네.
1: 어.
0: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서 아직까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익명입니다. 라고. 어,
1: 근데 어머니가 관리를 너무 잘하셨나 보다.
0: 친구인 척하고 이제.
1: 그러니까 언니인 척하고.
0: 네. 네.
1: 아 대박이다.
0: 아, 제가 예전에 나이트를 갔는데 예. 그 무대가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어. 그 바깥에 벗어져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게
0: 한 켤레가.
1: 야.
0: 저 이게 뭐지 하고 또 봤더니 그 따님분들이랑 어머님 거의 이제 할머님이 신발을 벗어놓고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서
1: 아, 세상에.
0: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1: 아 이게 올라가는 마음가짐이 다르네요.
0: 아, 그렇죠. 정말 신나게 놀고 계셔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1: 아 그런 느낌인가.
0: 좋습니다.
1: 예. 8141번님이 번번이 소개팅 실패하는 직장 동료 소개팅을 제가 따라가서 보고 난 뒤에 망하는 이유까지 분석해줬습니다.
0: 진짜? 아. 이거 옆 테이블에 그냥 있었던 건가? 그쵸?
1: 근데 이거는 그래
0: 거의 이거 지금 오빠랑 얘기했던 그 모태솔로
1: 네.
0: 그 약간 뭐 은지씨나 서인국씨 역할을
1: 그렇지,
0: 한
1: 그렇지.
0: 거잖아요.
1: 그 역할을 한 거지. 끝나고 이제 다시 멘토링 해주고
0: 어, 네. 오지랖이 대단하세요. 야.
1: 에너지들이 다들 좋으시네
0: 대단한데?
1: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0: 1847님 저는 할아버지의 부부 동반 모임에 할머니 대신 갔어요.
1: 뭐라고?
0: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안 가시고 우리 1847님이 따라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너무 같이 가기 싫어하셔서 제가 따라갔는데 저는 나름 즐거웠답니다.
1: 여기 완전 인기 슈퍼스타였겠네.
0: 아, 거의 용돈을 휩쓸었을 것
1: 휩쓸었네.
0: 같은데.
1: 휩쓸었네. 예. 이쁨 완전 받았겠는데.
0: 예.
1: 야, 아, 여러분들 다들
0: 대단하다.
1: 제가, 예. 너무 정상인으로 제가 너무 대했던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니신.
0: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예.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0: 미안해.
1: 우리 둘은 할 수 없는
0: 너무나 특별하다.
1: 초능력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비타민 음료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넘치시는 것 같은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약속했으니까 드릴게요.
0: 예?
1: 저희 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

0: 비타민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입니다. 고민박사 안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아, 여기까지 따라가봤다 사연이 계속 와가지고
2: 계속 오고 있나요?
0: 빨리 빨리 소개해 주세요.
2: 9338님 저는 시아주버님 동창회에 따라갔다 왔어요. 명인함을 따라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동창회였어요. 아 이건 속았네.
0: 속았네. 네, 네, 네. 아주버님이 또 이렇게 좋아하네.
2: 아 좋아하네. 아. 분위기 좀 또 잘 또 이렇게 맞추는 친구여가지고
0: 아하.
2: 명인함이었는데 동창회였다.
0: 대단하다 대단해. 0638님이 친구 시어머님이랑 대중탕 같이 가서 목욕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훈한 일일까요?
2: 근데 여기 아 시어머님이요?
0: 아, 시어머님이랑
2: 아 어머니가 아니라
0: 야
2: 친구가 근데 여기서 더 그거는 친구가 없어야지.
0: 그러면은 진짜 인정. 그거는 정말 없는
2: 비타민
0: 일이고
2: 비타민 음료 두 개 줘야 돼 이거는.
0: 그건 없는 일이고 친구도 시어머님이랑 대중탕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 그쵸, 사실. 근데 그건데 친구를 데려와서
2: 와
0: 야 흔한 일 아닙니다.
2: 대단하십니다.
0: 비타민 음료 두 분도 드립니다.
2: 능력이다 이거.
0: 아, 아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또 바로 인사드리고 가죠.
2: 갑자기 오빠 갑자기 자괴감에 얘는, 빠져가지고
0: 예 빠지네. 여러분 해보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5: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빨리 떠나자.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